0: 내가 말했잖아. 보험은 점검해보라고. 오늘도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요조의 내가 말했잖아 들으면서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시작을 해봤는데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정보까지 오늘도 가정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문나영 팀장님, 구인선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문나영입니다.
2: 네, 안녕하세요. 구인선입니다.
0: 네. 이제 이쯤 되니까 우리도 좀 많이 편해지고 친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1: 네, 맞아요.
0: 예. 그러면 제가 이렇게 혼자 민망하게 내가 막 이러면 같이 좀 불러주셔야죠. 어,
1: 몰랐네요.
2: 몰라요.
0: 네. 아, 오늘 여는 말에서는 투자에서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나방에 비유한다. 불나방이라고 부르곤 한다. 뭐 이런 얘기 해봤는데 두 분은 아무래도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뭐 재무, 뭐 금융, 경제 이런 그런 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하실 거 아니에요 평소에. 그럼 네네. 주변에서 좀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한테 좀 공통적인 습관이나 어떤 공통적인 태도 이런 게 있나요? 너무 궁금한데요.
1: 네, 제가 보니까 의외로 그 성공하신 분들이 투자를 대박을 보지는 않고요.
0: 네.
1: 한 번에 큰 돈을 벌겠다기보다는 손실을 좀 줄이고 꾸준하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한 바구니에 그 계란을 담지 말라고 하잖아요.
0: 네.
1: 보니까 분산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것
0: 분산
1: 같더라고요.
0: 분산 투자. 네. 한 번에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천천히 꾸준히 우리 그냥 묻어두면 오른다 뭐 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분산 투자 달걀도 한 바구니에 남는 게 아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었군요. 구인선 팀장님은 뭐 어떤 걸 발견하셨나요?
2: 네, 우선은 제 주변에서도 주식으로 성공하신 분들, 아 부자 되신 분들. 그런 분들이 한두 분 정도는 계시거든요.
0: 너무 부럽지 않아요?
2: 부럽기는 했는데 반대로
0: 네.
2: 실패하신 분들이 더
0: 너무 많아요. 그건 당연하죠.
2: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성공하신 분들에 대한 이제 태도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게 되면 본인만의 꾸준한 원칙을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0: 네.
2: 그래서 이제 조급함보다는 당연히

이렇게 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면 다 부자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주식으로 한 방 두 방 뭐 노리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가정 경제 우리 든든하게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지혜는 또 쌓아 나갈 수 있잖아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좋은 정보 꿀팁 많이 얻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TBS 라디오 휴대전화 시민의 방송 앱으로도 함께 들으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사연 오늘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축, 보험, 재무설계, 은퇴, 연금 등등 일상 속 모든 경제 관련 고민과 궁금증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네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생방 시간에는 물론이고 저희 오전 9시 재방 알고 계시죠? 재방 시간에도 문자창 언제나 활짝 열어두니까요.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 많이 해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정부가 청년과 서민 등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에는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취지인데요. 금융당국은 청년, 서민 실수요자가 겪는 불편은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핀셋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1.5%로 관리하고 있고 정책서민금융과 민간중금리 대출은 총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를 실수요자 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겁니다. 주요 은행들이 상반기에 가계대출 여력을 대부분 소진한 점도 검토 배경으로 꼽힙니다. 다만 정부는 이 실수요자 지원과 별개로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유지할 방침입니다. 직장인 10명 중 4명 이상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상황에서도 정상 출근과 업무를 요구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직장인 커뮤니티 조사 결과 자연재해 발생 시 출퇴근 시간 조정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한 직장인은 43.8%였고요. 특히 비정규직의 경우 49.8%가 보장받지 못한다고 답해 정규직보다 피해가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38.4%는 정부가 재택근무나 출퇴근 조정을 권고한 상황에서도 회사 지시에 따라 평소처럼 출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전문가들은 폭우와 폭염 등 위험 상황에서 근로자가 안전을 위해 작업을 중단하거나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홈쇼핑에서는 코트와 무스탕, 패딩 등 겨울 패션 상품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할인폭이 큰 비수기에 겨울옷을 미리 구매하려는 소비자가 증가하면서 홈쇼핑 업계도 재고 할인 행사와 신상품 선공개 등 다양한 전략으로 수요 잡기에 나선 건데요. 홈쇼핑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겨울 패션 상품 주문액은 주요 업체에서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가격대가 높은 캐시미어 코트와 무스탕, 양모 재킷 등이 할인 기간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GS샵은 겨울 아우터 중 코트 주문액이 전년 대비 626%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창고 개방 콘셉트의 할인 행사를 통해 역시즌 수요를 공략하고 있고요. 롯데홈쇼핑도 특집 방송을 통해 판매 확대에 나섰으며 양모 재킷은 방송 1시간 만에 만 세트가 팔렸고 구스다운 재킷과 코트도 각각 1,000건 이상의 주문을 기록했습니다. 또 현대홈쇼핑은 겨울 컬렉션을 미리 공개하며 선점 경쟁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고요.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할게요.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0: 경제재난 현장에서 삐요삐요 SOS가 울리면 저희 머니특별시의 재무전문구조단이 빰빠라밤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화성이라고 합니다. 함께 해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어린이는 끝나도 어린이 보험은 끝나지 않는다 입니다.
0: 근데 앞에가 좀 슬퍼요. 어린이는 끝나도 그래요. 우린 모두 어른이 돼야 하죠. 맞아요. 보험도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건데 어린이 보험은 끝나지 않는다. 이거 무슨 얘기인가요?
1: 자녀가 이제 15세가 되면 어린이 보험을 바꿔줘야 하나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요. 아이 보험은 나이가 찼다고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존 보장의 만기와 갱신 여부, 암뇌, 심장 질환의 보장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 네.
1: 오늘은 어린이 보험을 유지하는 경우와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여유 보험료를 자녀의 미래 자산으로 활용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릴 때 어린이 보험 준비해 주신 부모님들 관련해서 궁금한 것도 많으실 거고 저희 질문도 많이 보내주시잖아요. 오늘 이 시간 사연도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먼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생 아들을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아이가 얼마 전에 만 15세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 설계사분께 연락이 왔어요. 이제 아이가 만 15세가 됐으니까 기존 어린이 보험은 의미가 없고 성인 보험으로 갈아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지금 종신보험을 미리 들어두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해서 평생 이득이라는 그런 말까지 덧붙였어요. 처음엔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 그런가 보다 했는데 며칠 전에 학원 앞에서 동네 엄마들을 만나고 나니까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2: 민우 엄마, 얘기 들었어? 우리 애들 이제 생일 지나면 만 15세 넘잖아. 그럼 기존에 들었던 어린이 보험은 싹 정리하고 성인 보험으로 갈아타야 해. 15세가 넘으면 법이 바뀌어서 어린이 보장으로는 혜택을 제대로 못 받아.
0: 진짜? 안 그래도 설계사분한테 어린이 보험 바꿔야 한다는 연락받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진짜 바꿔야겠다.
1: 어머, 자기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린이 보험이 보장 범위도 넓고 면책 기간도 없어서 얼마나 좋은데 그걸 왜 깨? 절대 해지하면 안 되고 30세까지는 무조건 유지하는 게 이득이야.
2: 아니 내가 보험 잘하는 사람한테 직접 들었다니까. 인선 엄마는 잘 알고나 말해.
1: 나 뉴스에서 봤다니까. 내 말 들어. 나영 엄마야말로 똑바로 알고 말해.
0: 어우 나영 엄마, 인선 엄마, 아유 그만 싸우지들 좀 봐. 아우 둘이 뭐 머리채 잡게 생겼네. 의견이 다를 순 있지만 이게 우리가 싸울 일은 아니잖아. 서로 자기가 맞다면서 옥신각신하는 엄마들 사이에서 저는 결국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괜히 설계사 말만 믿고 잘 유지하던 보험을 해지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건 아닌지, 그렇다고 가만히 놔두자니 정말 보장에 구멍이 생기는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납니다. 정말 15살이 되면 어린이 보험은 쓸모가 없어지는 걸까요? 그리고 중학생 아들한테 벌써부터 종신보험을 안겨주는 게 맞는 선택인지 머니특별시 전문가님들의 객관적이고 속 시원한 판단 기다리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오늘 화성에서 우리 40대 청취자분께서 이런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방송에서도 꾸준히 다루고 있는 주제입니다. 자녀가 자라면서 이 어린이 보험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근데 사실 뭐 모든 어떤 보험에 관한 문제에 딱 정답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헷갈리기도 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까 우리 청취자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괜히 그동안 잘 유지하고 돈 냈던 보험을 건드렸다가 뭔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도 자녀 나이가 15살 이상이 됐으니 이제 어린이 보험은 끝났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0: 네.
1: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라면 이건 가장 많이 알려진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0: 오해다. 그 어린이 보험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아이가 뭐 크면 뭐 15살이 되면 뭐 보장도 끝나는 것처럼 오해하시기가 쉽기는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 앞서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가입 가능한 나이, 보장 기간 이런 걸 봐야 한다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우리 어린이 보험은 말 그대로 어린 나이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인데요. 보통 태아부터 만 15세까지 가입할 수만 있지만 보장은 가입할 때 정한 만기까지가 이어집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세 만기로 가입을 했다면 성인이 된 이후는 물론 중장년이 되어서도 약속한 보장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0: 그 말인 즉슨 가입 가능한 나이를 가지고 이런 보험 이름을 붙여놓긴 했으나 이제 보장 기간은 꼭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한다라는 설명해 주셨고 그렇다면 우리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처럼 이제 때가 됐어요. 성인보험으로 바꾸세요. 뭐 이런 말들은 왜 하는 거예요?
1: 사실 이 부분은 현장에서 보험 판매를 위해서 많이 좀 사용하는 설명 방식과도 좀 관계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0: 네.
1: 어린이 보험은 15세까지만 가입할 수 있지만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이 보험은 15세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으니 종신보험으로 준비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는 이제 권유를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예, 또 하나는 어릴수록 당연히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도 있는데요. 보험은 일반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미리 가입해두면 유리하다는 설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자체가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닌 거죠.
2: 네, 맞습니다. 우리 종신보험은 실제로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가 저렴한 편인데요.
0: 네.
2: 그래서 지금 가입하면 평생 보험료가 낮다는 설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부모님들이 꼭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
0: 네.
2: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것과 지금 꼭 필요한 보험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입니다.
0: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뭐 저렴하게 가입하는 자체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만 중학생 자녀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꼭 필요한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보험인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얘기네요.
1: 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핵심이 될 수 있는데요. 종신보험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0: 네.
1: 그러니까 종신보험은 목적이 분명한 보험인 건데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했을 때 남겨진 가족의 생활비와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준비하기 위한 보험인 거죠.
0: 그렇죠.
1: 네, 즉 경제적으로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필요한 보험인 겁니다. 그런데 아직 부모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녀에게는 이게 맞을까 하는 이제 의문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0: 네.
1: 아직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나이도 아니고 사망 보장이 가장 시급한 시기도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사고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강보장이 더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지금 설명해 주신 내용을 잘 참고를 해보면서 자 청취자분의 자녀가 갖고 있는 지금 어린이보험 보장이 어땠나요?
2: 네. 우리 사연자님 자녀의 어린이보험에는 아토피, 선천성 질환, ADHD, 정신질환처럼 성장기에 특화된 보장들이 있었습니다.
0: 네.
2: 이런 부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필요성이 줄어들 수는 있겠죠.
0: 네.
2: 그런데 어린이 보험에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같은 중증 질병 보장도 사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이 보장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충분하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암뇌심 이거 3대 질병이잖아요.
2: 그렇죠. 게다가 또 20년 납입 100세 보장으로 잘 가입을 해주셨고 어릴 때 가입했기 때문에 사실 보험료가 성인 기준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0: 네.
2: 그렇다면 이 소중한 보장을 굳이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0: 그러면 기존에 해두셨던 어린이 보험을 그냥 유지를 그대로 하면 될까요? 아니면 뭐 점검 보완을 그래도 해봐야 할까요?
1: 네, 우선 예외적으로 점검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 가입한 어린이 보험이 전부 뭐 갱신형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면 이게 또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고요.
0: 네.
1: 갱신형은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0: 네.
1: 그래서 지금 부담이 없어 보여도 10년 후나 20년 후에는 보험료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죠.
0: 네.
1: 또 보장 범위가 너무 좁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암 진단비가 너무 적거나 뇌출혈처럼 일부 질환만 보장을 하고 뇌혈관 질환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는 구조다라면 여기서 또한 보완이 좀 필요할 수가 있는 거고요. 다만 이 경우에서도 기존 보험을 무조건 해지하는 게 아니라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채우는 방식이 당연히 먼저가 됩니다.
0: 예, 정리를 해보자면 뭐 어린이 보험이 비갱신형 위주고 또 보장도 충분히 잘 갖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건드릴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갱신형이 많거나 보장 범위가 너무 좁다. 그럴 경우엔 전문가와의 점검이 필요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조언이셨는데요. 그런데 이번 상담에서는 조금 좀 다르게 방향을 잡아주셨다고요?
2: 네. 오늘 솔루션은 기존 보험을 정리하고 다시 가입하자가 아니라 네. 다른 방향성으로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만약 우리 어린이 보험을 해지하고 더 비싼 성인보험으로 가입시켜줄 생각이 있으시다면 차라리 그 돈으로 자녀 이름으로 변액연금보험 또는 변액저축보험으로 작게 월 10만 원을 준비해 주시자고 추천을 좀 해드렸어요.
0: 네.
2: 이게 자녀에게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나중에 돼서는 큰 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근데요, 종신보험 대신 변액연금보험이나 저축보험을 좀 이제 고려를 해보자 이런 방향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 또한 아직 15살인데 너무 빠른 건 아니에요?
1: 네, 우선 부모님들은 자녀가 아프지 않도록 당연히 건강관리와 건강보험은 열심히 준비를 해 주시거든요.
0: 네.
1: 그런데 정작 자녀에 대한 이제 목돈 마련을 위한 저축이나 노후 준비를 해 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0: 네.
1: 사실 자녀에게 가장 큰 자산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0: 시간.
1: 네, 그래서 15살에 시작할 수 있는 사람과 성인이 된 35살, 35살에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돈을 저축을 해도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복리는 시간이 길수록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시작 시점이 빠를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우리 아까 우리 그
1: 복리.
0: 복리의 힘.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게 또 여기서도 등장을 하네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는 뭐 건강보장도 중요합니다만 남는 보험료를 무조건 뭐 보장성 보험에만 넣기보다 아이의 그 미래의 자산으로 미리미리 그럼 키워주는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런 준비를 일찍 시작했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좀 와닿게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2: 네. 월 10만 원씩 10년. 그렇게 되면 총 납입 액은 1200만 원입니다.
0: 네?
2: 연평균 5%의 수익률로 운영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15살에 시작해서 25살에 납입이 끝나도 그 이후로 계속 복리로 굴러갑니다.
0: 네.
2: 60세 시점에는 약 8600만 원, 65세까지 기다리시게 되면 약 1억 1000만 원의 수준의 연금 재원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0: 억 소리가 나게 되는군요.
2: 그렇죠. 1200이 1억 1000까지 갈 수 있다는 건데요.
0: 네.
2: 물론 실제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고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아니지만 시간과 복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드린 거죠.
0: 복리의 힘.
1: 맞습니다. 그리고 시작 시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도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0: 네.
1: 그러니까 똑같이 10만 원씩 그 10년을 납입해도 15살에 시작을 하면 60세 기준 약 아까 말씀드렸듯이 8600만 원이지만 35살에 시작을 하게 된다라면 똑같은 나이 기준으로 약 4,100만 원에 그치게 될 수밖에 없고요.
0: 네.
1: 시작 시점 그 20년 차이가 60세에는 당연히 수천만 원이 넘는 차이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0: 네.
1: 이게 바로 일찍 시작해야 하는 이유인 거고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0: 그렇겠네요. 아니 근데 또 좋은 점만 있진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변액 상품이라고 하셨던 만큼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우리 변액연금보험은 펀드 운영 실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입 후에도 1년에 한두 번은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우리 펀드를 조정하는 관리가 사실상 필요한데요. 그냥 넣어두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관리하면서 가져가는 게 핵심인 거예요.
0: 네.
2: 그리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 차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가 있어서 자녀가 목돈으로 활용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아주 큰 장점입니다.
0: 네. 그렇다면 자녀가 성인이 됐을 때 그때 이제 또 보험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때 또 뭐 따로 또 준비를 해주면 될까요?
1: 네. 그때가 바로 자녀 본인 상황에 맞게 보험을 점검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0: 예.
1: 취업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가족을 좀 부양하게 되면 필요한 보장도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종신보험이 필요해질 수도 있고 건강보험을 보완해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0: 네.
1: 이 모든 것을 다 부모님이 미리 다 준비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 재점검 이게 더 현명한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0: 성인이 된 이후에 재점검.
1: 맞습니다.
2: 네. 부모님이 지금 해 주실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로 충분한데요.
0: 네.
2: 첫째, 잘 가입된 어린이 보험을 함부로 해지하지 않을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유가 있다면 자녀 명의로 변액연금보험을 통해 장기 자산을 만들어주는 것. 건강보장은 어린이 보험으로 지켜주시고요. 미래는 시간을 활용한 장기 저축으로 준비해주는 것. 이것만 충분합니다. 네. 이걸로도.

0: 우선은 실제로 사용자분도 보험을 바꾸라는 말만 계속 들으셨대요. 그러니까 유지하면서 다른 이제 준비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처음 아셨다고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저희도 이런 상담을 할 때 가장 큰 좀 보람을 좀 느끼게 되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집 가정에서도 비슷한 고민이 좀 있으시다라면 성급하게 모든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지금 가입한 보험을 먼저 점검해 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방향성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서 우리 아이 15살 됐으니까 어린이 보험은 무조건 바꿔야겠네 뭐 이런 오해에 대해서는 좀 궁금증이 풀리셨을 것 같아요. 잘 준비된 보험은 괜히 건드리기보다는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게끔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대신 보험료를 더 늘릴 그런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조건 보장성 보험을 추가하기보다는 아까 조언해드린 대로 자녀 이름에 미래를 위한 자산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그래도 아직 우리 아이를 위한 방향을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또 전문가 분들과 또 맞춤형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사연이랑 비슷한 상황인데 진짜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또는 다른 어떤 주제로든 우리 집 보험 점검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편하게 적어서 보내주셔도 돼요.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뭐 자녀들 얘기, 자녀를 위한 어린이 보험 뭐 이런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모든 선곡엔 이유가 있는 우리 천효진 PD님이 요즘 아이들에게 제일 인기가 많은 노래. 저는 뭐 애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우리 천효진 PD님, 안현주 작가님은 딱 아시나 봐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라는 아일릿의 It's Me 이 노래 듣고 소비자 민원실 가 있겠습니다.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소비자 민원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고 업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민원은 4850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얼마 전 뉴스에서 숨은 보험금을 찾아가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숨은 보험금이 정확히 어떤 돈을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보험금이 있는데도 제가 모르고 못 받은 돈일 수도 있는 건가요? 예전에 가입해둔 보험이 몇 개 있어서 저도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데 누구나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이런 질문 민원 보내주셨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저도 한 몇 주 전에 숨은 보험금이 10조 원이 넘는다. 이런 기사를 보고 했었는데, 자, 우리 4850님의 질문, 숨은 보험금이 정확히 어떤 돈을 말하는 건지 이것부터 알려주시겠어요?
1: 네, 우리 지난 7월 8일 금융위원회가 숨은 보험금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아직 찾아가지 않은 숨은 보험금이 약 10조 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가 새롭게 주는 지원금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네. 숨은 보험금은 이미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확정됐지만 아직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원래 내 돈인데 여러 이유로 아직 지급받지 않은 돈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4850님께서 예측하신 게 어느 정도 맞네요. 그러니까 보험금이 있는데 받을 수 있는데 어떤 이유로 아직 안 가져간 돈이다. 뭐 그런 개념인가 봅니다. 자, 이쯤에서 잠시 그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빠밤.
2: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0: 아, 오늘 아주 활력성이 네. 좋았습니다.
2: 네, 예전에 병원 치료를 받고 실손보험은 아직 청구하지 않은 경우도 숨은 보험금에 해당이 된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아니, 이게 딱 그런 거잖아요. 병원 치료 받고 실손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 아직 청구 안 했으면 이것도 받을 수 있는데 못 받은 거니까 숨은 보험금 맞지 않을까요? 정답은 O. 아, 땡. 아.
2: 정답은 X입니다.
0: 그래요?
2: 네, 우선 숨은 보험금은 받을 권리가 이미 확정됐지만요. 아직 찾아가지 않는 보험금을 얘기를 합니다.
0: 지금 경우가 다른가요?
2: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치료 후 아직 청구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청구와 심사를 거쳐야 하므로 숨은 보험금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과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은 이름은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그렇다면 숨은 보험금은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쪽이라는 거죠. 아직 청구하지 않은 것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러면 실제로는 어떤 보험금들이 해당이 되나요?
1: 네, 대표적으로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보험기간이 끝난 뒤 받을 수 있는 만기 보험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약기간 중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중도보험금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생존축하금이나 자녀교육자금처럼 약관에서 정한 시기가 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0: 잠시
1: 거예요.
0: 잠시 질문인데 생존축하금이 뭐예요?
1: 있어요. 생존축하금.
0: 이름이 예, 생존축하금.
1: 만기가 돼서 내가 만약에 80세 만기였는데 60세 때 생존축하금이라는 걸 줘요.
0: 진짜 말 그대로 생존한
1: 네.
0: 아 지금까지 잘 살아계시는군요. 아 축하드립니다.
1: 생존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금 드리는 거예요.
0: 네. 아 그렇군요.
1: 세 번째는 지급이 결정됐지만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서 휴먼보험금으로 전환된 보험금인데요.
0: 휴먼보험금.
1: 네. 그리고 이처럼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이미 생겼지만 소비자가 모르고 있거나 또 주소나 보험사에서 아마 연락이 갔을 텐데 주소나 네. 연락처가 바뀌어서 안내를 받지 못해서 못 찾아가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사실은 많습니다.
0: 그렇군요.
2: 네, 맞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가입했던 보험이나 부모님이 가입해 주셨던 보험, 음흠. 예전에 직장에서 가입했던 단체 보험 등을 잊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적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금융위원회와 그 보험업계도 올해 우편과 문자, 모바일 등을 활용해서요. 숨은 보험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4850님이 그래서 이것도 물어보셨어요. 이거 누구나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냐고.
1: 네. 본인 명의의 보험이라면 누구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청취자님 메모 해주세요.
0: 아, 그거 제 거 아닌가요?
1: 따라하는 거예요.
0: 아, 그거 아니야. 메모. 메모. 준비. 예.
1: 메모. 네. 준비. 네. 자, 해주셨죠? 인터넷에 내보험 찾아줌. 내보험 찾아줌을 검색 후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 인증만으로 가입한 보험과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조회할 수가 있고요. 네. 숨은 보험금이 확인되면 요즘 대부분 온라인으로 청구도 가능합니다. 조회하는데 뭐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에 오래된 보험이 있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0: 네. 그런데 보험금을 오래 그냥 계속 두면 이자가 붙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이건 맞아요?
2: 아닙니다.
0: 아니에요?
2: 그러니까 보험이 만기됐다고 해서요. 네. 높은 이자가 계속 붙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네. 보험 약관에 따라 만기 이후에는 적용되는 이율이 크게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오래 둘수록 유리한 것은 아니라 오히려 빨리 찾아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자면 숨은 보험금은 조회해야만 이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입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그 보험회사에서 안내를 확대하고는 있지만 대상자 모두에게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오래전에 가입한 보험이 있거나 부모 명의의 오래된 보험이 있다라면 오늘 이번 기회에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보험금이 분명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오래전에 가입해둔 그런 보험들 가지고 계신다면 한번쯤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나도 좀 잊고 있던 나의 숨은 보험금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연의 이 민원의 핵심 인터넷 검색창에 내 보험 찾아줌 이렇게 검색하시고 본인 인증만 하게 되면 내가 가입한 보험 또 숨은 보험금이 있는지 여부까지 간편하게 누구나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계속해서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문자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든 질문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상담 신청도 계속 받아보고 있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꾹꾹 눌러서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갈게요. 미도와 파라솔 It's My Life.

0: 원래 본조비 노래 아닌가요? 맞죠?
1: 맞아요.
0: It's My Life. 이 노래를 미도와 파라솔이 또 불렀었네요. 제가 이게 뭐 드라마에 나온 거죠? 아마. 근데 이 드라마를 제가 아쉽게도 미처 못 봐서, 이 트랙은 다시 한번 또 개인적으로 들어봐야겠습니다. 소비자 민원실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민원은 8293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지방에 계신 아버지가 한 달간 입원하셨고, 70세 어머니께서 병실 간이 침대에서 내내 간병을 하셨습니다. 퇴원날 뵌 어머니가 너무 수척해지셔서 아버지도 걱정이지만 어머니 건강까지 염려되는데요. 저희 형제들은 모두 타지에 살아 자주 내려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이제라도 부모님 간병보험을 준비해드리고 싶습니다. 70세 어머니도 간병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또 어떤 간병보험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70세 어머니의 간병보험에 대한 질문 민원 넣어주셨습니다.
2: 네, 우선 정말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늘어나셨습니다.
0: 네.
2: 예전에는 암보험이나 뭐 실손보험 상담이 대부분이었다라면 요즘은 첫마디가 부모님 간병할 사람이 없습니다.
0: 네.
2: 인 경우가 좀 많이 늘어났거든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오래 사시는 분들은 많아졌지만 그만큼 도움이 필요한 기간도 함께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네. 네.
3: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은 한결같이 자식들에게 부담 주기 싫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0: 네.
3: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갑작스럽게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자녀는 휴가를 내야 하고 멀리 사는 가족은 장거리 이동을 사실 반복하게 되는데요.
0: 네.
3: 결국 시간과 체력은 물론 경제적인 부담까지 함께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즘은 병원비보다 간병 문제를 먼저 걱정하는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뭐 어느 가정이나 다 비슷한 고민, 비슷한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새는 진짜 간병보험 궁금해하시고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정말 정말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간병보험도 요즘은 종류가 진짜 많잖아요.
3: 네, 한 문장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간병인을 보내주는 보험이냐, 아니면 사용한 비용을 보전받는 보험이냐라는 차이인데요.
0: 사람을 보내주느냐,
3: 그렇죠.
0: 돈을 보내주느냐.
3: 네, 먼저 간병인 지원보험은 약관에서 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보험사와 제휴된 전문 간병인을 보내주는 방식인데요.
0: 네.
3: 갑자기 보호자가 간병인을 직접 알아봐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가장 큰 장점이에요. 내가 뭐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보험사에 연락하면 그 간병인을 보내주는 거니까.
0: 예.
3: 특히나 우리 가족들이 멀리 살거나 병원에 상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0: 번거로움을 많이 줄여주겠군요.
2: 그렇죠. 반면 이제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은 보호자가 직접 간병인을 구한 뒤에 비용을 먼저 지급을 하고요. 이후 가입한 금액만큼 보험금을 받는 이제 구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하루에 15만 원의 이제 간병인을 이용을 했고 보험회사에 하루에 15만 원을 보장을 받게 된다라면 실제 부담을 크게 줄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0: 네, 그러니까 간병인 지원보험은 간병인 사람을 연결해주는 거고, 간병인 사용일당 보험은 내가 먼저 간병인을 구해서 쓴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돈을 그 보전해준다는 건데, 이거 예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든 거 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인사돈, 메모 예전에 해두셨죠. 지원보험은 사람, 사용보험은 돈, 지인사돈, 이렇게 메모 해두셨던 거 다시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3: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0: 이거 괜찮죠?
3: 진짜 너무 멋지십니다.
0: 나다시 칭찬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
3: 그래서 우리 가족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평소 부모님 곁에 자녀가 함께 살고 있고 간병인을 직접 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면 사용일당 보험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네.
3: 하지만 자녀들이 모두 타지에 살거나 갑작스러운 입원에 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간병인 지원보험이 훨씬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을 수 있다는 거죠.
0: 네. 우리 8293님의 가장 큰 고민.

0: 70세 어머님도 간병보험 가입이 가능할까? 왜냐면 나이가 좀 있으신 만큼 병력도 또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입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닌가 걱정하실만 하거든요.
1: 네, 우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해주시는데 70세라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0: 네.
1: 요즘 간편심사보험이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병력이 있었어도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이른바 355 또는 325 같은 간편심사 기준인 건데요.
0: 예.
1: 여기에는 이제 최근 3개월 안에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지 또는 최근 2년 또는 5년, 길게는 10년 안에 입원 또는 수술 이력이 있으셨는지 거기에 이제 최근 5년 안에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같은 큰 질병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인 건데요.
0: 네.
1: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다라면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약을 꾸준하게 복용 중이신 경우에서도 네. 가입이 가능한 상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0: 네. 자, 이제 8293님의 민원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 들어가겠습니다. 부모님이 70세시고 자녀들은 모두 타지에 산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준비를 해두는 게 좋을까요?
2: 네, 저라면 먼저 간병인 지원보험을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0: 지인 사돈에 따르자면 지원보험은 사람 보내주는 거네요?
2: 네, 그렇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실제로 입원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드는 고민은 보험금이 아니라 아, 오늘 간병인을 어떻게 구하지? 라는 문제인데요. 특히 자녀들이 멀리 살고 있다면 병원을 오가는 것만으로도 사실 큰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전문 간병인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됩니다.
0: 네.
2: 부모님은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가 있고 자녀들도 생업을 모두 포기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0: 네, 단순히 보험금을 받는 뭐 그런 문제를 또 넘어서서 가족들의 시간과 노력을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겠군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다만 한 가지 꼭 알고 가입하셔야 된다라는
0: 뭔데요?
1: 게 있는데요. 네,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간병인 지원보험은 전부 갱신형 구조로밖에는 판매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사연자님처럼 이제 70대 전후에 가입하시는 분이다라면 오히려 갱신형이 합리적인 선택이 또 될 수도 있습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20년 갱신이라고 한다라면 현재 계속 납입했던 보험료로 9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거죠.
0: 그럴 수 있겠네요. 70세 전후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갱신형이 현실적인 좀 유리한 선택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에 4, 50대 비교적 나이가 젊으신 분들이라면 이게 갱신됐을 때 보험료를 함께 따져봐야 할 거 아니에요?
1: 네, 맞습니다. 이제 40대, 50대처럼 아직 젊은 연령이다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비교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45세에 가입해서 20년 뒤 65세가 됐을 때 갱신이 한번 이루어질 텐데 그때 당시에 보험료가 얼마가 변할지 누구도 예측 정확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건데요.
0: 네.
1: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의료기술도 당연히 발전을 할 테고 평균 수명도 길어지고 간병비 역시 계속 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0: 네.
2: 예, 그래서 간병보험은 아, 이 상품이 무조건 최고입니다라고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부모님의 연령은 몇 살이신지 평소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 자녀들이 가까이 살고 있는지 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한 보험료는 어느 정도인지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간병보험이라도 가족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선택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0: 결국 보험도 우리 가족의 생활 방식에 맞게 우리 가족의 현재 상황에 맞게 맞춤형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2: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연처럼 부모님이 70대이시고 자녀들이 타지에 거주해서 직접 간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간병인 지원보험이 현실적인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병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간편심사 상품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먼저 가입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무엇보다 간병보험은 단순히 보험금을 받기 위한 상품이 아닙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는 간병 상황에서 부모님은 물론 자녀들의 시간과 일상을 함께 지켜주는 준비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0: 맞습니다. 간병보험이라는 게 뭐 비단 한 사람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가족 모두를 위한 그 미래를 위한 준비라는 생각이 오늘 다시 한번 들게 되는데요. 특히 부모님 조금이라도 더 건강 건강하실 때 그때 간병보험도 준비를 하시면 문제가 생긴 뒤에 알아보시는 것보다 선택의 폭이라든가 어떤 가격적인 유리함이 훨씬 더 높아진다, 커진다. 이 점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비슷하게 부모님 간병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 예, 아직 괜찮겠지 하고 미루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금이라도 건강하시고 부모님 나이 한 살이라도 젊으실 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가장 잘 맞는 그런 간병보험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는 뭐 다른 어떤 주제로든 또 전문가 도움,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 편하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편하게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돈이 되는 정보 가득가득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들어볼게요. 문나영 팀장님.
2: 네. 저는 간병인 지원, 간병인 사용일당. 뭐가 맞고 뭐가 틀리지 않고 내 상황에 맞는 보험을, 간병보험을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구인선 팀장님.
1: 네, 이제 보험 가입도 중요하기는 한데요. 내 보험이 어떤 상황을 보장을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네. 보장 범위를 한 번만 점검해봐도 예상치 못한 손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좋은 말씀 들려주신 구인선 문나영 팀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내용 놓치신 부분이 있다면 내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안내해드리면서 끝곡으로는 폴킴의 해변의 여인 들려드리고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지연이었습니다. 9시 1시 머니특별시.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3: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2: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4: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5: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4: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5: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4: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5: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4: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TBS 교통정보
7: 9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심해지고 있어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해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더울 때는 야외활동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불가피한 야외작업 또는 활동 시에는 모자 및 양산을 이용하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과 함께 물을 충분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 1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고요. 비슷한 지점 3차로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정체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이어지고요.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고속도로 벗어나기 직전 3차로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한춘호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영화 007 시리즈 많은 분들 좋아하시죠? 제임스 본드. 로저 무어가 그 역할을 많이 했는데요. 그 로저 무어에겐 이런 일화가 있다고 해요. 어느 날 공항에서 한 소년이 사인을 부탁했어요. 그런데 사인을 받아둔 소년은 실망했거든요. 제임스 본드가 아니라 로저 무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러자 로저 무어는 정체를 밝힐 순 없었어. 악당들이 뒤쫓고 있었거든. 소년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제임스 본드를 모른 척 했습니다. 그리고는 꿈에 그리던 영웅을 자신이 도와줬다고 생각했죠. 세월이 흘러 소년은 작가가 됐고 로저 무어와 다시 만나 그때 일 꺼냈는데요. 로저 무어는 그저 웃었습니다. 잠시 뒤 둘만 남았을 때 목소리를 낮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까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스텝 중에 악당이 있을 수도 있었거든. 어른이 된 작가는 그 순간 다시 7살 소년이 된 기분이었겠죠? 오늘도 그런 꿈 같은 순간 하나를 그런 꿈 같은 순간 하나쯤 우리 곁에도 찾아오면 참 좋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한 함촌의 폭소. 7월 29일 수요일 첫 곡은 리타 크룰리지 All Time High. 007 옥토퍼시 메인 테마곡이었습니다. 알려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29일 11시 경기, 광주 그리고 파주 남부 지역이고요. 서울은 서남권, 인천, 전남은 고흥 남부, 그리고 충남은 태안 지역에 현재 폭염 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 양산 꼭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물 충분히 드십시오. 그리고 이웃은 잘 계신지 안전 살펴주십시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984년 오늘. 오늘은 7월 29일 로저 무어가 제임스 본드로 출연한 영화 007 옥토퍼시가 개봉한 날이에요. 벌써 42년이나 됐습니다. 007 시리즈의 3대 제임스 본드였던 로저 무어. 이 로저 무어는 12년 동안 모두 7편의 007 영화에 출연하면서 부드럽고 유머러스한 제임스 본드를 보여줬다고 하네요. 무더운 여름이면 시원한 극장에서 007 시리즈 같은 액션 영화를 보던 재미도 있었죠. 아, 휴가 떠나는 분들도 많지만 너무 더워서 집에서 쉬겠다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그럴 땐 시원한 곳에서 통쾌한 액션 영화 한편 보는 거 괜찮겠죠. 아, 팝콘도 오징어 이렇게 자른 것도 좋겠다. 아, 그 전에 저희 방송 먼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3848님께서는 무덥지만 함디랑 함께라서 시원하게 출발합니다 하셨어요. 덥더라고요. 밤새 저 새벽에 깨가지고 또 잠을 못 잤잖아요. 실내 온도가 30도 아래로 안 내려가던데요. 참 깨서 뭐 했냐고요? 그 시간에 남들 못 자기 문자 했습니다. 열심히. 아이고 못 됐다고요? 죄송해요. 예전팝빠님, 준호형님 안녕하십니까? 숨 막히는 더위도 쉬어간다는 선곡 맛집입니다. 입담 맛집. 입담 맛집. 복성 출석합니다. 하셨어요. 아, 어제, 인천에 있는 이렇게 식하는 방송 있죠? 방송하러 갔는데, 배칠수 씨가 그러던데요. T 방송에서 DJ 하시는 함춘호 씨 오셨다고. 입담 좋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이죠. 4636님께서는요, 안녕하십니까?

0: 나와서 재미난 이야기하고 음악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 이야, 대한민국 새로운 음악시를 이끌어나갈 멋진 아티스트가 나왔겠구나. 이런 뜸을 해주시겠죠. 제가 2시간 방송하면서, 야, 좀 힘든데?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다른 방송 갔더니 광고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아, 그건 또 재미없더라.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방송 최고. TBS 라디오 함천의 복성은 여러분들의 참여를 이루어지고 있고요. 단문은 50원, 그리고 장문과 사진은 100원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번, 또는 무료 TBS 앱 입구, 아니면은 야, 유튜브 어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저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어요. 저도 여기 좀잘 활용해 봐야겠습니다. 요즘은 인스타그램으로 그리고 스레드로 많이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죽기 살기로 문자를 하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자, 인스타그램 스레드 계정 어떻게 오시냐고요? 함춘호라고 검색만 하셔도 쉽게 나온다고 합니다. 이쪽 오시면 선곡표 그리고 사진 많이 있어요. 제 사진에 막 별표도 그려진 거 있고요. 궁금하시면 50원. 아, 50원 안 된다고요? 그럼 오십시오. 여러분의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많이 기다리겠습니다. 김혜지 아나운서도 가끔 좀글좀 보내주시죠.
1: 함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지친 하루의 끝 당신의 피부에도 깊은 휴식과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보세요. 프리미엄 PDRN 스킨케어 브랜드 이테르. 국내산 목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0: 기타를 아주 조금씩 치면서 익숙해졌을 때 이 곡 정말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블랙 테트라, 구름과 나, 그리고 장남들입니다. 바람과 구름.

소소한 이야기와 존엄하게 함께하고 있는 함춘의 폭송 두곡 함께 했습니다. 블랙 티트라 구름과 나, 장남들 바람과 구름. 구름과 나의 목소리 구창모 형님 맞죠? 지금 들으니 애기였네. 대기실에서 춤을 추던 그 형님을 보면서 마냥 동경하던 그때 어린 함춘의 모습을 이 곡에서 또 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곡이 한참 나올 때 어디에 계셨는지요? 한번 그때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고요. 재미난 사연 있으시면은 한번 보내주시죠. 또 한번 추억을 더듬어 보겠습니다. 6832님께서, 함디님, 현우 PD님, 시간이 쉬어질 때책좀 읽어보려고 지인이 선물해준 조현선님의 나의 완벽한 장례식, 그리고 딸이 선물해준 김혜란님의 안녕이라 그랬어, 그리고 한강 작가님 책들 다시 읽기를 시작하려고 꺼내놨습니다. 하지만 한량 옆집이 덕분으로 밖으로만 돌다 오늘 드디어 책 앞으로 더운 오늘도 모두 영채하시기로. 좋네요. 옆집 이분께서 한량이시라 얼마나 또 마음이 여유로우실까요? 아, 좋습니다. 가끔이지만 그래도 한강 작가님 책을 읽을 시간들이 있거든요. 뭐라 그럴까요? 아, 그냥 가슴이 멍할 때가 많습니다. 잠깐 잊었던 시간들도 다시 생각나기도 하고요. 가설심쿵님께서, 안녕하십니까 암디, 너무 더운 날씨 다음 주 휴가를 위로 삼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번 휴가는 고창으로 가서 편안히 쉬다 올 예정이고요. 아, 그래서 한옥으로 숙소도 정했답니다. 오, 여기 한옥 마을 있나 봐요. 부럽습니다. 한옥이 시원하다면서요. 그 진흙으로 지어진 집들이 의외로 시원하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좋은 그리고 멋진 휴가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0583님께서는요, 함디, 지난주 퀴즈 당첨되고 어제 선물 배송 받았습니다. 오, 좋으셨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이쁜 촬영 영상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하셨어요. 요즘 화재 소식들 많이 들어오죠.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저 멀리 스페인에서도 서울 면적의 4분의 1을 태웠다는, 얼마나 더웠을까요? 이럴 때. 이 소화기가 정말 마음에 큰 위안이 될것 같습니다. 어우, 색깔 예쁘네요. 나도 주라. 왜요? 안 될까요? 안 되면 할수 없죠.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함 퀴즈 시간 났습니다. 제 13호 태풍,

지금 마치는 거구나. 제시서버 태풍 이것이 괌 동쪽 해상에서 발생해 점차 세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태풍. 오는 2일엔 강도 5를 유지한 채 북동쪽으로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강도 5는 기상청이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태풍의 분류 기준이라고 합니다. 기존 초강력 태풍에 해당하는 단계라고 하고요. 다만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진로가 유동적인 만큼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하니까요. 가만 있어. 괌 동쪽 해상에서 발생해서 세력을 키우고 있고 북동쪽이면 우리나라하고 영향이 있을까요? 여기서 한 퀴즈 나가겠습니다. 제13호 태풍의 이름은 홍콩이 제출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돌고래를 뜻하는 이 이름은 무엇일까요? 돌고래를 뜻하는 이름을 맞추는 거구나. 영어로 돌고래를 어떻게 부르는지 떠올려 보시면 금방 맞히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려울 수도 있죠. 스퀴드, 이거 오징어 아니야? 돌핀. 답을 말씀드렸네. 참,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돌핀, 2번 스퀴드. 둘 중에 하나 찍으십시오. 아니, 너무 쉽다. 답을 다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또 이랬는데 2번 찍으시는 분들 꼭 계시더라.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곡 두 곡 준비했습니다. 선우정아, 상상. 그리고 이상은입니다. 돌고래 자리.

함코와 함께하고 계신 채널은요, 함순의 폭송입니다. 선우정아 상상, 그리고 이상은 돌고래 자리 두 곡 듣고 왔습니다. 유기님께서, 이상은님, 여름, 88년 여름. 강변가요제 대상 받을 때그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참, 세월 많이 흘렀네요. 요즘은 어찌 지내시는지요? 활동하는 모습 보고 봐요. 유기님, 안 계신 데가 어디예요? 그 역사 현장에 다 계셨네요. 이야, 심지어 최근에 시인과 전쟁 공연에도 함께 하셨으니, 이야, 유기님 응원합니다. 건강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오늘 퀴즈 정답 많이 보내셨어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1번 돌핀이었습니다. 73호 태풍 돌핀. 아직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있지만 진로에 따라 지금 이어지는 폭염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해요. 앞으로의 움직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여 문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09님, 히히, 정답 돌핀이요. 어떻게 해서든 많이 맞추게 하고 싶은 함디님의 배려에 매번 실수가 터집니다. 아, 그거 아니에요. 말하다 보면 그냥 나와요. 아이, 20년 전쯤만 해도 돌고래 공연하는 곳꽤 있었잖아요. 우리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죽어가는 돌고래들을 다큐로 접한 이후로는 둘째 때부터는 일부러 한 번도 안 내려가고, 아이가 궁금해하거나 그럴 때 설명해준 기억들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돌고래 쇼 지금도 계속 하겠죠? 가서 보면 사람들이 왔을 때, 와! 와! 말잘 듣는다. 얼마나 잔인해요. 그렇죠? 전 개인적으로 9709님의 그 생각에 저도 같이 공감합니다. 4397님께서 정답 1번 돌핀. 아유, 태풍 이름이 귀여워요. 인터넷 검색해서 정답 보내려 하는데 추노라 보니까 돌핀 하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4397님. 2989님께서도 1번 돌핀. 문제도 힌트도 너무 감사하네요. 하셨어요. 그런가요? 근데 생각보다 상어로 답 주신 분. 그러니 함포송 애청자시지 우리 피크님들. 아이, 고맙습니다. 그 대표 자연아빠님 정답 1. 상어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맞힌 것도 아니고 안 맞힌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정답 1번은 맞고 상어는 아니고 곤란하네요. 그럼 저희가 이분이 선정이 되셨다면 이 증정품을 반으로 나눠서 보내드려야 할까? 아니면 포장을 안 시켜서 보내드려야 할까요? 3983님께서는 아, 너무 어려운 함 퀴즈. 그러나 정답 1번 상어. 우리 딸 아기 상어. 아기 상어 그 노래 있죠. 너무 좋아하는데 횟집 수조에 있는 까치 상어 먹어도 귀엽다고 합니다. 겁이 없어도 뭐 없어서 걱정입니다. 아, 제가 어렸을 때네요. 상어에 대한 인식 무조건 무섭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하고 어느 횟집을 갔는데 그 수조에 상어가 들어있는 거예요. 애기 상어. 조금 있다 그 상어가 접시에 담겨서 싹 변해서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상어 모습을 그대로 안 하고요. 그게 뭔가 애를 분해했더라고요. 분해해서 왔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겠어요. 맛은 있던데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선물 받으실 분 세 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먼저 축하드릴 분요. 축하드립니다. 9437님 정답 1번 돌핀. 만약 태풍이 우리나라로 오더라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문자 주셨고요. 그렇죠. 태풍이 가더라도 이 더위만 한번 쓱 훑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받으실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3449님. 정답은 1번 돌입니다. 이 뭐지? 돌? 아, 바로 보내주셨네. 오타입니다. 1번 돌핀. 돌이라서 깜짝 놀랐어요. 한돌 형님이 생각났잖아요.
자, 세 번째 선정되신 분 축하드리겠습니다. 5721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1번 돌핀. 아, 이름처럼 귀엽고 조용히 지나가길요 바라봅니다 하셨습니다. 자, 9437 그리고 3449 5721세 분께서는요. 성함과 주소,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로 다시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가 정확하게 선물 보내드릴 수 있거든요. 두 곡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토이,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 윤아가 함께했어요. 그리고 전윤아의 목소리입니다. 청춘의

함춘하의 복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이 오늘 서울은 하루 종일 맑음. 윤하의 목소리로 함께했고요. 전윤하 청춘회까지 듣고 왔습니다. 3449님께서 우연히 방송을 접하게 되었는데 함춘호 씨 반갑습니다. 예술 같은 기타 연주가 떠오릅니다. 그 예술 같은 기타 연주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죽기 살기로 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열심히 연주하는 모습을 봤군요. 8354님께서는요, 함춘원쌤, 기타 잘 치는 팁좀 알려주세요. 아, 이게 어려워요. 기타 잘 치는 팁이라고 하면은, 아, 일단, 잼나게 연습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자랑을 많이 하십시오. 무대에서 연습을 막 공연을 하다 보면요. 그 자신이 생기면서 점점 재미나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렇게 연습한 것 같습니다. 별거 없죠? 이정선 교수님의 구름 들꽃 돌 여인 신청합니다. 준비했습니다. 팔스모사님 이정선입니다. 구름 들꽃 돌 여인.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4: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3: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8-9분 기점에서는 사고가 발생해서 1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매송부터 4km 구간 정체고요. 새만금 전주고속도로 새만금 쪽으로 북김제 나들목 진출로에서는 트레일러 단독 사고 처리가 1시간 30분 넘게 계속되고 있으니까 진출 차량들은 더욱 조심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휴가철답게 강원도로 향하는 차가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신갈 이후로는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와 호법분기점에서 이천까지, 강원권에서는 원주분기점에서 원주까지 속도 내기 어렵고,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강일에서 남양주금소까지와 화도에서 서종까지 정체인데요.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성산대교 부근 3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게, 형님에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할 때는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까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쳤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마음을 담아 자려보는 함춘호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에릭 클립톤의 1974년 명곡 Let It Grow 살짝 준비했습니다. 기타의 신이라 불리는 에릭 클립톤 하면 흔히 뜨거운 일렉트릭 기타 솔로를 떠올리기 쉽지만 1970년대 그의 명반 461 오션 블러버드에 수록된 이 곡은 어쿠스틱 기타의 정수를 보여주는 걸작이에요.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매번 감탄하게 되는 건 곡 전체를 단단하게 이끄는 핑거스타일 아르페지오, 그리고 그 위를 부드럽게 감싸는 슬라이드 기타, 아, 그리고 오르간 선율이 기가 막힌 조화입니다. 화려한 테크닉을 과시하기보다는 하나하나의 음표에 묵직한 진심을 실어 켜켜이 사운드를 쌓아가거든요. 곡 제목 Let It Grow, 아, 말 그대로 자라나게 내버려둬 라는 뜻이죠. 가사 속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사랑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리고 온 세상이 자라나게 내버려두세요 라는 따스한 구절 반복해서 흐르죠. 우리는 종종 너무 조급한 마음에 결과가 빨리 나오기를 바라고 당장 눈앞의 결실에 마음을 졸이곤 합니다. 하지만 들판의 나무나 꽃이 계절의 햇살과 비바람을 견디며 제속도대로 뿌리를 내리듯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나 우리 삶의 결실도 가만히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죠. 지치기 쉬운 한여름의 한복판, 오늘 아침엔 이 노래의 아늑한 기타 선율에 마음을 얹으시면서 내 마음속 작게 심어둔 소중한 꿈과 사랑이 천천히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따뜻한 여유를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에릭 클립턴, Let It Grow.

함준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레 시간 함께한 거군요. 에릭 클립톤이었습니다. Let it grow. 푸른도님께서 Let it grow, Let it be, Let it shine, Let it begin, Let it go, Let it pass.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대로 그냥 냅둬.

자꾸 게으름을 피네요. 러닝 시작한 지 4년 차인데 말이죠. 캬, 이 게으름 어떡해요. 오늘도 안 달리면 3주째 땡땡이거든요. 오늘은 할수 있겠죠. 야, 이게 저 헬스 한다고 인장 끊어놨는데 한열몇번 갔나? 나머지 300 며칠 어떻게 하래? 3주 괜찮아요. 정홍일입니다. 소용돌이.

세상을 노래하고 내일을 그리는 빛나는 무대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로운 음악의 숨결을 가장 먼저 맞이하는 시간, 포크 너. 자, 지금 유튜브에서 TBS FM 검색하시면 실시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합니다. 오늘 방송과 지난 방송도 물론 있고요. 다시 보기로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포크노의 코너 참여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함춘의 포크송 인스타그램. 예. 그리고 스레드 계정을 통해서 신청 많이 해주십시오. 이야, 숨어있는 고수분들, 뮤지션분들 기다리겠습니다.

0: 이 시간은 특별히 라이브로 채워지는데요. 그만큼 청취자분들의 응원이 많이 필요하죠. TBS 앱이나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응원 멘트나 감상평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방송 사이사이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을 만나기 전에 포크너를 신청하면서 그 신청자가 보내준 사연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연으로 자기를 소개했을까 궁금하시죠? 함께 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싱어송라이터 혼씨입니다. 국어국문학과 학생으로 학교를 다니며 기타를 한 번도 제대로 잡아보지도 않았던 저지만 저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생각으로 음악을 시작했어요.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어를 구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쓰고 또 그 노래를 부릅니다. 따끔 부끄러운 마음을 누르면서 저의 마음과 기분과 의도를 선명하게 담은 노래를 적어 불러보고자 합니다. 아직 더듬거리는 일과 망설이는 일이 잦지만 솔직함을 담고자 하는 용기가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배운 지 얼마 되지 않은 외국어를 구사하는 마음. 어렵죠. 자, 오늘 포크너의 주인공, 싱어송라이터, 혼씨?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혼씨입니다.
0: 아까 저희가 그 방송 시작하면서 오늘 포크너는 혼이 나옵니다 이랬는데 혼씨예요?
1: 네, 혼 씨까지가 이름입니다.
0: 아, 그래요? 우리 보통 아 김씨, 근데 김씨씨, 혼씨씨 이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1: 네, 혼 씨씨라고 해주시면
0: 그래요? 그럼 어떤 뜻이에요? 왜?
1: 이게 제가 이제 공연이나 이럴 때 이제 소개해드릴 때에는 제가 이제 그 스펠링을 설명드리려고 혼자 할때 혼에 아저씨 할때 씨입니다 이렇게
0: 혼자 하는
1: 소개를 드리는데 뜻은 그 뜻이 아니고요. 뜻은 이제 뭐 특별한 뜻을 담으려고 만들었던 이름은 아니고 제가 어릴 때 이제 홍씨 뭐 이런 별명이 있었는데
0: 아.
1: 네, 거기서 이제 변형을 주다가 혼씨까지 가게 된 네, 그런 이름입니다.
0: 본명이 홍준상.
1: 네, 그래서 홍씨라서 네.
0: 아, 홍씨.
1: 네.
0: 그게 이제 계속 부르다 보니까 혼씨가 된 거고요.
1: 네, 뭔가 변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었습니다.
0: 와, 별의미였군요.
1: 네.
0: 아, 본인 소개할 때 음악 한지 얼마 안 됐다고 했어요.
1: 네.
0: 언제부터였는데요?
1: 지금 음악을 한 3년 전 정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요.
0: 늦게 시작한 건가요?
1: 뭔가 제가 막 전공, 그러니까 되게 어릴 때 이제 음악의 뜻을 가지고 이제 전공을 하고 해나가는 친구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늦게 시작했다라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0: 본인이
1: 네, 전역하고 시작을 했다 보니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그 군대 가기 전에는 절대 이쪽과는 인연이 없었어요?
1: 이런 모습은 상상을 진짜 못 해봤던 것 같아요.
0: 그럼
1: 뭔가
0: 어떤 모습 상상했어요?
1: 그냥 노래 부르는 거를 좋아한다 정도의 그쳤고, 언젠가 내 노래를 써보고 싶다라는 마음은 좀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현실이 될 거라는 생각은 못 해봤던 것 같아요.
0: 본인 소개할 때, 국어국문학과 학생이라고 졸업은 했나요?
1: 네. 졸업을 이제 올해 2월에 하고, 지금 대학원생으로 살고
0: 대학원.
1: 있습니다. 네.
0: 이 국어국문학과를 졸업하면은 보통 앞으로 진로는 어떤 쪽으로 선택을 하게 돼요?
1: 진로가 정말 다양해서, 국문과, 보통 뭐 생각하실 때는 출판업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글 쓰는 작업들을, 이제 직업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0: 네.
1: 주변에 보면 그것보다 너무 이제 다양하게 되어서, 네, 저도 지금 노래를 하고 있다 보니까,
0: 아,
1: 네.
0: 그렇구나. 대학원은 같은 계열로?
1: 네, 대학원은 제가 선생님을 지금 교원을 하려고 준비
0: 교육
1: 중이라서,
0: 자격증을 따기
1: 네,
0: 위해서.
1: 교원, 그 교육대학원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0: 교육대학원으로?
1: 네.
0: 아, 이제 갈 거예요? 갔어요?
1: 진학해서 이제 1학기 다니고
0: 아,
1: 지금 방학
0: 그래요?
1: 중입니다.
0: 이제, 거긴 몇 차까지 다녀요? 대학원? 4차까지 있어요?
1: 이제 5학기 다니고서,
0: 5차까지
1: 네.
0: 있어요? 그럼 그거 하면 이제 선생님 시험 보고.
1: 네.
0: 아, 요즘 그 드라마 유행하죠. 많은 사람들 사랑해 주시잖아요. 참교육.
1: 아, 네.
0: 그거 봤어요?
1: 조금 짧게 클립으로 봤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본인은 이제 선생님을 꿈꾸고 있는데, 네. 어땠어요? 그걸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1: 이제, 거기 나오는 이제 사례들을 보면서, 물론, 아, 쉽지 않은 길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것도 주변에 들어보면 사실 그런 거는 그런 유명한 이제 일화들은 정말 일부분일 뿐이고 대부분은 그래요? 또 좋은 경우가 많다. 되게 즐겁게 학생들이랑 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들어서. 네.
0: 선생님 하시면은, 인기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래하는 선생님.
1: 네.
0: 학생들과 함께. 학생들이 또 마음을 잘 이해해 줄 것 같고.
1: 네.
0: 그래요?
1: 근데 그런 편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음악을 뭔가 하다 보면 제가 많이 듣는 얘기가 음악 하면은 좀 동안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음악하면 뭔가 음악을 되게 품고 있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봤을 때 되게 그 뭔가 젊은 그러니까 어린 그 되게 순수한 어떤 것이 남아있는 느낌을 저는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뭔가 학생들이랑 이제 얘기를 할 때에도 좀 조금 더 연결이 되게 잘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럼 이제 본인은 지금 대학원을 다니면서 싱어송라이터도 같이 하고 있어요. 네. 기회가 되면 이제 공연도 하고, 공연 경험이 네. 많나요?
1: 공연, 네, 올해도 이제 제가 올해 초에 정규 앨범을 발매를 해서, 네.
0: 이거요?
1: 네.
0: 근데 본인 얼굴이 잘 안 나왔어요. 이 의도가 뭘까요? 자켓의 의도가?
1: 아, 저 자켓이 이제 그 탁자 위에 올려져 있는 그런 물건들이 되게 많은데
0: 네.
1: 제가 이제 곡 하나하나마다 되게 애정을 가지고서 이제 만들어서 했다 보니까 곡 하나하나에 이제 앨범 소개글에는 이제 글 되게 짧은 어떤 글도 적고 그리고 이제 대응되는 그런 물건들도 해서 좀 최대한 어떤 그 은유들을 살려보려고
0: 막 놓은 게 아니군요.
1: 네.
0: 그 CD를 제작했습니다.
1: 네.
0: CD를 아는 세대예요.
1: 네. CD
0: 봤어요? 봤으니까 만들었겠죠.
1: 네. CD 저 네.
0: CD의 매력은 뭐예요? 그러면 이걸 만들게 된 동기 계기?
1: 근데 제가 되게 이제 애정하고 좋아했던 그런 아티스트들의 그런 음악을 뭔가 CD로 이렇게 앨범 단위로 뭔가 접했던 그런 기억 때문에 저도 뭔가 이번엔 또 정규 앨범이다 보니까 실물로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강해서 제작까지 하게 됐습니다.
0: 몇 곡을 담았어요? 많이 담으신 것 같은데?
1: 네, 이번에 12곡 수록했었습니다.
0: 제작비 많이 들었겠습니다.
1: 근데 또 의외로 그렇진 않은 게 제가 거의 이제 집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라서
0: 가네스 공업.
1: 네.
0: 자켓은
1: 이제 그 저 도와주는 그런 형 누나들 친구들이 이제 도와줘서 사진 찍어줘서 그거 가지고 제작을 했고. 네.
0: History of Farewell이라는 네. 의미로 네. 제목을 달았어요. 어떤 바람을 담아서 만드는 거예요, 제목을?
1: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작별일지라는 앨범의 앨범 제목이 작별일지인데 그게 이제 수록곡 중에 하나 이제 한 곡이 이제 제목이 작별일지거든요. 네, 그 노래가 이제 처음에 제가 어떤 곡을 쓰려고 할 때 이제 대학생이라는 주제로 곡을 써야 되는 그런 태스크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메모장에 적어둔 게 대학생 시절을 떠올리면서 적었던 게 그냥 작별의 역사라고 다섯 글자를 써놨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파생이 돼서 작별일지라고 해서 네, 적었습니다.
0: 아, 그렇게 해서 작별일지로 영어로 풀어내면은 History of Farewell이 네. 된다. 예지아빠빠님 저희 애청자시거든요. 이렇게 멋진 훈남의 별명이 홍시였다니. 홍시라는 별명을 친구들이 불렀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던가요?
1: 근데 그게 정말 오래전 한 초등학교 때 이제 정말 1차원적인 이제 홍시기 때문에 홍시 네, 홍차 막 이렇게 부르던 그런 유치한 네.
0: 아, 진짜 네. 훈남이네요. 네. 자 이제 음악을 해야 될 일과 선생님을 해야 하는 결정을 언젠가 해야 한다면은
1: 네.
0: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에게 주어진 길의 앞으로 방향이 교원 자격증 시험 봐가지고 딱 됐어요. 선생님의 네. 자격을 딴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저기서 또 계속 노래를 할 수 있는.

0: 기회가 주어졌어요.
1: 네.
0: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어떤 게더 마음이 끌리세요?
1: 근데 제가 그 고민을 이제 작년에 했었고, 결론이 이제 나온 것인데, 제가 그래서 음악을 조금이라도 뭔가 음악에 더 아예 힘을 쏟아서 이곳을 좀더 메인으로 뭔가 계속해서 끌고 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정말 커졌었는데, 그런데 이제 동시에 이제 교육대학원을
0: 학교
1: 이제
0: 가고 나니까
1: 네, 가야
0: 아이
1: 된다라는
0: 그러니까
1: 그것
0: 약간
1: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됐었는데, 네, 그래서 그 권나무 선생님이라는 아티스트 찾아뵈어가지고, 이제 그 초등 교사를 하시면서 이제 포크
0: 그렇죠.
1: 음악을 하시는 권나무
0: 뭘
1: 선생님께서,
0: 하셔요?
1: 그래서 병행을 하고자 하면은 일단은 근데 고민을 하기보다는 겪어가면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이제 들었었고,
0: 아, 좋네요.
1: 네.
0: 오. 옆에 지금 기타를 들고 나오셨죠?
1: 네.
0: 기타가 예쁘게 생겼어요.
1: 네.
0: 우리나라 브랜드인가요?
1: 네, 벤티볼리오라는
0: 오,
1: 브랜드의 기타.
0: 약간 독일에서 만든 기타 같기도 하고. 소리 잘 나요?
1: 네, 되게
0: 한번 소리
1: 소리.
0: 한번 내보세요. 어떤 소리가 나나? 오, 기타 줄은 엘릭서 같기도 하고. 잘 몰라요?
1: 네.
0: 아, 그래요? 그냥 기타가 주어지면 기타를 연주하는군요.
1: 네.
0: 최근에 산 거예요?
1: 네, 이게
0: 기타가
1: 얼마
0: 아주
1: 안 됐습니다.
0: 반짝반짝한데?
1: 네, 그래서
0: 돈
1: 아직
0: 많이 줬어요?
1: 좀 주고.
0: 그럼 기타 한번 쳤는데 노래도 한번 해보면 어때요?
1: 네.
0: 노래 한번 해볼까요?
1: 네, 바로.
0: 그러죠, 뭐. 뭐 이건
1: 네.
0: 기타 들었는데 뭐.
1: 네.
0: 무슨 노래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1: 먼저 준비한 곡은 촛불이라는 곡이고요.
0: 곡은 어떤 곡인지 설명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그게 제 이제 데뷔 싱글로 냈던 노래인데요. 그 이창동 감독님의 그
0: 네.
1: 영화 시라는 영화를 보다가
0: 네.
1: 그 마지막 장면에 이제 시가 쭉 낭독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다시 어둠이 내리고 촛불이 켜지겠지요라는 구절을 듣고서 그냥 순간적으로 이제 쭉 써내려갔는데, 그게 이제 되게 오래 남아서 뭔가 순간적으로 진심이 되게 많이
0: 야,
1: 담긴 네.
0: 국어국문학과다. 그럼 뭐 어떻게 우리가 연주를 중점적으로 볼까요? 노래 실력을 중점적으로 볼까요? 가사를 중점적으로 볼까요?
1: 노래와 가사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0: 알겠습니다.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혼씨입니다. 촛불.

0: 아, 셔플 라이브로 들어봤습니다. 푸른도님께서 우연의 필연인가요? 노래의 모티브가 되었다는 영화 시의 이창동 감독님도 국어선생님. 아, 국어선생님 이될 혼씨도 흥하시라. 목소리가 그전 듣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아주 좀 마일드한 라떼 같은 느낌의 소리가 들리는데 본인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1: 저는 근데 주변에서 이제 제일 듣기 좋았던 이야기는
0: 아, 소년?
1: 소년 같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그렇게 들릴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고 되게 기분이 좋았던 것
0: 모형이 소년 같아요. 그 학교 동기 중에 한로로 씨가 동기예요?
1: 같습니다. 네.
0: 아, 한로로 씨는 전공이 뭔데요?
1: 국문과입니다. 그래서
0: 아,
1: 같은 과. 네.
0: 그래요? 한로로 씨는 지금 뭐 너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1: 네.
0: 그런 뮤지션인데,
1: 네.
0: 학교 다닐 때 에피소드 없어요? 한로로 씨하고는?
1: 둘이 이제 학과에서 저희가 이제 막 소모임들인 조금 이제 동아리 같은 것들을 하는데 저랑 이제 그 친구가 로로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 이제 동아리에 같이 소속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가을에 행사 같은 거를 해서 이제 무대를 하는데 그때 이제 듀엣도 하고
0: 아,
1: 네,
0: 그랬군요.
1: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0: 계속 그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1: 네, 종종
0: 우리 좀
1: 연락하고
0: 같이 나오자고 하지.
1: 다음에
0: 아, 다음에
1: 네.
0: 한우로 씨가 같이 놀아주겠대요. 한우로 씨 활동하는 동안 군대 다녀온 거죠.
1: 네, 제가 군대 있을 때 이제 음악 이제 제대로 뭔가 해보려고 한다 이런 연락을 이제 받고 아 너무 잘 됐다.
0: 아, 한우로 씨가.
1: 네네. 그래서 이제
0: 그랬군요.
1: 계속 처음 그 친구 이제 처음부터 계속 응원을 하다가 네 이렇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0: 아, 참. 노래하는 선생님이라. 괜찮아요. 우리 유기님께서 인기 많은 선생님 되실 듯이요 하셨고요. 부럽다. 예지아빠빠님께서는 음악으로 참 교육하는 멋진 선생님께, 노래 한곡쫙 불러주면 되잖아.
1: 네.
0: 얘들아. 그 교원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 초등학교가 있고 중고, 중등, 고등 이렇게 있잖아요.
1: 네.
0: 어떻게, 어딜 가게 되는 거예요?
1: 저는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쪽으로 이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0: 고등학교 학생들과 이제 소통할 때 노래 하나 해줄게.
1: 네.
0: 이렇게 되는 건가요?
1: 네.
0: 아니, 음악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제 좀 드는 생각이 부모님은 뭘 하셔요?
1: 부모님이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항상 한 50번 넘게 자랑을 하신 곳이 제주도 분이시거든요. 아버지가. 네, 근데 예전에 이제 제주도 그 지역 방송에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노래를 불렀던 그곳을 이제 아직까지도 이제 매일 말씀을 하시는데,
0: 아버님이
1: 네.
0: 몇
1: 그래서
0: 번 출연하셨는데?
1: 한번 이제.
0: 큰일 났네. 아버님 이제 어떡하나.
1: 근데 저는 지금, 네.
0: 아버님 안
1: 듣고 계실지
0: 되겠습니다. 아, 듣,
1: 모르겠는데, 네.
0: 말씀드렸어요? 방송
1: 네,
0: 출연.
1: 말씀드렸습니다.
0: 지금은 제주도에 안 계시고.
1: 네, 지금은 이제,
0: 서울에, 이쪽
1: 네.
0: 근처에 계시고.
1: 네네네.
0: 그러면 그 우리 혼 씨도 제주도에서 태어났어요?
1: 저는 태어난 건 서울입니다. 네. 부모님 두 분이 제주도 분이시고.
0: 그렇구나.
1: 네.
0: 야, 지금 방송 출연 경험 많아요, 혼 씨?
1: 방송 출연은, 방송국에 저 이렇게 와가지고 한 거는 처음인
0: 어때요,
1: 것
0: 느낌이?
1: 같습니다. 오, 신기합니다. 앞에 DJ님이랑 제가 혼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신기해서,
0: 야,
1: 네.
0: 앞으로 아빠랑 대화할 때는
1: 네.
0: 지금 아빠랑 한번 출연하고 몇곡 하셨대요? 그
1: 아마
0: 말씀.
1: 한곡 정도
0: 야, 아니 오늘
1: 부르신 걸로.
0: 적어도 몇 곡은
1: 네.
0: 하고 해야 되잖아.
1: 오늘, 네. 일단 한 곡은 했습니다.
0: 일단 아빠랑
1: 네.
0: 얘기를 할 때,
1: 네.
0: 아,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시겠다.
1: 네.
0: 그렇죠? 어머니께서는 뭘 하셔요?
1: 어머니도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곳에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네, 해주시고 계셔서, 네, 두분다막 반대를 하고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0: 아직 이제 뭐 선생님이랑 제 음악하는 거 어떻게 할까요? 하면 뭘 하실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뭘 하실까요?
1: 아마 우려는 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
0: 두 개 다 한다고 하세요. 학생들 교육 차원으로 교육적으로 네. 할 때는 음악하겠다. 네. 권나무 씨 이야기 딱 하면서. 네. 아. 근데 음악은 언제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1: 음악은 되게 어릴 때부터도 되게 즐겨 들었는데요.
0: 어? 집에 음악이 항상 이렇게 흐르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1: 네, 부모님이 이제 부모님 두 분 다 워낙 이제 어릴 때부터 기타 치시고 막 음악 이렇게 듣는 걸 좋아하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아까 CD 뭐 얘기를 했지만 어릴 때 이제 저는 직접적으로 막 영향 이런 게 좋다 이렇게 들었다기보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사놓으신 CD를 혼자 이제 막 듣고 이제 CD로 막 듣고 하다가 그 당시 이제 양희은 선배님이 그 1991년 앨범이라든지 그런
0: 명곡이죠. 명반이죠. 명반. 네. 그랬군요. 네. 그럼 이제 곡을 쓸 때는 어떤 모티브라고 하죠. 모티베이션이 있어요? 곡마다?
1: 네. 저는 그러니까 아까 촛불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가 이제
0: 그렇게 그것이
1: 있고. 되었고 뭐 책에서도 얻을 때도 많고 뭔가 근데 일상생활에서 얻는 게 사실 가장 많이 큰 부분인 것 같긴 합니다.
0: 곡 중에 제목이 필리버스터라는 제목이 있어요.
1: 네.
0: 이 곡에 대한 곡을 만들게 된 배경? 어떻게 이런 곡을 쓰게 되었어요?
1: 그게 일단 재밌는 게 그 제가 음원 사이트에서 요새 AI로 막 아티스트 소개글 같은 거를 써주는데 근데 필리버스터가 제목인 걸 보고서 AI가 사회적인 메시지를 막 담는 음악가도 이렇게 소개를 해줬는데 아,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노래는 아니고요.
0: 그래 우리 그렇게 네. 어려운 거 싫어. 네. 우리 힘들거든.
1: 네. 작년에 그 제주도에 갔었는데요. 가서 이제 또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제주도 분이시다 보니까
0: 제주도 어디세요?
1: 제주도 제주시 쪽.
0: 제주시 쪽이요.
1: 네. 이제 그래서 제주도에 가면 이제 꼭 할머니 뵙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할머니 뵙고서 이제 일어나는 나야 되는 그 시간이 됐는데 이제 한 조금만 한 10분만 더 있다 갈게요 하는 했던 그 장면이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연세도 좀 드시고 하다 보니까 발길이 잘 안 떨어지는 그런 마음이 이제 서울에 돌아와서도 너무 이렇게 남아 있어서 그래서 서울 돌아와서 이제 곡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0: 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1: 네,
0: 필리버스터.
1: 네.
0: 아 이런 소개글이 있네요. 악기 준비하시고요.
1: 네.
0: 손자가 집으로 온다는 소식에 그녀는 불쑥 걱정부터 들었다. 부모랑 떨어져서 온다고 하면 떨어지기 싫어서 난리가 날 것이 뻔한 일인데 어떻게 달래야 하나 하는 걱정으로 오를 보냈다. 골목길에 차가 들어서고 차문이 열린 뒤 그녀의 세 살배기 손자가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그 아이는 곧장 골목길을 달려 그녀의 품에 벌컥 안겼다라는 필리버스터 소개글을 그렇게 썼어요.
1: 네.
0: 곡 듣겠습니다. 혼씨입니다. 필리버스터.

0: 다시 그 길에서 볼 수 있을까.
1: 끝.
0: 네.
1: 아니 뭐 제목과 달리 아주 또 맞아요. 밝고 경쾌한 곡이네요.
2: 네.
1: 뭐 이렇게 뭐 확 뭐 아련한 그런 마음의 글인 것 같은데.
2: 네.
1: 표현을 아주 발랄하게 표현했습니다.
2: 네.
1: 와, 제주도의 또 바람도 파도의 냄새도 이렇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좋아요. 와.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포크노의 주인공 싱어송라이터 혼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방송 출연한다고 했을 때 좀 기분이 어땠습니까?
2: 제가 작년에 이제 고민을 막 음악을 그냥 사실 거의 계속 할 수 있을까 정도의 이제
1: 네.
2: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고민이었는데
1: 네.
2: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래도 앨범을 내고 이렇게 계속 이어나가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어가던 중에 이렇게 또 기회가 뭔가 찾아온 느낌이라서 저는 되게 그래도 뭔가 또 한 발자국 또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저는 되게 네.
1: 앨범으로 CD를 냈는데
2: 네.
1: 곡도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지금 네. 현재 뭐 난 몇 곡 정도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만들어 놓은 게 몇 곡 정도 되세요?
2: 써놓은 것은 아마 5, 60곡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열심히 썼군요.
2: 네.
1: 영감, 이 곡을 쓰게 되는 그 계기가 있어요? 보통 뭐 갑자기 누구를 보고 글을 쓰게 된다거나 아까처럼 영화를 보고 한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2: 네.
1: 특별히 이제 뭐 늘 습관처럼 곡을 쓰세요? 아니면은 어떤 계기가 있을 때마다 곡을 쓰세요?
2: 네, 늘 뭔가 준비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뭔가를 빨아들일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서 뭔가 올 때마다 메모를 계속 이제 수집을 해놓으려고 하는 게 좀 습관이 되어서.
1: 그렇더라. 곡 쓰시는 네. 분들 보면은 아주 사소한 것에 영감을 얻고
2: 네.
1: 그것을 꼭 기록을 해놓으시더라고요.
2: 네.
1: 그리고 꺼내보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2: 네.
1: 이렇게 곡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2: 네.
1: 와, 유기님께서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말씀하시는 것이 빠져들게 하는 마력이 있으셔요. 어려서도 조용히 책 많이 읽는 모범생, 상장 많이 받는 우등생이었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본인은?
2: 근데 제가 뭔가 안경 끼고 이렇게 좀 셔츠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뭔가 말씀을 많이들 해주시는데 공부 막 근데 엄청 제가 어릴 때부터 책은 좋아하긴 했습니다. 책은 되게 읽는 걸 좋아했는데 제가 네 잠자는 걸 좋아해가지고 잠이 많아서 공부를 막 그렇게 열심히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네.
1: 지금 방학이잖아요.
2: 네.
1: 그 보통 학교를 다니는 중에는 하루의 일과를 어떻게 사용하세요?
2: 학교 다니는 중에는
1: 네.
2: 중에 근데 대학원이 이제 야간 대학이어가지고 제가 저녁에 이제 학교를 가게 되고 이제 오전 시간에 이제 뭐 임용 공부라든지 음악 이제 편곡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진행하면서 아니면 공연 잡히면 공연 준비하고 이렇게 병행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1: 공연 얘기 한번 해봐요. 공연은 몇 번이나 하셨어요?
2: 지금까지 꽤 많이 이것저것 돌아다니고 했었는데.
1: 어떤 공연을 하시는데요?
2: 근데 뭔가 이 규모 있는 공연은 제가 이번 거의 발매 공연이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고요.
1: 언제 했어요, 발매 공연을?
2: 그게 이제 발매를 22일에 하고 28일에 발매 공연을 했었습니다.
1: 달은 언제?
2: 2월이었습니다.
1: 2월?
2: 네.
1: 2월 달에?
2: 네.
1: 어땠어요, 느낌?
2: 그때. 그러니까 저는 그때 되게 이 앨범을 만드는데 이제 막 내적 갈등이 계속 있는 상태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이야 정말 좀 이제 웃기게 이제 얘기가 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막 어떻게 이거를 거의 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했던 그런 마음이 있었다 보니까 공연도 정말 이 이후로 내가 또 노래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1: 공포였겠구나. 네. 그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공연이었어요?
2: 규모 그때 한 20 석 좀 넘는 곳에서 하루에 두 번 해가지고 네
1: 1회 끝나고 나서 이제 중간에 다음 공연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2: 네.
1: 그 시간은 어땠어요? 1회 끝나고 나서 이거 할 만한데 이거야 아니면은 죽을 것 같아 이거 했어요.
2: 1회 끝나고 나서 일단 하나 했다.
1: 괜찮은데 뭐 이런 느낌이었을까?
2: 그래 뭔가 네, 그래도 하나 했다.
3: 아,
2: 해냈다. 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가서 이제 그 옆에 카페 가가지고 김밥 먹고 막 그래.
3: 아, 부모님 오시고요?
2: 부모님은 그때 못 오셨었는데, 네, 그때는 다른 이제 친구들과 이제 제 음악 들어주시는 팬분들과, 네, 선생님.
1: 아, 오셔서 주머니에 쑥 찔러넣고 가셔야 되는데. 수고했어. 밥 사먹어. 해야 되는데. 네.
3: 자, 저희가, 블루 아이드 캣님께서 잠을 좋아했다는 소년. 이제 불면의 밤을 지새우며 아픈 노래, 슬픈 노래, 기쁜 노래, 꿈꾸는 노래 쏟아내기를 많이 고민하시고 좋은 음악 만들라 하시는 응원의 네.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커버곡 하나 부탁드렸는데 사들림 곡을 준비해 주셨어요. 저희 어제 한번 듣긴 했는데 회상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2: 네.
3: 사들림을 아시겠죠, 당연히.
2: 네.
3: 어떤 밴드인 것 같아요?
2: 제가 음악 이제 방향이라고 할까요? 그거에 대해 고민을 막 한창 할 때 이제 제가 어릴 때 이제 영향을 받았던 것이 아무래도 그런 양희은 선생님의 앨범 같은 것들이기도 하고 제가 유재하라든지 뭐 그런 이제 노래들을 되게 좋아하고 들으면서 근데 정말 어릴 때 초등학생 때 뭐 그런 음악들을 들었었거든요.
3: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유년기에 들었던 음악이라서 그런지 좀 많이 단단하게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산울림 이제 선생님들의 음악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그런 이제 음악으로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공연 다닐 때에도 이 노래를 커버로도 많이 불렀었고요. 네.
3: 말씀하시는 데 보면은 이 양희은 선생님이고요, 산울림 선생님이고요, 유재하는 그냥 유재하고요. 시인과 천장은 어떤가요? 시인과 천장으로 그냥 해주세요. 선생님 말고.
2: 선배님.
3: 오, 사회생활 좋은데? 자, 기타 잡읍시다.
2: 네.
3: 자, 혼 씨가 준비한 커버곡입니다. 이 곡 참 좋아요. 회상. 어제도 들으면서, 아, 지금 MZ 세대들이 표현해내는 회상 너무 좋았거든요. 우리 혼 씨가 뱉어내는 회상은 어떤 느낌인지 궁금합니다. 자, 기분 좋게 한번 해주시죠.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네.

0: 부럽다. 이런 감성이 있었네요. 혼씨 회상. 매력 있습니다. 예지아빠빠님께서 옆구리 찌르기의 달인 추노영님, 이렇게 진한 감성이 어떻게 MZ세대에게서 나오는지 놀랍다고. 이상한 사람이네, 이 사람. 5740님께서는 어쩜 팬 될 것 같아요. 멋집니다. 하셨어요. 공연 소식 있어요?
1: 공연 저 9월 13일에
0: 어디서요?
1: 있습니다. 13일에 그 홍대 언플러그드라는 공연장에서
0: 단독 공연?
1: 기획 공연으로 해서 그 음성 녹음이라는 팀과 같이 공연을 진행합니다.
0: 예매를 따로 할 수 있는 건 그런 건 없고요.
1: 아마 인스타그램 그 언플러그드 인스타그램 통해서
0: 언플러그드 인스타그램
1: 네, 그래서 구글 폼으로 이렇게
0: 작성해 주시면 씨는 인스타그램 없어요?
1: 인스타그램. 있습니다.
0: 거길 통해서도 할 수 있어요?
1: 이제 아직 티켓이 아마 안 열린 걸로 잘 알고
0: 그래요?
1: 있어서 열리면
0: 9월 14일?
1: 네.
0: 기타 잡고 계시고요.
1: 네, 9월 14일.
0: 예. 네. 오늘 어떠셨어요?
1: 정말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0: 저는 길게 얘기하지 마요.
1: 네.
0: 노래해야 되니까.
1: 네.
0: 좋았어요.
1: 네, 너무 좋았습니다.
0: 나도 좋았어요.
1: 네.
0: 두 시간 행복했거든요.
1: 네.
0: 언제 만나요, 우리? 언제 만날까요? 언제 또 만날 기회가 있겠죠?
1: 네.
0: 그래요. 열심히 해서 또 네. 봅시다.
1: 네.
0: 저는 여러분들을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뵙도록 할 거고요. 오늘 끝곡은 혼 씨의 곡 중에 재와 갈피와 편지라는 곡을 들으면서 마무리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잠천의 복성 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저는 대한민국의 담춘이었고요. 재와 갈피와 편지 들으면서 저희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그러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명을
5: 이번에도 죽였습니다.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1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잠시 후 12시에는 동화면세점 앞에서, 오후 2시에는 서울시의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집회가 끝나면 행진도 예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세종대로 서울역 쪽으로 동화면세점 앞 하위 4개 차로가 통제 중이고요.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서울시의 쪽으로 3, 4, 5, 6차로도 집회 무대 설치로 통제되고 있으니까 참고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청담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방금 전 사고가 났고요. 이후로 원효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작업하고 있어서 뒤로 한남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수암터널한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라 터널 앞두고 2km 구간 막힙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0.1도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TBS 정오뉴스입니다. 청와대는 개헌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 현행 헌법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현행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포함한 개헌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보수 야권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구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은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추진을 염두에 둔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 보안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구대행은 검사의 점검, 보안, 시정 기능이 사라진다면 진실은 은폐되고 형사사법 체계는 무너질 것이라며 그로 인한 피해는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징주 기사를 띄운 뒤 주가를 끌어올리는 방식 등으로 선행매매를 통해 약 93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회계사 1명과 투자자 1명, 경제신문 기자 6명 등 8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사 A씨는 기사 한 건당 3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현직 기자들을 순차적으로 포섭했으며 일부 기자는 다른 기자를 추가로 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독 사건을 저지른 B 기자는 자신이 작성한 특징주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해당 종목을 매수한 뒤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되파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영업이익 전망 등 양호한 펀더멘털 여건은 국내 주가의 하방 압력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최근 주식시장 상황과 관련해 5월 이후에는 외국인의 대규모 순매도가 집중되고 레버리지 투자도 늘어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등락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주식시장은 AI 산업 전망,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글로벌 자금 흐름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습니다. 국민 10명 중 4명꼴로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 말 기준 토지 소유 현황 통계를 보면 주민등록 인구 5,112만 명 가운데 토지 소유자는 2,012만 명으로 전체의 39.4%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3,860제곱미터를 소유해 가장 많았습니다. 일본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 우키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오늘 아침 8시 30분 기준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인명피해를 포함해 건물 붕괴, 화재, 도로 파손 등 강진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확인됐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 동남권과 동부권, 서남권에 내려졌던 주의보는 경보로 격상됐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등 32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30.7도, 습도는 68%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강지연이었습니다.
1: TBS 캠페인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차를 내려 마실 때 찬물을 끓이는 건 주전자, 따라 마시는 건 찻잔. 그런데 그 사이에 수구라는 가구가 있습니다. 이 수구는 끓인 물을 잠시 식히는 사발입니다.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수구에서 적당히 식어야 차의 맛이 더 안정되고 좋아진다고 합니다. 사는 일도 그저 뜨겁고 열정적인 것으로 인생을 꽉꽉 채워야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식힐 만큼 식히고 은은하고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는 것도 중요한 거죠. 뜨거운 여름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더라도 시원한 음료 한 잔이나 또는 친구와의 정다운 얘기를 통해서 잠깐 열기를 식혀주는 것. 억지로라도 그렇게 여백을 만들어야 우리의 삶이 안정적이고 즐겁고 또 한가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0: 7월 29일 수요일 정오의 티오로즈 변상욱 쇼입니다. 매주 수요일 변상욱 쇼는 함께 대화를 나누고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전매추 코너와 점심에 곁들일 문화 시사 이슈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전매추는 정상근 기자 또 이어지는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뮤지컬 넘버 너 넘버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그 다음 세상 아무리 어려운 경제 이야기도 이 양분한테서 들으면 아하 그림이 확 그려지는 분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는 알쏠 경제 코너에서 곧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매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 정오를 깨우는 질문과 응답. 여러분은 지금 정오의 티어로즈 변상욱 쇼를 듣고 계십니다.

0: 함께 대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를 추천해드립니다. 점매추.
1: 네, 함께 대화를 나누고픈 이야기들 점심 대화 메뉴 추천. 오늘은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아, 첫 번째 메뉴는 뭡니까?
2: 네, 일본 구마모토 강진입니다.
1: 아, 예. 화면으로 보긴 봤는데 대형 쇼핑몰이 무너지면서
2: 네.
1: 야, 저 순간 막 머릿속에 팍 떠올랐던 거는 삼풍백화점 주제 갔던 그 상황이 막 떠오르고 해서 큰 피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2: 맞습니다. 이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 일대에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1: 예.
2: 그 일부 지역에서는 그 일본이 지정한 최고 피해 단계인 진도 7의 또 격렬한 흔들림이 관측이 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 구마모토현 가시마정에 위치한 대형 복합 쇼핑몰 이온몰의 건물 일부가 폭발음과 함께 붕괴하면서
1: 예.
2: 다수의 시민이 2층에 고립되고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소방당국과 자위대까지 투입돼 긴급 구조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현지 경찰은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을 수도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0: 있습니다.
1: 예.
0: 현장 영상에는 이 쇼핑몰 외벽과 또 지붕이 형체도 없이 부서지고 또 철골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난 모습이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근처 병원에 이 수십 명의 부상자들이 실려왔다고 하고 그중 일부는 심정지 상태인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조금 전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쇼핑몰 참사 희생자들을 포함해서 이번 지진으로 총 13명이 사망했으며
1: 예.
0: 현재도 구조를 기다리는 이들이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뿐 아니라 이 구마모토현 내에 이 4만 8천여 가구가 정전이 됐고 또 도로와 교량이 파손되는 등 규슈 지역 전반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우리 국민의 인명피해는 없다라고 밝혔고요.
1: 네.
0: 하지만 현지 상황을 계속 주시하고 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1: 여기까지만 하고 더 이상의 사상자는 없고 빨리 회복되기를 참 바랍니다만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이 뉴스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0: 네.
1: 경북 포항에서 바다 위에 설치된 다리 가본 적 있어요. 그 다리가 무너지면서 바다로 나갔던 관광객이 고립됐다는 거 아닙니까?
0: 네. 가보신 적 있으시군요.
1: 예, 예.
0: 어제 오후 1시 15분쯤 있었던 일인데요. 이 경북 포항시 남구의 구룡포읍에 장길리에 위치한 해상보행교가 하나 있습니다. 이름이 보릿돌교인데
1: 예.
0: 중간 교각 그리고 상판 약 50m가량이 갑자기 무너져서
1: 예.
0: 바다로 빠졌습니다. 다리가 중간에서 뚝 끊기면서
1: 이
0: 다리 끝에 있는 전망대 그리고 갯바위에 있던 관광객과 낚시객 등 17명이 육지로 돌아오지 못하고 고립됐었는데요.
1: 예.
0: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 그리고 해경이 이 민간 어선 등을 동원해서 구조작업을 벌였고 사고 발생 40여 분 만에 17명 전원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 네. 사고가 난 다리가 어떤 곳인지는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이 보릿돌교는 지난 2013년에 준공된
1: 그렇죠.
0: 다리라고 네. 합니다. 총 길이가 225m, 또 해상 구간이 170m 정도 되는 바다 위를 다닐 수 있는 그 해상 인도교입니다.
1: 네.
0: 바다 위 갯바위와 육지를 연결해서 이 풍경도 감상할 수 있고 그리고 낚시하러 이제 갯바위까지 나갈 수도 있어서
1: 네.
0: 평소에도 관광객, 낚시객들이 자주 찾는 명소라고 합니다.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그 다리 위를 직접 건너던 보행자는 없었습니다만 이 직전까지 걸어갔다가 다리가 무너지는 걸 보고 화급히 뒤돌아온 분은 있었습니다.
1: 예.
0: 정말 아찔했던 순간이었는데요.
1: 네.
0: 문제는 이 다리가 2013년에 만들어졌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1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1: 예.
0: 네, 이미 안전성에 경고등이 한번 켜졌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안전점검에서 C등급을 받았는데 포항시가 이 보수보강공사는 진행을 했었지만 공사를 마친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다리가 무너져 내리면서 부실공사나 관리부실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역 내에 이 다른 해상보행시설 그리고 전망대에 대해서도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고요.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붕괴 원인과 함께
1: 네.
0: 과실 여부도 집중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 뭐 집중 조사한다니까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냥 뭐 해파랑길처럼 해변을 따라서 이렇게 데크길 놓는 걸로는 요새 경쟁력이 안 생기니까
0: 네.
1: 바다 속으로 이렇게 좀 다리를 놓아서 쑥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시도들도 꽤 있는데
0: 심지어 중국에서는 그 다리를 유리로 만들었다가
1: 예.
0: 그 우산의 유리가 깨지는 또 아찔한 일도 벌어졌었다고 합니다.
1: 그런데 이게 바다는 뭐 여러 가지 지형이나 해풍 이런 여건 때문에 좀 철골 구조가 빨리 상할 수도 있고 뭔가 지상에서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정말 철저히 좀 조사를 하고 보수할 곳 있으면 보수해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정치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조정식 국회의장의 개헌 관련 발언이 지금 뭐 계속 TV일 경우 그 얘기만 하더군요.
0: 네, 그야말로 폭탄이 터졌는데요.
1: 네.
0: 이 조정식 국회의장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개헌 시에 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허용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다라고 언급하면서 이게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정부 여당이 대통령 4년 연임제를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도 이 개헌 과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까지 연임에 포함될 수 있을 듯한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 선택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서 정권 연장을 도모하려는 정략적인 속내가 드러났다라며 비판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연임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 또 이렇게 또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1: 예. 근데 전 이런 고민했어요. 기자로서. 물론 그런 질문을 갖다 던졌을 때 국회의장이 뭐라고 답변했냐. 내가 국회의장이라고 하면 정답이 뭐였을까?

0: 내가 할게 뭡니까? 이러면 국회의장으로서 말도 안 되는 부책임한 발언이고 국회에서는 절대 그런 거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좀 웃기고 그런 개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자기가 단종 지휘했기도 아니고 과연 뭐가 정답이었을까? 또는 정치적인 반대편에서 꼬투리를 잡거나 말꼬리를 잡지 않는 어떤 정답이 있었을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네요.
1: 이 조정식 의장은 사실 그 앞전에 좀 시기상조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시기상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근데 주목을 받은 부분은 뭐 이제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다, 뭐 이런 내용이 지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0: 예. 아무튼 여당이나 정부나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가난한 뭐 말을 안 하고 선을 그었어요, 분명히. 그죠?
1: 맞습니다. 이 헌법 제128조 2항에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 역시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를 해왔었습니다. 네. 하지만 국회의장의 이번 발언이 터지면서 그 야권에서는 임기 연장을 계속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의장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연두에 둔 것이 아니라 이 권력구조 논란은 이 국민의 뜻에 따른다는 원론적 답변이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 또 오늘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언론에 나가서 현직 헌법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연임을 포함한 개헌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네.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0: 가능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러면 대통령의 연임이나 중임과 관련된 모든 개헌은 현직 대통령한테는 해당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부터 고치는 개헌을 일단 한번 하고.
1: 그렇죠. 만약에 다 바꾼다면 그렇긴 한데.
0: 대통령을 뽑는 개헌을 한 번 또 더 하고 개헌을 두 번은 해야 가능한 건가요? 자, 아무튼 지금으로서는 좀 먼 얘기 같기도 한데.
1: 네네.
0: 그러니까 또 이걸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 안 하고. 빌드업을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참 흥미진진합니다.
1: 개헌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수가 200석을 넘겨야 돼가지고 기본적으로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0: 예. 아무튼 빌드업 아닙니까? 라고 하니까 또 할 말이 없습니다. 참. 그리고 야, 이게 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1: 네. 어제 JTBC가 이 대한축구협회의 최근 5년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전수조사를 해서 이 결과를 보도를 했습니다.
0: 예.
1: 이 보도에 따르면 뭐 가장 주목을 받은 분은 이제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이었는데 홍명보 전 감독이 자신이 거주하는 그러니까 집 근처에서만 2년간 1,400만 원이 넘는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자택에서 한 1, 2km 정도 떨어진 뭐 국밥집이나 뭐 한우 전문점, 뭐 중식당, 곰탕집, 그리고 5성급 호텔에서도 결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고요. 이 주말이나 어린이날 같은 공휴일에도 이 수백만 원을 사용한 내역이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집 근처라고 해서 무조건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렇게 규정 지을 수는 없는데요. JTBC가 취재를 한 내용을 보면 그 홍명보 감독은 대체로 뭐 직원들이나 뭐 코치진, 뭐 기자들 등과 함께 좀 식당을 찾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1: 다만 이 대한축구협회의 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자택 근처 그리고 휴일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번 국가대표 감독 기간에 쓴 법인카드 금액 중 37%를 집 근처에서 사용한 셈이어서 이게 규정에는 위반이 된다라는 지적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저도 뭐 회사에서 경영진 해봐서 뭐 경험은 있습니다. 예. 보직카드 처음 내줄 때 반드시 교육을 시키죠.
1: 네.
0: 집 근처에서 사용하지 말아라. 가능한 한.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만 사용하면 아무 문제는 없다. 아무튼 집 근처건 멀리 떨어졌건 슈퍼에서 반찬 산다거나 편의점에서 뭐 짜잘한 거 산다거나 이런 것까지 나중에 영수증이 올라오면 네. 카드 내역이 올라오면 곤란하다.
1: 아무래도 의심을 받죠.
0: 단단히 네. 교육을 받고 하는데도 가끔은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징계당할 때 한번 이렇게 쭉 조회를 해보면. 아. 근데 이 양반 것만 그런 거예요? 다른 법인카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1: 지금 다른 법인카드의 문제가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커 보이는데요. 이 축구협회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좀 들여다보니까 이 벨기에에서 이 전세기와 비즈니스 제트기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한 항공사에서만 1억 1,700여만 원이 결제된 내역이 있었습니다.
0: 예.
1: 대한축구협회는 무슨 장비를 운송하느라고 어쩔 수 없이 사용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예. 무슨 장비를 어디서 어디로 옮겼는지 이것은 뭐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0: 글쎄 뭐 전력 분석에 필요한 컴퓨터 뭐 IT 장비인지 글쎄 무슨 장비가 벨기에에서 있었을까?

0: 네. 태블릿을 들고 다니는 시대에 예전 매니아 같은 그런 슈퍼컴퓨터를 들고 다닐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2년 12월에는 한 유아복 업체에서 330만 원을 결제한 내역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요건 사실은 식대인데
1: 식대를 썼는데
0: 식당의 업주가 업종을 등록을 하잖아요. 그 등록한 업종을 아동복 업체로 등록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잘 납득은 잘 안 가죠. 그리고 요 내용이 가장 좀 의아합니다. 이 법인카드 결제 내역 중에 이 잠시대한 일식집이 자주 등장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축구협회가 지난 4년간 이곳에서 1676만 원을 썼는데 이 중에 최영일 전 부회장이 이곳에서 1161만 원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영일 전 부회장이 이 식당의 주인과 결혼을 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것도 굉장히 논란이.
1: 맨 처음에 친척이 하는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이 식당 주인과 결혼을 했다.
0: 친척이 돼버렸죠. 법인카드를 많이 쓴 곳에. 이 식당이 축구협회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어가지고 이 건도 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축구협회 청문회를 앞두고 참 확인할 것들이 많습니다. 예, 네. 그래요. 어떻게 밝혀지냐 보십시다. 정상근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변상욱 쇼는 여러분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문자 샵 0951로 다양한 의견 보내주세요.

0: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뮤지컬 넘버, 너 넘버의 과구신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할 뮤지컬이 웃는 남자?
2: 아, 네, 웃는 남자. 이게 사실 지금 올라와 있거나 혹은 곧 올라올 작품은 아닌데, 네. 이게 또 상황이 또 상황이니만큼 아무튼 갖고 오면 좋겠다라고 해서 가져왔고요.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는데, OTT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가시면은 EMK 작품 몇 개 나와 있는데.
0: 예전에 영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아, 영화도 있고요.
0: 네.
2: 그니까 이게 사실은 원래 빅토르 위고의 동명 소설이 원작이죠.
0: 아, 빅토르 위고의 웃는 남자.
2: 네, 예. 그 웃는 남자를 원작으로 다양한 이제 문화 콘텐츠들이 파생이 됐는데 저희가 2018년에 초연을 한 작품이 바로 이 뮤지컬 웃는 남자고 이 웃는 남자가 뭐 잔탈 소개를 해드리면은 어린 시절에 입이 찢겨가지고 항상 웃는 얼굴로 살아야만 하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항상 조롱과 멸시를 받던 그윈 플랜이라는 이 남자 주인공이 예. 본인에게서 빈곤과의 계급 차별을 경험하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자신의 혈통이 귀족이군. 참 평생을 천한 사람으로서 알고 살아서 그거를 그 귀족들의 어떤 민낯을 보며 살았는데 네. 본인이 갑자기 내가 신분이 이렇게 높은 사람이었네가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귀족 집으로 가게 되고
0: 가죠.
2: 네, 가서 옷도 입고 가발도 쓰고 돈도 많아지고 하게 되니까 내가 그러면 지금까지 살던 거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됐는데 갑자기 내가 생기니 권력이 있으니 이걸 가지고 좀 뭔가 사회를 좋게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했지만 아닌 거죠.
0: 야, 아무튼 디즈니 플러스에서 일단 공연실험은 볼 수 있다고 소개는 해주셨고 2018년이 초연
2: 네.
0: 영화로 소개된 건 그 전인 것 같고 뭐
2: 그렇죠.
0: 조금씩 내용이 다르니까
2: 네.
0: 근데 야, 이거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좀 기괴하기도 하고, 그로테스크한데, 아무튼, 웃는 남자만의 특징과 매력은 뭡니까?
2: 예, 일단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 대극장 뮤지컬은 돈 맛이 좀 느껴져야 됩니다. 보는 맛이. 왜냐면은 티켓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럼 비싼 돈을 주고 오신 관객분들한테 그래도 돈이 아깝지 않다는 느낄 때 주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0: 그렇죠.
2: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웃는 남자는 상당히 좀 화려합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주 무대가 화려한 영국 당시 궁정 왕실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화려한 무대 장치들을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상을 상당히 좀 굉장히 더 극적으로 보여준 데 많이 치중했다. 그래서 일단 외적으로, 외형적으로 보았을 때, 이 자본의 맛이 느껴지는, 이 대극장 뮤지컬이 지금 우리가 만들면 이 정도로 만든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작품이고요. 네. 더해가지고, 이 무대와 맞물려갖고 음악도 굉장히 웅장하고,
0: 예.
2: 이게 전통적으로 현대극이 아니라 그 이전의 시대의 극을 표현할 때는 악기를 쓰는 것들이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음악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이전보다 강점들이 많이 드러나고 한국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러니까 이게 그윈플랜이라는 이 주인공이 분장을 하면서 웃는 얼굴을 하고 있는 우리 어떤 조커를 많이 떠올려.

0: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뭐 기괴함, 그로테스크 이런 걸 느끼지만 너무 착해. 이 그린플랜이라는 주인공은 너무나 순수한 뭐 약간 요새 말로 하면 약간 애견남 같은 분이에요. 약간 네, 착하고 다정하고 섬세하고 본인이 뭔가 권력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내가 나쁘게 휘두를 생각을 하고 내가 복수하려는 생각이 아니라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그동안 힘들었던 내 친구들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하는 거죠. 근데 그 눈으로 보았을 때 그가 봤던 아 당시 계급상의 민낯, 모순.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난다는 점에서 분명히 사회적 메시지를 담으면서도 극적인 뮤지컬적인 재미를 충실히 갖췄다라는 면에서 특징과 매력이 있다 할수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밑바닥 인생에서 귀족 사회 그두 개를 동시에 표현하고, 야 그러면 지금 이 시대까지 이 작품이 계속되는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뭔가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건 무엇일까요?
0: 이게 이거 저만의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1: 어머,
0: 뭐 정립된 건 아니고
1: 예,
0: 프랑스에서 계급 모순이 있으면 혁명을 합니다.
1: 아,
0: 뭐 두도시 이야기도 그렇고요.
1: 그렇죠.
0: 레미제라블도 그렇고요. 문제가 있어? 이 사회가 썩었네. 우리 같이 뭉쳐가지고 이 사회를 한번 바꿔보자라는 혁명으로 간다면 영국에서는요 사람을 죽입니다. 스위니 토드 같은 작품도 보면은 저 사람 나빠서 재판장부터 저 계급적으로 위인 저 사람들 복수가 사회적인 복수가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를 통해 가지고
1: 뭔가
0: 상징적인
1: 정립할 수 있을
0: 사람을
1: 것 같은데.
0: 제거한 식으로 가게 되거든요.
1: 예.
0: 근데 웃는 남자도 계급적인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사실 빅토르 위고 동명 원작 중에 제일 유명한 건 레미제라블이잖아요.
1: 그렇죠.
0: 레미제라블과 웃는 남자의 차이가 뭘까? 배경의 차이입니다.
1: 아,
0: 웃는
1: 무슨 일
0: 남자는
1: 알겠어요?
0: 영국이고 레미제라블은 프랑스예요.
1: 프랑스고.
0: 그래서 보면은 프랑스에서 빅토르 위고가 보여주고 싶었던 이 혁명이 하고 실패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민중 간의 어떤 연대와 이런 것들이 잘
1: 아.
0: 보여졌다면은 웃는 남자는 그린플랜이 개인적으로 돌파하려고 하는데 역시 안 돼.
1: 안 돼.
0: 사실 이게 뭐 스포일러까지 아니지만은 결국은 그린플랜은 다시 돌아갑니다. 나는 이곳이 있을 곳이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는 건 없구나라고 다시 예전으로 차라리 돌아갈래. 내가 이 가발 쓰고 비싼 옷 입고 좋은 팀즈 사는 거 아무 소용없어. 여전히 여기서 귀족들은 나를 이렇게 신기한 사람 보듯이 동물 보듯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을
1: 그렇죠.
0: 깨닫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 차원에서의 문제에 집중해서 조명하는 것과 계급적 차원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 본 차원에서 이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미제라블 보신 분들은 이 웃는 남자 보시면은 같은 소설가의 다른 원작을 가지고 뮤지컬을 표현하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이런 걸 보면서 또 굉장히 재밌을 수 있다
1: 그러니까
0: 생각합니다.
1: 버려진 아이들을 구제하고 그 아이들에게 새길을 열어주려고 그러고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하려고 했는데 그러나 사회가 그 사람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죠.
0: 그렇죠. 네.
1: 빅토르 휴고가 그렇게 쓴 내역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에 있다가 쫓겨서 영국에 가서 살게 됐거든.
0: 그렇죠.
1: 거기서 두 작품을 썼는데 하나는 프랑스를 무대로 쓰고 하나는 영국을 무대로 쓰고 하는데 두 나라가 비슷하면서도 틀린 걸 아마 감을 딱 잡고 쓰신 것 같네. 아, 재밌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죠. 근데 이게 항상 고민이에요. 예를 들면 뭐 유명한 카톨릭의 추기경께서 얘기하신 주교가 얘기하신 게 있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을 돕자고 하면 나더러 성자라고 하더니
0: 그렇죠, 그렇죠.
1: 이 구조를 바꿔야지 이렇게 불평등해서 되겠습니까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좌빨이라고 공격하더라
0: 그렇죠,
1: 이런
0: 유명한
1: 얘기를
0: 말이죠.
1: 했던
0: 네.
1: 것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자 이걸 누구한테 꼭 들려주고 싶어서 지금 이걸 꺼내신 거예요?
0: 제가 이 작품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갖고 있는 장면이 뭐냐면 그 주제의식이 잘 드러난 장면인데요. 그린플랜이 귀족 회의에 가요.
1: 가요.
0: 귀족 회의에 가서 귀족 나리들한테 지금 민중들이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웅변을 합니다. 그걸 노래로 표현. 굉장히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 넘버거든요. 그 넘버를 부르면서 관객들은 그린플랜의 감정이입해가지고 동화가 되는데 그 자리에 그 노래가 클라이막스 무장이 딱 끝나니까 귀족들은 비웃기 시작합니다. 쟤 뭐라는 거야? 말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보고 저 가난한 사람들 도우라고? 이런 거죠. 그 회의 안에서 고립된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 묘한데 얼마 전에 오세훈 시장이 국무회의에 가서
1: 갔어요.
0: 저 부동산 문제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입이 닫혔죠. 그러면서 나중에 보고서로 아직 토론에 있으니까 밀렸다 했단 말이죠. 오세훈 시장은 본인이 그걸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그런 말 하지만 그린플랜인 것처럼 내가 뭔가 가서 제대로 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 귀담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나를 밀어내는구나 라고 느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린플랜이 대변하려고 했던 이야기와 오세훈 시장이 그 자리에서 얘기할 때 부동산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였을까? 지금 오세훈 시장께서는 계속 뭐 서민을 위해서 뭐 민생을 위해서 부동산

0: 공급도 투자해야 되고 대출 규제 편이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목표는 똑같잖아요. 지금 정도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을 위해서 부동산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오세훈 시장이 본인이 정말로 그 인플레가 가까이 있는 건지 혹은 반대로 어떤 그런 가발성 귀족을 대변하고 있는 건데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1: 내가
0: 작품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 그내 뒤에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부동산 세제며 재개발 재건축 문제며 강하게 정직하게 진솔하게 쓴 말을 갖다 하려고 그랬는데 차단당했다. 크, 장렬하게 사나운 것처럼 얘기하지만
0: 그렇죠.
1: 도대체 누구를 대변하려고 했던 것이냐?
0: 네, 그걸 본질적으로 조금 더이 작품 보고
1: 아,
0: 고민해 보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1: 그러니까요.
0: 들었습니다.
1: 그러니까 제가 늘 하던 얘기가 그거예요. 해병대 사령관 구하려고 그 위에 사람들이 막 뛰어다녔는데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나 말 못하고 슬픔을 갖다가 삭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변하는 적은 한 번도 없으면서 느닷없이 해병대 사령관은 뭐 이렇게 구제하려고 애를 썼는 그런 거랑 비슷한
0: 네, 그러니까
1: 얘기인
0: 배재고
1: 것
0: 사태들도
1: 같습니다.
0: 그렇고 사회가 가해자를 대변하고 변호하는 데는 익숙한데 오히려 피해자들을 정말 위로하고 대변하는 데는 소홀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1: 그렇죠. 이 그린플랜도 그랬지만 자기의 슬픔이나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려고 해도 이게 웃는 낯이잖아요.
0: 그렇죠.
1: 슬픔을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제어당하고 통제당하는 사회. 그런 사회는 곧 멸망할 거야! 라는 게 아마 빅토르 히고 하고 싶었던 말일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곡을 이제 소개를 해 주시죠.
0: 네, 우리말로는 세상은 잔인한 곳이라는 거고요. 영어 제목은 It's a Cruel World라는 작품인데 이 넘버는 우르수스 그린플랜의 양아버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린플랜 어렸을 때 거두어가지고 키워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린 그린플랜이 너 너무 순수해. 너 이러다가 어디 가서 또 잘못 당할지도 몰라. 지금 너도 입이 찢어졌잖아. 라고 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잔인하고 끔찍한 곳인지를 설명해주는 그런 넘버입니다. 세상은 원래 잔인하다. 근데 이게 그냥 체념의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세훈 시장께서 들으시면은 이 세상 서울도 지금 조금 잔인한 도시는 아닐까 누군가에게는 약자와의 동향상 강조하시는데 그걸 위해서 정말로 오세훈 시장은 어떤 정치를 하고 계시는지 돌아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1: 어쩌면 서울이 잔인한 도시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되는데, 자, 근데 이런 거 DVD로 나와 있어요?
0: 아, 그 출판된 것, 출간된 것 중에서는, OTT 구독하시는 게 가장 확실하게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세상은 잔인한 곳. It's a cruel world. 누가 부르는 겁니까?
0: 아, 정성화 배우가
1: 정성화
0: 부르는,
1: 씨가.
0: 네.
1: 아, 예. 그럼 이곡 들으면서 여기서 작별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알다시피 인생살이 모두 힘겹지해야 또 쉴 새 없이 닥치는 삶의 통비. 나이 들면 나아질까 천만의 택도 없어 그 씁쓸한 걸 평생 걸려 깨닫지. 온 세상을 떠돌아본 약장수의 삶의

0: 네. 알아두면 쏠쏠한 경제 지식, 알쏠 경지.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자, 부동산 대토론회. 아, 뜨거웠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여기서 이제 보유세 강화는 뭐 당연히 얘기가 나왔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도 했고, 결국은 종부세는 강화된다.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겠죠.
1: 맞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면 지금 강도 높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집값, 전세값, 월세값 모두 강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보면 지난주 목요일 기준
0: 네.
1: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주간 기준 76주 연속 올랐어요.
0: 76주 연속. 네.
1: 52주가 1년이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1년 5개월간 한 주도 쉬지 않고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0: 예.
1: 그러다 보니 시장 불안이 지속이 되니까 대통령이 직접 전문가 불러놓고 일반 국민들 불러놓고 의견 듣겠다. 140여 명이 머리를 맞대서 끝장 토론이 있었고 이번 주는 대통령은 없지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2차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었는데 크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과연 세금 문제.
0: 세금.
1: 또 하나가 대출 문제. 금융 문제. 또 하나가 공급 문제.
0: 공급.
1: 예. 그래서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제일 급한 건 조세제도다. 라고 언급을 했어요.
0: 예.
1: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선진국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선 최소 3배 이상. 3배 이상 올려야 한다. 그런데 이거 한꺼번에 올리면 반발이 크니.
0: 그렇죠.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비는 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세금을 도대체 어떻게 올릴 거냐.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들, 서민들, 중산층들, 지방주택의 경우에는 부담을 줄이겠지만
0: 예.
1: 그러나 초고가주택, 다주택자, 투기성 보유는 세 부담을 더 늘리겠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뭐 조만간 발표될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0: 예.
1: 아마 이제 부동산 세제가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0: 그렇죠.
1: 어느 정도 선까지 보유세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세 배로 올릴 수는 없거든요. 순차적으로 올리겠는데 어느 정도까지 과연 올릴지 여부를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0: 예. 어디를 올릴 거냐? 기간을 얼마나 두고 확 올릴 거냐? 천천히 올려갈 거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종부세로 보유세를 확 올렸으면 그러면 집을 팔 때는 좀 세금을 낮춰주시든지 뭔가 같은데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정해서 조세 저항도 줄이고 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갖고 있는 세금, 부동산 관련된 세금의 보유세 쪽이 뭐 다른 서구 선진국에 비해서 3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뭐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인데 자, 이걸 때 그동안 해오던 걸 이제 확 한번 바꾸려고 그러면 어려워집니다.
1: 맞습니다.
0: 그 대신 자, 똘똘한 한 채 비싼 걸 갖고 있긴 한데 소득이 하나도 없는데 세금을 올려버리면 어떡하란 말이냐. 이것이 이제 흔히 강남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오던 얘기들인데 이런 것들도 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겠죠.
1: 맞습니다. 세금은 집을 가지신 분들 모두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보유세라고 하면 지금 아마 7월,
0: 예.
1: 9월에 나오는 재산세. 이거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의 세수로
0: 예.
1: 포함이 돼요.
0: 그런데
1: 예. 이게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지방세수에는.
0: 네.
1: 그리고 또 보유하고 있는데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0: 예.
1: 이른바 종부세. 지금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종부세 대상인데
0: 예.
1: 이건 12월에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0: 예.
1: 이 종부세는 국세예요.
0: 국세.
1: 예.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가장 민감한 논쟁이 되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이제 보유세를 단계적으로든 점진적으로든 3배를 인상하게 되면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세입자한테 좀 떠넘길 수 있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전세값을 올린다든가 아니면 세금 부담을 조세를

0: 만회하기에서 전세 놓지 않고 반월세 반전세 네. 이런 식으로 조세 전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특히 문제는 뭐냐? 아니 나는 그냥 강남에 집 한 채 옛날부터 갖고 있었어. 소득도 늘지 않고 은퇴했는데 예. 장기적으로 1주택자인데 세금 부담이 너무 늘어서 아니면 나는 여기서 나가야 돼. 이런 조세 저항도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이 대통령이 가장 경계했던 게 뭐냐? 거주하지 않은.
1: 거주하지 않은.
0: 1주택, 1가구 1주택자라도 그건 투기 성향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거기는 세금을 조금 놀리겠다.
1: 예.
0: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양도세를 매길 때 최고 80%까지 깎아줍니다.
1: 예.
0: 거주기간 10년 인정해주고 보유기간 10년 각각 인정해주면 80%까지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걸 좀 달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은 굉장히 자산가치에 맞게끔 정당하게 과세하겠다라는 정부의 명분도 맞아요. 그런데 평생 나는 1주택뿐인데 가혹하다라는 실수요자들의 얘기도 한 번은 들어봐야 되거든요.
1: 네.
0: 자 그러다 보니 얼마나 정교하게 이런 예외를 인정하느냐 외의 종을 만드느냐가 아마 이제 성과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1: 각가지 케이스들이 뭐 다양할 텐데 이걸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맞는 예를 들면 뭐 유보라든가 아니면 기한의 연장이라든가 갖가지 것들을 이제 설계하려면 어이구 상당히 그러면 보유세를 높인다고 하는 건 세율을 건드리는 걸까요? 뭘 건드리는 걸까요?
0: 일단 앞서 제가 얘기하면 지방세와 국세를 말한 게 예. 이게 사실은 세율을 건드리게 되면 지방세와 국세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마 세율 자체를 올린다는 건 집을 갖고 있는 모든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이거는 아닐 것 같고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고 다만 이 재산세보다는 종부세 특히나 종부세는 특정 자산 이상 가격 아까 공시가격 예. 12억 원 이상 자산가들한테 부과되기 때문에 이 종부세 과세 기준을 좀 정리하지 않겠느냐.
1: 예.
0: 예를 든다면 지방에 10억 원짜리 아파트 3채 갖고 있거나 서울에 똘똘한 한 채 30억 원짜리 한 채를 갖고 있어요.
1: 네.
0: 세금 누가 더 많이 내느냐? 지금은
1: 다주택자가
0: 맞아요.
1: 네.
0: 다주택자는 합산 공시가격 6억 원부터 이상 내려가면 과세되지만
1: 네.
0: 1주택자는 12억 원 넘는 분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 이걸 좀 그동안 주택수 중심에서 가액으로
1: 네, 얼마짜리를 어떻게 갖고 있는
0: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제를 얼마나 해줄지 네, 과세 구간을 조금 조정하는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여서 전반적인 보유세율 인상보다는 종부세 부과 방식을 개편하면서 초고가 자산가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좀 높이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1: 근데 여기서 초고가. 고가도 궁금한데 초고가도 대체 어디서부터가 초고가냐 이렇게 하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0: 맞습니다. 그동안 국세인 종부세 대상 나도 한번 종부세 내봤으면 좋겠다.
1: 흔히
0: 얘기했잖아요.
1: 예.
0: 그런데 이런 분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오르면서 너무 많아졌어요. 그게 왜냐? 과거 기준이 9억 원도 있었고 공시가격 지금은 12억 원이잖아요.
1: 12억까지는 갔어요.
0: 12억 원은 실거래 가격은 20억 원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 뭐 강남 일대에는 3.3제곱미터당 2억 원을 초과하는 호가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1: 예.
0: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초고가의 의미가 좀 무의미해졌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전문가들이나 정부 사이에서는 이 오르내리는 초고가의 기준선 공시가격 기준으로 한다면 뭐 20억 원이냐 30억 원이냐를
1: 예.
0: 얘기하는데 주로 보면 초고가라는 건 전국에 있는 아파트 가운데 상위 한 1% 정도.
1: 1%.
0: 네. 상위 1% 정도가 초고가 자산이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때 맞춰서 민간 이제 부동산 연구소가 우리나라에서 초고가 아파트에 해당하는 기준 가이드라인 선이 얼마냐? 실거래가 기준 46억 5천만 원 선.
1: 실거래가로 46억 정도.
0: 예, 예. 그러면 아하. 그러면 공시가격 기준 뭐 20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인데 조금 위로
1: 예.
0: 30억 원 정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건데요. 어쨌든 이제 아직까지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1: 예.
0: 다만 이제 점진적으로 이 선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자산 가치가 압도적으로 많은 차상위 고층의 경우에는 적정한 보유세를 매기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1: 하하.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긴 해야죠. 물론 급작스럽게 하면은 다들 어려워하실 분들도 계시니까 그걸 어떻게든 조정해 낼 겁니다. 야. 그러면 탈출할 기회는 좀 줘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방법들의 문제일까요?
0: 맞습니다. 이게

0: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집부자들 여러 개 가진 다주택자들은 조금 소외된 지역을 먼저 매각하거나
1: 그렇죠.
0: 아니면
1: 예.
0: 똘똘한 주택을 갖고 있다 자녀들한테 사전 증여하는
1: 그렇죠.
0: 방법으로 회피할
1: 예.
0: 가능성이 있고 또 매물이 줄어드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무작정 보유세를 높이거나 그러면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가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고 있는데
1: 맞추고.
0: 우리는 지금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거래세 비중은 다소 높습니다.
1: 높아요.
0: 예. 그래서 거래세는 아마 다주택자의 경우 두 번째, 세 번째 주택을 사면 거래 금액의 최대 12%까지 세율을 붙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일부에서는 이제 거래세는 인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도
1: 예.
0: 아마 이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퇴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서 보유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이제 낮추겠다라는 건데요. 아마 거래세를 낮추지 않으면 매물 잠김 현상이 있기 때문에 매물을 일부 완화해서 매물을 좀 유도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뭐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를 키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1: 네. 흔히 이제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그 다주택자들은 왜 비주거용을 이렇게 잔뜩 갖고 있냐? 내놔라. 그래, 내놓겠다. 그럼 그 내놓은 주택이 그럼 가난한 사람들한테 돌아간다고? 근데 이런 얘기들 흔히 꺼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0: 맞습니다.
1: 대통령은 세제 개편의 취지 자체를 이건 사회 정의 또는 조세 정의 차원에서 크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거냐? 그럼 집값이 떨어질 거냐? 그 집이 저소득층한테 넘어가느냐?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0: 맞습니다. 이게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는 순서가
1: 예.
0: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주택을 갖고 있으면 가장 먼저 뭐 지방주택 잘안 팔리는 거.
1: 잘안 팔리는 것부터
0: 그렇죠.
1: 일단.
0: 가장 좋은 건 자기 갖고 있잖아요. 아껴두니까.
1: 아끼죠.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똘똘한 채로 모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궁극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주택을 나온다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무주택자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의 경우에는 이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1: 예.
0: 서울 지역의 이제 중위 아파트 가격이 16억 원 호가입니다. 그리고 신규 아파트 분양하고 있는데 평당 3.3제곱미터당 6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 그런데 지금 서울은 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15억 원을 넘게 되면 대출은 4억 원까지. 25억이 넘게 되면 대출은 2억 원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현금 부자를 제외하고는 사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걱정인데 또 하나 걱정되는 건 지금 집 사고 있는 주체들이 누구냐? 대출 규제 때문에 가수요는 많이 줄어서 실수요자들, 20, 30대 청년이거나 신혼부부, 직장인들, 굉장히 갓 입사한 직장인들 부부거든요. 신혼부부거든요. 이들이 지금 집을 사고 있는데 정말 실수요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들이 집을 사는 이유는 뭐냐? 야, 봤더니 내가 정말 집주 근접, 일자리와 가깝고 학군이 좋은데 살려고 하니 서울 수도권에는 입주 물량이 매년 줄어들더라. 공급에 대한 우려입니다. 그러니까 공급이 없다는 자체, 아무리 뭐 대출을 규제하고 그리고 세금을 올린다 하더라도 과연 내 차례가 올까? 내년, 내후년까지 집값이 오르면 오래 사는 것, 다시 대출받고 사는 게더 낫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사실은 이제 공급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서울 시내 신규 택지 발굴은 좀 어렵다.
1: 그렇죠.
0: 쉽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대안으로 내놨던 게 가장 입주가 빠른 게 상기 신도시예요. 이게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했어요.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당초는 지난해 2025년 첫 입주 계획했지만 보상 갈등이 있었고요. 공사비 폭등했죠. 당초 계획보다 적게는 평균 2년, 최대 4년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정부는 이 3기 신도시의 인허가 착공 기간 당초 한 60개월 정도, 5년 정도 걸렸던 걸 반으로 줄이겠다. 반으로 줄이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3기 신도시만 갖고는 어려우니 이른바 비아파트. 단기 공급할 수 있는 부분, 비아파트라고 하면 지금 연립이라든가 다세대라든가 오피스텔이거든요. 여긴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수요도 많지 않은 데다가 여기 들어가서 살 경우엔 전세보다는 월세죠.
1: 월세로.
0: 저거 선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또 역세권에는 중산층도 살수 있는 조금 중대형 장기 공공 임대를 늘리겠다라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실제 공급이 정부의 로드맵대로 늘어나기 위해서 지금 정부가

0: 뭐 태릉도 얘기했고요, 용산도 얘기했고요, 과천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거기가 진척이 안 되는 이유 두 가지예요. 주민 반발,
1: 반발.
0: 지자체와 협력이 잘안 되고 있어요.
1: 예.
0: 그러다 보니 지금 실제 공급을 늘리기 위해선 인하가의 병목뿐만이 아니라 PF 자금 조달해야죠. 건설 원가 상승한 거 상쇄해야죠. 금융 규제 풀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가로막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아마 예상만큼 정말 얼마나 빨리, 얼마나 확실하게 공급을 늘릴 수 있느냐가 이런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1: 더군다나 지금 상황으로는 공사비 원가도 계속 오르면 올랐지 멈추진 않을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아, 쉬운 일이 아니군요. 그럼, 대통령도 실거주 대출 문제를 좀 점검을 해야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대출 문제가 뭐 변동이 있을까요?
0: 대출은 점점 어려워질 것으로
1: 어려워질 거라.
0: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이제 이 1차 부동산 대토론회 때, 아, 나 지금 아파트 지금 분양받아서 잔금 대출 못해서 지금, 입주 피해 길거리에 나설 수 있다. 이거 피해 호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실수요자들, 피해자들 신속하게 구제하라라고 이제 시그널은 줬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출 가운데 전세 대출을 집값 폭등에 주범으로 지목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전세 대출이라는 게 서민 주거 안정을 명분으로 해서 무제한에 가깝게 풀었는데 여기다 과도하게 공적 보증까지 해주었는데 이게 오히려 전세값, 매매값 동시에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미 집을 가진 유주택자의 경우에는 전세 대출 차단하자. 전세 얻을 때까지 대출해주는 현행 제도는 이제 수술대에 올리겠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아마 전세 제도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맞아요. 근데 집값 상승기에는 갭 투자를 유발해서 집값의 거품을 키우는 촉매제 역할을 하는 건 맞지만 그런데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달 나가는 월세 비용을 아껴서 목돈을 마련해서 이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 역할도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런 뭐 향후 대출 규제라는 건 유주택자의 투기성 대출은 엄격하게 차단하겠지만
1: 차단하고.
0: 무주택 청년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이 주거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정말로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핀셋형으로 선별적으로 이제 지원하겠다라는 건데요. 아마 이런 묘를 얼마나 살릴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1: 8913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강남의 집값이 오른 게 국가 정책의 집중적인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아마 아버님이 돌아가신 것 같네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건강보험이 이제 지역 의료보험으로 전환되면서 어머니가 혼자 남으신 어머니가 너무 부담이 된다라는 하소연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세밀한 행정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예를 들면 집에 대한 세금이 올라갔으면 집을 기준으로 따지는 다른 어떤 조세나 준조세 같은 어떤 성격의 이런 것들은 또 조정을 해야겠죠.
0: 맞습니다.
1: 집을 큰집 많이 갖고 있으니까 또는 뭐큰 집을 갖고 있으니까라고 해서 건강보험료가 거기에 이제 연동이 됐다면 그런 것들도 세세하게 필요하긴 하겠네요. 이런 분들이 의외로 뭐 있으실 수도 있고. 근데 대토론에 쭉 하는 거 보니까 정부도 이것저것 고민거리들을 많이 듣긴 들었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세세하게 조정하려고 애는 쓰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제 정부가 고민하는 게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맞다라는 건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이건 아파트라는 이제 공동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 내지 7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중단됐던 거. 2023년 이후부터 인허가 물량, 착공 물량이 거의 중단되다 보니까 지금 입주 물량이 좀 줄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를 이제 조금 막는 데는 이런 규제가 일부 필요합니다.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또 다른 버블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규제가 실수요자들 정말로 신혼부부라든가 각 결혼하고 있는 이런 이제 직장인들 청년들의 경우에는 정말로 대출 규제로 인해서 내집 마련이 좀 어려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서 제가 전셋값, 매매값, 월세값까지 오른다라고 했는데 아마 저는 단기적으로는 앞서 얘기한 비주택들,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사기 사건 때문에 연립이라든가 다세대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꺼리기 때문에 여긴 계속 가격이 내려가요. 사진 않습니다. 근데 월세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이제 직접적으로 좀 보조해 주는 방안.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이제 재건축 재개발을 순차적으로 한꺼번에 푸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풀면서 공급에 대한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저걸 기본적인 사회적인 공

0: 공감 같은 것들은 좀 많이 형성이 됐으면 좋겠고, 뒷받침이. 하나 이제 보면서 좀 아쉬웠던 거나 좀 걱정이 됐던 거는 주거 아파트가 아닌 사실은 가게들도 좀. 예. 예, 지금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너무 힘드시니까 이것도 좀 빨리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인철 선생님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예,
0: 저는 여기서 마치고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1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도심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집회가 한창입니다. 이 때문에 동화면세점 앞 하위 4개 차로가 통제 중인데요. 오후 2시부터는 서울 시외 앞에서도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서울 시외 쪽으로 하위 4개 차로가 집회 무대 설치로 통제 중인 만큼 운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묵동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종암분기점부터 정체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금남터널 입구 1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반대편 양양 쪽으로 홍천휴게소를 조금 지난 화촌 6터널 안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양양 쪽 정체는 남양주요금소에서 서종까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1.4도, 습도는 64%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지연입니다. 요즘처럼 잠깐만 밖에 나가도 온몸이 뜨거워지는 날씨엔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 딱 5분만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고 싶다. 그런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됐다고 하는데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일본에서 사람 한 명이 통째로 들어가서 몸을 식히는 이른바 인간 냉장고가 등장한 거예요. 문을 닫고 5분 정도만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한 바람으로 열기를 식혀주는 장치라고 합니다. 가격이 무려 1,400만 원이나 하는데도 폭염 속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꽤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폭염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겨낼 방법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경제 고민도 함께 풀어가면 해법이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입니다.

0: 제이레빗과 윤종신이 함께 부른 팥빙수 시원하게 들어봤습니다. 오늘 또 날씨가 너무너무 덥죠. 지금 뉴스 저도 아까 12시 뉴스 날씨 소식 전해드리면서 폭염 이야기도 했었고 뉴스를 틀어보셔도 TV에서도 더위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시원한 팥빙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선곡의 진심인 전효진 PD님이 여러분들 위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이레빗이랑 함께 부른 버전이 또 뭔가 좀더이 상큼하고 좀 통통 튀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부터 일상 속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 또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과 꿀정보까지 오늘도 가정경제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시간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수요일의 경제 버팀목 나의 머니 오렌지나무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연 팀장님 어서 오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최동기 본부장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구도연 팀장입니다.
0: 네, 이 더위를 뚫고 오늘도 두 분 부산에서부터 더 먼 길 와주셨는데요.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 이런 날씨에는 또 문득 궁금해집니다. 부산의 여름과 이 서울의 여름이 어떻게 다를까? 예, 서울만큼 힘들까?
1: 아니, 완전 다르죠.
0: 완전 달라요?
1: 그렇죠. 부산은 뭐 바닷가 근처 가면 이제 수영복 입고 다니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요.
0: 예?
1: 네. 오. 그리고 이제 해양 스포츠 즐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0: 오.
1: 먹거리 자체도 완전 다르죠.
0: 아, 먹거리.
1: 제가 예. 서울에서 뭐 부산식 밀면이라고 파는 집을 한번 가봤습니다.
0: 아, 실망, 대실망이었어요.
1: 네, 아니요,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0: 왜, 왜요?
1: 야, 이런 밀면이 있나?
0: 이건 부산 밀면이 아닌데?
1: 이게 왜 밀면이지? 이게 뭐지? 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0: 아하.
1: 부산은 이제 여름이 되면 뭐 밀면도 많이 드시고, 시원한 맞아요. 물에도 많이 드시고,
0: 오우.
1: 그리고 복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삼계탕 이런 거 많이 드시는데,
0: 네.
1: 부산은 네. 네, 곰장어.
0: 곰장어?
1: 네, 이런 것도 오, 이제
0: 보양식으로
1: 네, 상당히 많이 드시기 때문에, 먹거리부터 네, 이 생활 환경 자체가 서울하고 완전 다르죠.
0: 오, 그러니까 이 부산의 여름은 서울과 비교했을 때 이 여름 풍경도 많이 다르고 먹거리도 많이 다르다. 그 말이죠. 그 저도 뭐 물회니 밀면이니
1: 네네.
0: 참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근데 어떻게 그 한 번을 포장을 안 해다 주시네요?
1: 그걸 포장을 해와요?
0: 뭐 기차 타면 뭐 금방 야, 오시니까
1: 아니, 드시고 뭐 이 식중독이나 이런 걸로 입원을 하고 싶으신 건지
0: 미리 뭐 관련된 보험만 좀 잘 안내해 주시면
1: 아니 그 이제 진짜 포장을 해올 수가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0: 아, 물회는 그렇다 쳐도 뭐 네. 밀면은 뭐 육수 따로 면 따로 좀 이렇게 싸주세요 뭐 이러면
1: 네, 뭐 일단 네 한번 고민은 해볼 텐데.
0: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1: 네.
0: 가져다 주셔도 다음 주부터는 제가 없습니다.
1: 뭐 일단 배달의 민족이라도 한번 배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예, 아니면 뭐 다른 거라도 좀 예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말이죠. 예, 포장은 무리였던 것으로 결론을 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여름과 서울의 여름은 어떻게 다른지 구도연 팀장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2: 네, 더운 건 똑같은 것 같고요.
0: 네.
2: 부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이 부산병이라는 게 유행한대요. 지금.
0: 부산병?
2: 네네네.
0: 오.
2: 부산에 오면 특정한 질병이 걸리는 게 아니라
0: 예, 예.
2: 이 많은 맛집과 저렴한 물가 그리고 휴가와 관광을 할 수 있는 도시가 너무 그리워서 이 생기는 향수병 같은 부산병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0: 예.
2: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 부산의 그리움을 조금 더 느끼실 수 있게 부산병 많이 많이 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 아니 그 방금 네. 노래도 나왔는데
0: 네네.
1: 팥빙수.
0: 네.
1: 서울의 팥빙수 한 그릇이 보통 얼마죠?
0: 팥빙수. 그래도 요즘 어디 카페나 베이커리 같은 데 가서 먹어도 또 만 원, 맞아. 9,000원 이상은 되죠.
1: 부산에 엄청 유명한 맛집이 있는데.
0: 팥빙수 맛집?
1: 3,500원인가?
0: 3,500원이요?
2: 네. 2,000원짜리도.
1: 네.
0: 양은요? 그래도 서울은 만 원 내면 많이 줘요.
1: 저희도 그 양은 스댕 그릇에 한 그릇 꽉 채워줍니다.
0: 저 방송 중인데요. 네.

10원, 기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생방 시간에는 물론이고 저희 오전 9시 재방송 시간에도 문자창 언제나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샵 0951번으로 상담 신청 많이 많이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러분 수요일 아니겠습니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이 수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부산 사나이들의 경제 소식 마 이게 돈이다 시작합니다.

0: 알면 이득이고 모르면 손해다.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생활밀착 경제 이야기.
1: 최동기
2: 구도현의
1: 마 이게 돈이다.
0: 마 이게 돈이다. 아, 오늘은 지원금 관련 소식, 뭐 하고 있는 거죠? 지원금 관련 소식을 전해주신다고. 예. 이제 다시 이제 잘 자세를 잡고 이제 중요한 내용 말씀드려야 하니까요. 지원금 관련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일을 쉬게 되면 치료비도 걱정이지만요. 또 당장의 그 생활비 공백 때문에 더 막막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일을 못하게 되는 기간 동안 또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면서요?
1: 네, 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시행 중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인데 쉽게 말하면 일하다가 다친 게 아니더라도 네. 아파서 일을 못할 때 국가가 치료 유급 휴가비를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0: 아니 보통 회사에서 일하다 다친 경우에는 그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많이들 받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그 상병수당 시범사업 이게 산재보험이랑 다른 거죠?
2: 네. 이 산재보험은 업무상재에만 보장을 했지만 상병수당은 업무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안 나올 때 지원을 해줍니다.
0: 그렇군요. 여기서 가장 그 현실적으로 궁금한 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1: 네.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하루 약 47,560원을 1년 동안 최대 150일까지 오. 지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0: 예.
1: 뭐 예를 들어서 이제 40대 가장이 허리 디스크나 아킬레스건 파열 등으로 입원을 하고 재택치료를 받느라 3주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면 대략 100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상병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0: 예,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병수당 꼭 좀 메모 해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겁니까?
2: 네, 이 시범사업을 시행 중인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취업자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직장인뿐만 아니라 일용직, 뭐 라이더나 학습지 교사 같은 특수 형태 근로자, 그리고 40대 자영업자, 프리랜서까지 소득 활동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모두 대상이 됩니다.
0: 예, 굉장히 폭넓은 직업군의 분들이 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아까 시범 사업을 시행 중인 지역에 거주하거나 뭐 그 지역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를 해야 신청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 지역을 우선 알아봐야겠네요.
1: 네, 2026년 상병수당 시범 사업 대상 지역은 네, 경기 안양시, 네. 용인시, 그리고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총 8곳입니다.
0: 네.
1: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빠져있네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0: 네.
1: 우리 동네가 빠져있다라고 해서 전혀 서운해하실 필요가 없는 게 내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전국 단위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제도화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오, 좋네요. 지금은 시범사업이 8개 지역에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짚어드릴게요. 경기 안양시,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전주시,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강원 원주시 이렇게 8개 지역에서만 상병수당 신청을 현재는 할 수 있는데요. 내년 하반기부터는 전국 단위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라는 거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병수당 신청하려고 할 때 뭐 주의할 점도 있겠죠?
2: 네, 이 주의하실 점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의사와 상병수당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셔야 한다는데요. 하셔야 된다는 건데요.
0: 네.
2: 그리고 이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진료받은 첫날부터 대기기간을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대기기간이라는 게 뭐예요? 얼마나 되는 거예요?

0: 이게?
1: 네,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는 이제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이제 상병수당을 지급하고요. 경기 용인시나 전북 익산시는 대기기간 3일을 제외하고 상병수당을 지급하게 되는데,
0: 네.
1: 상병수당 시범 지역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파서 일을 쉬게 되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건강보험공단이나 포털사이트에 상병수당을 검색하셔서 진단서 제출을 밟고 지원금 꼭 수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맞습니다. 상병수당용 진단서 필요하다는 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셔야 한다는 것도 같이 메모해 두시면 좋겠고요. 아파서 일을 쉬게 됐을 때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상병수당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유용하게 지원해주는 제도들은 우리가 미리미리 알아두고 필요한 상황에서 잘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은 시범사업으로 8개 지역에서만 운영 중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상 지역 또 신청 조건들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내가 챙길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생활밀착 경제 이야기. 마, 이게 돈이다. 다음 주에도 기대하겠고요.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출발하겠습니다.

0: 원희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원희119 위기의 가정경제 그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삐오삐오 SOS가 울리면 원희특별시의 재무전문 구조단이 빰빠라밤 하고 출동하는데요. 오늘의 출동지는 오늘 뭐 그냥 제대로 마 이번 주는 부산이다. 두 분이 살고 계신 아 부산 광역시 함께 가볼게요. 예, 점점 약간 그 말투가 예, 함께 해볼 이야기 주제는 뭔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만성질환 젊다고 안심할 수 없다 입니다. 최근 2030 세대에서도 늘고 있는 당뇨와 고혈압의 원인을 좀 살펴보고요. 만성질환 진단을 받았을 때 과연 어떤 보장이 필요한지 또 합병증까지 대비하려면 어떤 보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오늘의 사연부터 소개해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치열한 취업 관문을 뚫고 드디어 원하던 회사의 사원증을 걸게 된 30대 조금 늦은 신입사원입니다. 합격의 기쁨에 매일매일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는데요. 입사를 앞두고 받은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아든 순간 그 기쁨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3: 엄마, 내 오늘 건강검진 결과 나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내보고 고혈압하고 당뇨병 이 경계선이라고 하네. 관리 안 하면 평생 약무해야 된단다. 어쩌노?
1: 아이고, 뭐랄까, 내 그럴 줄 알았다. 맨날 그 시뻘건 마라탕인지 뭔지 시키 묻고 당 떨어진다고 후식으로 탕으로 입에 달고 살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이제 갓살은 넘어나가 벌써 혈압에 당뇨가 뭔 말이고 대체?
2: 아유, 저 시집도 가야 하고 아기도 낳아야 하는데 어떡하죠? 아직 남자친구도 없는데 엄마한테 폭풍 잔소리를 듣고 나니까 더 겁이 나더라고요. 고혈압이나 당뇨는 원래 저희 부모님 나이에나 생기는 그런 병 아니었나요? 요즘 제 또래 2030 세대 중에서도 저처럼 이런 만성질환 진단을 받는 사람이 정말로 많은 건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보험은 또 도대체 어떻게 준비를 해둬야 하는 걸까요? 전문가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0: 라고 오늘 부산에 사시는 우리 30대 청취자분께서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래요. 이 청취자분처럼 당뇨병이나 고혈압 같은 이런 병은 보통 뭐 40, 50대 이상부터 걱정하는 질환이다. 보통 우리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0대 초반에 이런 만성질환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그럼 받는 경우가 실제로 많은가요?
1: 네, 최근 2030 세대에서도 당뇨와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 환자가 좀 급증을 하면서 의료계에서는 가속 노화 및 젊은 만성질환 위험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 그렇군요. 2030 세대에서 그럼 실제로 당뇨나 고혈압이나 뭐 이런 질환에 대한 위험성이 뭐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요.
3: 네. 일단

0: 19세부터 39세 성인의 2형 당뇨 유병률은 약 한 2% 수준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당뇨 전 단계인 공복 혈당 장애를 가진 2030 청년층이 약 20.9%인 한 380만 명에 달한다는 점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2030 세대의 고혈압 환자 수는 약 25만에서 30만 명에 이르거든요.
1: 네.
0: 2030 세대 10명 중 한두 명은 고혈압 전 단계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 와. 당뇨 전 단계죠. 공복 혈당 장애를 가진 2030층이 380만 명 이상이다. 그리고 10명 중 한두 명이 고혈압 전 단계로 의심이 된다. 오,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2: 맞습니다. 이거 사실 엄청난 수치인데.
1: 그러니까요.
2: 네, 2030 세대에서의 만성질환 증가 속도는 중장년층의 증가율을 정말 크게 앞지르고 있거든요.
1: 네.
2: 지난 10년간 20대, 30대 당뇨병 환자 수는 약 73% 정도가 증가했고요.
1: 네.
2: 유병률 자체가 10년 만에 두 배로 급증을 했거든요. 같은 기간 2030 세대 고혈압 환자 수는 20대 여성이 61.8% 증가했고요. 20대 남성은 40.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1: 아니 2030 세대에서 만성질환 환자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가 뭐 있을까요?
0: 네, 일단 액상과당 및 고열량 식습관 때문이죠.
1: 식습관.
0: 네, 이 배달음식, 가공식품, 당뇨음료, 그걸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1: 그렇죠.
0: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액상과당은 체내 흡수가 빨라 혈당 수치를 급격히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해서 젊은 당뇨와 고혈압을 직접적으로 부추기는데요.
1: 네.
0: 또한 2030, 이 2형 당뇨 환자의 약 67.8%가 비만일 정도로 이 비만이 핵심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식습관뿐만 아니라 뭐 비만도 핵심적인 원인이라고 한다면 평소에 생활 습관도 또 이런 현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겠죠?
2: 네, 영향을 주고 있죠. 뭐 긴 좌식 시간, 스마트폰, 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신체 활동량 감소가 대사증후군 위험을 올리고 있고요. 뭐
1: 네.
2: 학업이나 취업, 직장 스트레스 및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수면 부족이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압을 높이고 당 대사를 악화시키는 거죠.
1: 네. 그런데 사실 2030 세대라고 하면 아직 나이가 굉장히 젊잖아요. 그래서 건강에 대한 문제를 뭐 크게 걱정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발견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0: 네, 맞습니다. 이 가장 큰 문제가 이거 나는 아직 젊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거나 혈압, 혈당 수치가 높아도 이 방치하는 비율이 실제로 높거든요.
1: 네.
0: 이 실제로 2030 고혈압 환자의 80% 이상이 본인 고혈압이라는 사실조차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네, 자 그런데 더 문제는 만약 젊은 나이에 만성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고혈당이나 고혈압에 노출되는 기간이 상당히 좀 길어지게 되겠죠.
1: 네.
2: 4, 50대에 비해 이제 심근경색, 뇌졸중, 만성신부전 등의 합병증 찾아올 위험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조기 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이 정말 필수적일 것 같습니다.
1: 그렇겠네요. 그리고 이런 만성질환은 합병증을 진짜 조심해야 되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이 당뇨와 고혈압은 심내혈관 질환과 미세혈관 손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합병증을 유발하거든요.
1: 네.
0: 이 두 질환 모두 만성적으로 혈관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 유사하면서도 치명적인 합병증을 공유하는 것이죠.
2: 네, 당뇨병 같은 경우는 만성 고혈당으로 인해서 미세혈관과 대혈관이 손상이 되면서 이제 합병증이 발생되는데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신증, 당뇨병성 신경병증, 뭐 뇌혈관 질환이 대표적이고요. 고혈압 같은 경우는 높은 압력이 지속적으로 혈관벽을 이제 손상시켜서 이로 인해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 신장 질환, 혈관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게 되죠. 당뇨 환자가 고혈압을 동반할 경우 합병증 발생 위험과 진행 속도가 두 배에서 최대 네 배 이상 폭증하기 때문에 두 질환 모두 철저한 혈당 관리 및 혈압 관리가 정말 필수적이겠죠.
1: 네. 그리고 아까 최동기 본부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젊은 나이에 뭐 당뇨나 고혈압이나 그 전 증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 더 걱정을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0: 네, 맞습니다. 이 당뇨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은 이 유병기간이 길어질수록 합병증 발병률이 비례하면서 이게 크게 증가하는데요.
1: 네.
0: 오랜 기간 고혈당이나 고혈압 상태에 노출이 될수록 이 혈관과 장기에 미치는 누적 손상이 커지기 때문이죠. 혈관벽이 지속적으로 자극을 받아 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나 이 미세혈관이 막히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표적 장기인 심장, 뇌, 콩팥, 눈의 기능 저하가 가속화되게 됩니다.
2: 당뇨병 같은 경우엔 유병기간이 10년에서 15년을 넘어서게 되면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나 신증, 신경병증 등 미세혈관 합병증 발생 위험이 급격하게 높아지는데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유병기간이 길어질수록 좌심실비대, 협심증, 뇌졸중, 만성신부전증 등의 치명적 합병증 발생률이 누적이 되면서 네, 이에 대한 질환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1: 그렇군요. 하지만 유병기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더라도 이렇게 초기에 발견해서 혈당 관리 잘하시고 혈압도 잘 관리하시고 하면 또 합병증 걱정도 좀 미리미리 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청취자분께서도. 아, 이 사연 보내주신 청취자분 같은 경우는 직장 건강검진을 받고 당뇨병과 고혈압 위험이 높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뭐 관련해서 어떤 보장을 준비해두면 좋을까요?
0: 네, 일단 이 당뇨병과 고혈압이 있으면 네. 일단 진단이 되게 중요한데
1: 예?
0: 우리가 그 혈압을 한번 재보러 가려면 보통 그 주민센터 가면은 있잖아요. 혈압 재는 거.
1: 예, 예.
0: 그런 것보다 저는 좀 젊은 친구들이라면 저는 한 2주, 한 두 달에 한 번씩 헌혈을 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거든요.
1: 헌혈.
0: 헌혈은 이 미니 건강검진이라고 할 만큼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실제로 본인도 좀 종종 하시나요?
0: 네, 저는 이제 보통 보면은 그 8주에 한 번씩 하는데
1: 예.
0: 1년에 그래도 자주는 못 하더라도
1: 네.
0: 두세 번은 꼭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이 헌혈을 하게 되면은 혈압이나 당뇨 이런 것들을 수치를 잘 알 수 있고 그리고 보험으로는 이 만성 질환과 관련된 진단비 및 치료비를 잘 준비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 만성 질환과 관련된 진단비 뭐 치료비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보통 진단비라고 하면 암뇌심 암뇌심 이쪽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만성 질환 관련 진단비도 있나 봐요?
0: 네, 있습니다. 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으로 이 최초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가 지급되고 그리고 중등도 중증 상태가 되면 추가적으로 계속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도 있습니다.
1: 혹시 뭐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되나요?
0: 네.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 시 한 2만 원대로 얼마든지 보장을 준비하실 수 있고
1: 예.
0: 만성질환으로 진단을 받으면 환자 상태에 따라 최대 2,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근데 이 만성질환은 그 병 자체에도 뭐 주요하게 관리를 해야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합병증 관리를 잘해야 한다. 아까 설명 많이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병증까지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보험 보장은 없는지 궁금해지네요.
2: 네, 뭐 당뇨병 같은 경우 제가 앞서 유병 기간이 뭐 10년에서 15년을 넘어서게 되면 뭐 당뇨병성 망막병증이나 신증, 신경병증 등 미세혈관 합병증 발생 위험이 상당히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 네.
2: 이에 대한 보장을 준비하자면 질병 후유 장애를 들 수 있겠죠. 당뇨합병증으로 콩팥이 망가져서 평생 허리약 투석을 하게 되거나 뭐 교정 시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한쪽 눈 실명을 하게 되더라도 회당 보험금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보장이기 때문에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네,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장일 것 같습니다.
1: 네, 맞습니다. 뭐 당뇨라든가 만성 질환 가지고 계신 분들은 혹시라도 또 모르는 일이잖아요. 또 혹여라도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합병증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질병 후유장애 보장 여기에 대해서 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네, 맞습니다. 이 고혈압의 경우는 유병기간이 길어질수록 좌심실비대, 협심증, 뇌졸중, 만성신부전 등의 이 치명적 합병증 발생이 누적되어서 증가하는데
1: 예.
0: 이때에도 이 질병 후유장애 보장은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 일상생활의 기본 동작이 조금이라도 되지 않더라도 질병 후유장애에서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네, 그리고 이제 혈관 손상으로 인한 질환을 대비하기 위해 뇌혈관 질환이나 심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도 미리 갖춰두시길 추천드리는데 자, 암 같은 경우는 최초 진단을 받게 되면 중증 환자로 등록이 돼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산정특례 기간이 5년이지만
1: 네?
2: 뇌나 심장질환은 30일입니다.
1: 오, 암은 5년인데 뇌심 쪽 질환은 30일. 산정특례기간이 굉장히 짧네요.
0: 네, 이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의 산정특례기간이 암에 비해서 짧은 이유는 네. 이 질환의 특성이 단기 집중재활 및 급성기 치료 중심이기 때문인데요. 산정특례제도는 이 질환별 중등도와 이 치료기간의 차이를 반영하여 설계가 되었는데요.

0: 뇌, 심혈관 질환은 이 스텐트 삽입, 혈전 용해 등과 같은 수술이나 시술을 동반한 이 급성기 입원 치료가 초기에 집중되거든요.
1: 예.
0: 이 고액의 의료비가 시술 및 초기 입원 기간에 대부분 발생하기 때문에 발병 및 수술 초기 30일간 집중 지원하도록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0: 단 이 복잡한 뇌혈관 수술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 최대 6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2: 네, 뭐 암은 수술 이후에도 뭐 항암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정기적인 추가 검사 등 고액의 치료가 수년간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5년의 장기 적용 기간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자, 국가에서 뇌 심혈관 질환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산정 특례 기간을 30일로 딱 정해뒀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뇌 심장 질환 진단비는 소액 가입을 하고 암과 관련된 보장에 집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1: 예, 이번 사연의 주인공 우리 청취자분 같은 경우도 현재는 암 보험이랑 실손만 가지고 계시다고 하셨잖아요.
0: 네, 이 암은 고액의 치료비가 장기간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주요 치료비 보장을 잘 갖추면 되고, 뇌, 심장질환은 초기에 고액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니까 이 진단비가 든든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1: 네.
0: 청취자님도 이를 바탕으로 암 주요 치료비를 보완하고 뇌혈관, 심혈관 진단비를 든든하게 준비하시길 추천드리는데요. 여기에 만성질환 진단비와 질병 후유장애까지 준비를 해두신다면은 보험에 대한 걱정은 좀 접어두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오늘은 젊은 세대에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고혈압, 당뇨 등등 만성질환에 대한 대비 우리 함께 좀 알아봤는데요. 비단 이제 나이 드신 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2030 세대 그 나이부터 미리미리 좀 관리하고 대비를 해 두셔야 할 건강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그 질환 자체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의 경우는 그 이후에 찾아올 수 있는 합병증까지 함께 대비를 해 놓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내 보험 보장은 어떤지, 뭐 만성질환이나 그 관련 합병증까지 제대로 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방송 계기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상담 필요하신 분들 또는 다른 어떤 주제로든 내 보험, 우리 집 보험 전문가와 함께 총체적으로 점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간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연결해드리도록 할게요. 2927님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놀랐어요. 강지연 아나운서. 아직 TBS에 계셨네요. 아무튼 반가워요. 언제쯤 정상화될런지 점점쯧 하셨는데 걱정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쯧 이 한 글자는 저희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과 응원의 의미로 주신 것으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927님 비롯해서 이렇게 또 마음속으로 응원해주신 우리 청취자분들 덕분에 저희 TBS 가족들 오늘도 파이팅 해야지,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함께 듣고 2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0: 어려운 경제 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입니다. 소비자 민원실, 오늘도 문을 활짝 열고 업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첫 번째 민원이에요. 8767님. 안녕하세요. 저는 암 가족력이 있어서 오래전에 암보험에 가입해뒀습니다. 암 진단을 받으면 진단비가 지급되는 보험이라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실손보험도 있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변에서는 요즘은 암 진단비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장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제 암보험에서 부족한 부분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보장을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고민상담 민원 남겨주셨습니다. 진단비, 암 진단비 보장을 갖고 계시고 실손보험 갖고 계시고 이제 뭐 암 관련해서는 걱정 없겠지 하셨는데 이제 주변에서 좀 보완을 하라고 하시나 봐요.
1: 네, 뭐 충분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죠. 네, 네. 뭐 사실 과거엔 암보험 한 건 정도 잘 가입을 해두면 진단비 받아서 뭐 치료도 하고 치료 기간 동안 소득 상실로 인한 생활비가 충분히 대처가 됐죠.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의학 기술이 엄청나게 좀 발전을 하면서 암 치료의 이제 패러다임이 생존을 위한 수술에서 삶의 질을 지키는 비급여 신의료 기술로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2: 네. 네, 이 과거처럼 이 부작용으로 이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이 구토를 유발하는 이 독성 항암제를 쓰거나 이 장기를 완전히 절제하는 수술 대신 정상 세포는 그대로 두고 암 세포만 골라서 공격하거나 면역 체계를 강하게 만들어서 암을 사멸시키는 치료법들이 지금 대세가 된 것이죠.
0: 예. 이런 그 좋은 최신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는 그 좋은 그 신식 치료를 받고 싶잖아요. 당연히. 하지만 이런 새로운 좋은 치료 방법일수록 대부분 비급여라서 또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이게 일단 병원비 같은 경우는 뭐 실손 보장이나 어떤 거든 보상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병원비 뭐 결제를 해야 이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죠.
0: 네.
1: 네. 그러니 이제 치료에 앞서 돈 걱정이 정말 생길 수밖에 없는데, 자, 암 환자가 되면 건강보험에서 지원해주는 중증질환 산정특례가 이제 적용이 되어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은 병원비에 이제 본인 부담금 5%만 부담을 하면 되지만,
0: 네.
1: 비급여에 해당하는 신의료기술 같은 경우는 100% 환자가 부담을 해야 되는
0: 그러니까요.
1: 거죠.
2: 네, 요즘 많이 나오죠. 이 꿈의 암 치료기라 불리는 이 중입자 치료나 이 양성자 치료는 이 탄소나 수소

0: 입자를 빛의 속도로 가속해서 암세포를 직접 타격을 하는데 이게 통증도 없고 부작용도 거의 없거든요.
1: 예.
0: 그런데 이 중입자 치료는 100% 비급여라서 1회 치료비용만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들게 되죠.
1: 예, 굉장히 고가의 치료입니다. 중입자 치료센터가 지금은 서울에 한 곳만 있는데요. 내년에는 부산에도 생기고 또 2031년에는 서울에도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뭐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치료센터가 더 늘어나게 되면 뭐 이런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더 늘어나겠죠.
2: 네, 뭐 사실 이제 중입자 치료가 정말 좋은 치료라는 건 많이 알고 있지만
1: 그렇죠.
2: 국내에 치료센터가 한 곳밖에 없어가지고요. 실제로 이제 예약을 하면 최장 한 1년 정도 기다려야 되기도
1: 그
2: 하거든요.
1: 정도예요?
2: 네, 이렇게 대기 기간이 상당하다 보니 뭐 보험금을 청구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고요. 이로 인한 보험사 손해율은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1: 네.
2: 자, 그래서 지금은 보험료가 상당히 저렴하죠.
1: 네.
2: 하지만 치료센터가 늘어나게 되고 치료받는 분들이 많아져서 보험금 청구가 늘어나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선 손해율이 올라가니까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고 보험 소비자는 비싼 보험료를 이제 지불하면서 이 보장을 가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암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중입자 치료에 대한 보장을 미리 좀 준비해 두시길 추천드리는 거죠.
1: 네.
0: 그리고 이 표적 항암제 다들 들어보셨죠?
1: 네네.
0: 이 표적 항암제를 뛰어넘는 이 면역 항암제는 혹시
1: 이런
0: 들어보셨나요?
1: 것도 있군요.
0: 네. 이 면역 항암제란 게이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 유전자 변이만 정밀 타격하는 이 표적 항암제는 이 약값만 한달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씩
1: 한
0: 발생하거든요.
1: 달에요?
0: 네. 그래서 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1: 와.
0: 약값이 지출되고 이 면역 항암제는 환자 본인의 면역 세포를 추출해서 유전자를 조작 후 다시 넣는 치료인데 치료비가 이게 약한 4억 원에 달합니다.
1: 네? 잠깐만요. 자, 표적 항암제를 뛰어넘은 면역 항암제에 이 치료를 받으려면 4억 원이라고요? 치료비가?
2: 맞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제 치료 자체가 급여로 인정이 되면 환자 부담이 이제 100만 원대로 크게 줄지만 요건 미충족이나 급여 전 치료제는 여전히 이제 고액 비급여로 남아 있거든요. 뭐 사실 이제 치료비가 4억 원에 달한다면 뭐 실손 보장 한도는 턱없이 부족하겠죠. 자,
1: 당연하죠.
2: 그래서 고액 치료비를 정액으로 보장하는 뭐 고액 항암 치료비 특약이나 뭐 카티 표적항암, 중입자 방사선 같은 초고가 치료를 대비할 수 있는 보장은 이제 선택이나 아닌 이제 필수가 된 것이죠.
1: 예, 맞습니다. 이런 신식 치료 방법들, 회복도 빠르고, 아까 통증도 없다 하셨고, 치료 후유증 부작용도 없고, 합병증도 덜할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수천만 원에서, 조금 전에 들으셨죠? 수억 원에 달하는 굉장히 고가의 치료란 말입니다. 근데 보험 없이 이런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이게 돈 걱정이 이게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면 이 지금 민원 보내주신 8767님, 우리 청취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0: 네, 이 고액의 치료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진단비를 무작정 올리게 되면 이 매달 내는 보험료가 이 수십만 원까지 올라 고정 지출이 크게 늘어나게 되죠. 이
1: 그렇죠.
0: 고정 비용이 늘어나게 되면 안정적인 유지가 힘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최근 보험 시장의 트렌드가 진단비 중심에서 이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 중심으로 완전히 좀 세대 교체가 된것 같습니다.
2: 네, 암에 걸렸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목돈을 한 번에 주고 끝내는 이제 옛날 진단비 대신 내가 실제로 암을 치료하기 위해 쓴 비급여 치료비, 그러니까 뭐 중입자나 표적항암이나 카티나 뭐 고가의 로봇 수술이나 방사선 그 치료 등을 별도로 해서 몇천만 원씩 최대 몇억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장도 있고요. 또 매년 치료비를 실손보험처럼 정산해서 돌려주는 비급여 암 치료비도 있으니 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내 보장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1: 네. 이런 보장들을 잘 갖춰 두신다면 비용이 굉장히 비싼 중입자 치료나 표적 항암제 이런 치료를 받더라도 내가 그돈 걱정 비교적 없이 이제 최신 기술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또큰 금액을 보장해 준다고 하면 대신 내가 내게 되는 보험료가 또 그만큼 엄청 비싸질 것 같은데 어때요?
0: 네, 이 보험사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청취자님 나이인 50대 남성이 이 비급여로 암 수술을 하게 되면 5천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비급여로 항암약물이나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을 경우에는 또 5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을 한 20년 갱신으로 가입하면 월 보험료는 한 2만 3천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1: 오, 그래도 생

0: 생각보다는. 예, 네. 그렇네요. 자, 이쯤에서 잠시 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빠밤.
1: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드리겠습니다.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란 보장은 암 진단을 받으면 최초 1회만 보험금이 지급이 되고 이후 그 어떤 추가 치료를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0: 이상합니다. 예, 오늘 뭐 무슨 날인가요? 우리 최동기 본부장님이 이렇게 인자하고 너그러운 분이 아닌데 퀴즈에 있어서 이렇게 따뜻한 분이 아니거든요. 자, 이제 이번 주까지 보고 다음 주부터 또 저 못 보니까 서운하셔서 오늘 보너스 문제를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최초 1회만 보험금 지급되는 건 진단비잖아요. 아까 설명 다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액수. 아, 이거 보세요. 이거 이렇게 작게 진정제 땡 이렇게 치는 거 봐요. 이봐, 차가운 분이라니까요.
1: 네, 정답 정확하게 좀 맞춰주셨는데 정답은 X가 맞죠. 네. 이제 비급여 암 주요 치료비라는 보장은 뭐 사실 최초 1회만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연간 1회, 그러니까 암 진단 후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할 때마다 매년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뭐 수술하고 항암치료를 합산하면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앞서 뭐 구도현 전문가가 20년 갱신 기준 월 보험료가 2만 3천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이제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하더라도요. 보험료 부담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암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뭐 얼마든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네요. 또 우리 청취자분처럼 암에 대해 걱정 많으신 분들 지금 소개해 주신 보장들 외에 또 어떤 것들 체크해 볼 만할까요?
1: 네. 암으로 인한 생존율이 높아지면서 네. 네, 전이암에 대한 이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0: 전이 될까 봐.
1: 네. 뭐 암이 발생하면 뭐 대장암이 간으로 전이가 되거나 유방암이 뼈로 아니면 뇌로 전이되는 전이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0: 네.
1: 옛날 뭐 암보험 같은 경우는 원발암 그러니까 이제 최초에 이제 암이 생긴 부위에 대한 보장을 딱 한 번 보장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이암이 생기더라도 뭐 그 어떤 대처를 할 수가 없죠.
2: 네. 그래서 이 암 보장을 준비할 때는 원발암뿐만 아니라 전이암, 재발암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좀 필요한데요.
0: 네.
2: 암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라고 안심하지 마시고 내 보험증권을 펼쳐서 내가 암에 걸려 이 중입자 치료나 표적항암 치료 같은 고액이 드는 치료를 받았을 때 대처가 가능한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암보장 세대교체는 좀 빠르면 빠를수록 비용 부담이 줄어들겠습니다.
0: 네. 암보험에 관한 트렌드가 이제 완전히 옮겨갔다 설명을 오늘 자세히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진단비만 준비해두는 게 아니라 고액의 최신 치료에 대비할 수 있는 그 치료비까지 함께 준비해두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하지만 오래된 암보험이라도 무작정 혼자 바꾸기로 결심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현재 내 보장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어떤 부분을 유지하고 보완할지 또 실제 치료 과정에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와 함께 내 보험, 우리 가정 보험 상담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이고요. 상담 이렇게 두 글자만 눌러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문가와의 무료 상담 받으실 수 있게끔 방송 끝나고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10님께서 방송 들으시다가 이런 실시간 문자를 주셨어요. 저는 올해 유방암 수술을 했고 항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온코프리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비가 220만 원인데 암센터에서는 해외 검사기 때문에 실비 청구가 불가능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그 현 땡땡상 실비에 가입이 돼 있고 해외 치료에 대한 부분은 가입이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실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으셨네요.
1: 그 과거에 판매되었던 이제 실손 보험 중에 간혹 이제 해외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40% 이제 보장이 되는 특약들이 있었거든요.
0: 네.
1: 실제로 이제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우리가 실손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건강 보험이 적용이 될 때는 전액 보상을 해 주지만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자 그러니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이제 비급여 이런
0: 비급여?
1: 게 아니고요.
0: 아니에요?
1: 의료보험 자격을 상실한 사람들 그리고 쉽게 말해서 이제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이제 40%만 보상이 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0: 예.
1: 그럼 이제 아까 이제 사연 주신 분 같은 경우는 그 검사를 이제 해외에서 하니까 이건 당연히 의료보험 혜택이 안 되겠죠. 그럼 이제 해외에서 치료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신 게 맞다면 네, 그 비용의 한 40% 정도는 보상을 받을 수 있겠죠.
0: 40% 정도는
1: 맞습니다. 예,
0: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다. 혹시라도 뭐 관련해서 더 자세하게 상담 원하신다면 또 언제든지 샵 0951번으로 우리 0610님 예, 추가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829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중지 손가락에 통풍 결절이 심해서 수술을 고려 중입니다. 가입한 보험 중에 일반 수술비와 남성 만성질환 수술비가 보장이 되는 보험이 있는데 이걸로 수술비 보험 청구가 가능할까요? 하셨어요.
2: 네, 통풍 결절이 심해서 수술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일단 실손보험에서 이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받으실 수 있고요. 이게 남성 만성질환 수술비는 약관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이 통풍이 해당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수술비, 일반 질병 수술비라면 여기서는 이 수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술비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3911님입니다. 연금보험에 연 7%, 연 8%라고 써있는 광고를 많이 보는데요. 정말로 이런 고금리 이유를 받을 수 있는 게 확실한가요? 라고 물어오셨어요.
1: 네, 고금리 이유를 받을 수 있지만 이 금리는 이제 연금에게 이제 보장이 되는 것이고요. 쉽게 네. 말해서 내가 매월 50만 원 납부하면 이자가 7%를 붙으니까 일정 기간 있다가 해약을 하더라도 상당히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이제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내가 납부한 금액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이 금리가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보험료를 납부했을 때 이제 연금액에 대한 보증이 되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제 이 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이 금리는 내 해약환급금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추후 이제 연금 산정액에 반영되는 연금이다라는 이제 이해가 있으면 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아, 그러니까 중간에 뭐 해약을 했을 때 나에게 돌아오는 환급금에 이런 고금리 이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1: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50만 원을 납부했는데 한 3년 유지했어요. 금리 7% 준다는데 왜 손해가 발생하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네. 네, 그건 해약환급금에 적용이 되는 금리가 아니기 때문인
0: 네,
1: 것이죠.
0: 나중에 연금 금액에 반영이 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2198님 문자 좀 하나 더 같이 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을 가입해서 납입하다가 경제 상황이 좀 힘들어지면 중도 인출도 가능한가요? 라는 내용이에요.
2: 네. 종신보험을 가입하고 있다가 경제 상황이 조금 힘들어지게 되면 네. 많은 분들이 이 중도 인출도 하시고 그리고 약관 대출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 해지를 하지 않더라도 이 보험은 이 추가로 가입은 되진 않지만 이 감액이나 삭제도 가능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망 보장을 조금 줄이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감액 그리고 중도 인출 그리고 약관 대출 잘 활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근데 이게 중도 인출을 받으시려면 그 상품에 유니버셜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적혀 있어야 됩니다.
0: 아, 그 유니버셜.
1: 네, 맞습니다. 이 유니버셜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 상품은 중도 인출이 네. 불가능하니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그 상품명부터 먼저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순서겠네요. 오늘도 이렇게 돈이 되는 정보 가득히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하자 원포인트 들어볼게요. 최동기 본부장님.
1: 네, 2030 세대가 이제 만성질환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암, 뇌, 심장질환 진단비만 가입할 것이 아니라 이 만성질환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해두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0: 네, 구도현 팀장님.
2: 네, 암은 중증질환이긴 하지만 이 생존율이 점점 올라가게 되면서 이 치료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이라도 내가 이 고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을 때 얼마나 보장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들려주신 최동기 본부장님, 구도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머니특별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오늘 방송에서 놓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내일 아침 9시에 재방송으로 다시 들으실 수 있다는 거 안내해드리면서 끝곡으로 볼빨간 사춘기의 Find You 들려드리고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지연이었습니다. 9시 1시 머니특별시.

0: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점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3: TBS 교통정보.
7: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에서 사고가 있습니다. 하남 방면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사고로 뒤로 여의 하류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반대 김포 방면으로는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면으로는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어렵고 한강다리 건너기는 영동대교가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 사고가 있는데요. 서종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추돌사고로 2일대 3km 구간 밀리고 양양 방면으로는 남양주 요금소에서 서종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이용해 휴가 가는 차량이 이어지고 있는데 용인휴게소에서 양재터널, 호법분기점에서 이청까지 또 원주분기점에서 원주나들목과 둔내터널에서 봉평터널까지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일입니다. 최강일입니다. 다들 멀쩡한데 혼자만 땀 뻘뻘 흘리는 사람들 있죠? 주위에 보면 유난히 더위를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사람마다 더위를 느끼는 체감 지수가 다르기 때문이라는데요. 미국의 한 기상학자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이런 사람들이 유난히 더위를 많이 느낀다고 그러네요. 너무 마르거나 뚱뚱한 사람,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소극적인 사람,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 그리고 신경질적인 사람. 있거나 말거나고요. 더위 체감지수라는 게 결국은 날씨에 얼마나 민감하냐 아니냐 그 차이 아닐까요? 좀 예민한 사람은 추위도 더위도 더 못 찾는데요. 이런 날씨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워도 성격 좋은 내가 참는다. 7월 29일 수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꺼라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축야 이재성입니다.

이재성 기타 하나 동전 한 예쁜 듣고 왔습니다. 아, 엄청 덥습니다. 상암동에 지금 33.7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지금 폭염경보 내려진 상황인데요. DMC역 지하철 내려가지고 버스 타려고 쫙 올라왔더니 야, 나 사우나가 따로 없더라고요. 오늘 일부 지역에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이상이고요. 낮 기온이 39도 안팎까지 치솟을 전망입니다. 사람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의 살인적인 폭염인데요. 특히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는 열대야까지 겹친 이번 더위, 적어도 다음 주 주말까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당분간 매우 덥겠다. 특히 경남에는 최고 체감 온도가 38도, 또 최고 기온이 39도 이상으로 올라서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라십시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38도, 39도. 야, 사람 체온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만의 어떤 뭐 피서 방법 이런 거 있으시면, 예,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좀 보내주시고요. 어제 일본의 지진 소식 TV 뉴스를 통해서 다 보셨죠? 어제 낮 4시 한 반쯤이었습니다. 일본 규슈 서부에 규모 7.1의 강진이 일어났습니다. 대형 쇼핑몰에서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요.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앙지는 인구 139만 명인 후쿠오카시 남남동쪽 106km, 인구 68만 명인 구마모토 현의 구마모토시 남남동쪽으로 14km 떨어진 지점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오늘 기자회견했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오늘 오전 8시 30분 기준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네요. 아, 쇼핑몰이 지금 뭐그 안에 도시가스가 파이프가 뭐 뒤틀려가지고 폭발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쇼핑몰 그 붕괴되고 팍 터진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아, 정말 처참합니다. 예. 요즘 주식시장, 아, 우리나라 주식시장 정말 처참하죠? 코스피, 코스닥 이틀 연속 동반 20분간 거래가 정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서킷 브레이커 발동 된 거는 사상 최초고요. 서킷 브레이커가 지수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8% 이상 내린 상태가 1분간 이어진 데 따른 조치인데 이게 이렇게 되면 20분 동안요 모든 종목의 매매 거래가 중단이 됩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요 어제 가까스로 6,000선 지켰는데 오늘 맥없이 5,500선으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8.52%가 하락했고요. 9,000이 돌파돼가지고 야 조금 있으면 만 간다 그러던 게뚝 떨어져가지고 지금 5,500선이 됐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 변동성의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 필요하면 전문 투자자로 제안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이호건 금융위원장이 오늘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 출석해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관련 상품의 투자 자격을 전문 투자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투자 요건을 전문 투자자까지도 할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불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레버리지 배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법안이 준비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이어건 위원장은 추종 배수 두 배가 너무 크니까 낮추면 변동성 완화 측면에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수익자 총회 등 투자자를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는 법안 고려 과정에서 같이 살펴보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여론을 의식한 듯이 이어건 위원장은 증시 변동성에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증대해 되면서 우리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흔들리고 있는 점에 대해서 당국자로서 매우 무겁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자, 금융위원장이 이렇게 발언을 하지만 시중 여론은 좋지가 않습니다. 댓글들 보면은요, 아, 또 검토만 한다. 모니터링 지금 다 죽었는데 말장난 그만해라.
소잃고 외양간 고치려고 그러느냐. 정책 실패 책임지고 사퇴해라. 계속 검토만 하다가 다 죽고 난 후에 추가 변동성 대안 시행할 듯. 이렇게 질타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국의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입니다.

뭐 신분일 때부터 그렇게 말씀을 했고 지금도 하는 말을 정리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강 실장은 이어서 제 개인 생각을 덧붙이자면 대한민국 헌법 제128조 2항에 있는 이 내용은 앞으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이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역사적 합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 헌법 조항을 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우리 헌법은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대법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네요. 오늘 대한변협은 윤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고 이는 법무부의 취소 명령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날이 너무 더워서요. 특별한 효과음을 좀 파블로 PD가 준비를 했다는데요. 바로 설악산 천불동 계곡 물소리를 좀 준비를 했답니다. 더위 좀 식히시기 바랍니다. 계곡 물소리. 자, 지금부터 스타트. 아우, 시원하네. 근데 천불동인지 어디야, 여기가 도대체? 아, 설악산 천불동 계곡이랍니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나무 그늘도 시원하고. 자, 천불동 계곡에 앉아 계시다 상상하시면서 요들송을 한번 보고 들려드리겠답니다. 김홍철의 요들송입니다. 계곡의 무지개.

네, 설악산 천불동 계곡에 앉아서 감상한 요들송이었습니다. 김홍철 계곡의 무지개입니다. 한 청취자께서 예지 아빠가 천불동 계곡 목소리가 너무 시원하네요. 발 담그고 시원한 곡차 한잔 하고 싶습니다. 날 더운데 뭐 곡차까지 하셔. 아, 그냥 발 담그고 앉아 계십시오. 3659님은 선풍기 옆에 두고 허리케인 라디오 들으면은 최고의 피서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한 청취자는 요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나오는 모니터 광고 보면은요, 죄다 증권회사에서 레버리지 당장 가입하고 투자하라고 부추기는 광고뿐입니다.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광고를 한다니까요. 증권회사 광고도요 제한하고 검증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6469님은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네. 아, 지금 뭐 오늘부터 돈가스 PD가 안 나오려니까 저 밖에서 빠블로 혼자서 뭐 이것저것 컨트롤 한다고. 예, 이러다가 뭐 방송사고 안 낼까 겁니다. 합니다. 아, 6469님의 문자인데요. 아이고 시원합니다. 형님 올해 더위 잘 보내요. 퀴즈 정답은 1번. 아직 퀴즈도 안 내드렸는데. 자 그러면.

그러면 노래 한곡 듣고서 나눔 선물 이제 돈가스 퀴즈가 아니네. 그래도 그냥 돈가스 안 나와도 돈가스 퀴즈로 부를게요, 그냥. 예.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돈가스 퀴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이순아의 인생 역.

자, 나눔 선물 시작합니다. 샵 연고의 문자창 여시고요. 돈가스 퀴즈 먼저 푸시고 25가지 나눔 선물 중에 하나 적으시고 누구와 이 나눔 선물을 같이 하겠다 적으셔서 샵 0951 문자로 저희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돈가스 퀴즈가 오늘부터는 안 나옵니다만 저희가 뭐 계속 가스 퀴즈다 이랬으니까 돈가스 퀴즈 먼저 드립니다. 자, 좀 전에 그 들려드린 설악산 계곡 물소리 이 계곡 물소리였다고 말씀드렸죠? 설악산 10경 중에 하나이면서 설악산의 대표적 계곡인데 설악골 계곡이라고도 부릅니다. 비선대에서 대청봉까지 약 7km에 걸쳐 형성된 계곡인데 이 계곡 이름이 뭘까요? 1번 천불동 계곡, 2번 만불동 계곡. 모르시면 몇 번? 1번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25가지 선물 목록을 쫙 읽어드릴 테니까 그중에 하나 받고 싶은 거 적으세요. 서울 성북구 월곡역 인근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4인 식사권, 분당 정자동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분, 인천 착한 농부 목이버섯 1kg,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브라보 골프의 스크린 골프 4명 이용권, 경기도 광주 송정동

과 서울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의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민어 모듬의 2인 식사권,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 사각 항아리, 분당 야타합동 마켓 사라대 샐러드, 인터넷 강의 재미로 해서 중학생 수강권,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을 그대로 경기무역공사의 홍삼진액, 수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에 양고기 모듬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리 파닭 전문점의 파닭 한 마리, 오리 요리 전문점 봉오리의 오리 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에 변한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우말 한우골의 고기 모듬 세트, 이브스 볼륨의 인체 제대열 줄기세포로 만든 올 인원 에센스,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에서 선크림, 꽃이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나눈 선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 사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선물을 받고 싶은 이유 짧게 써서 세 가지 쫙 써서 샵 0951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맨 앞에 돈가스 퀴즈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설악 10경 중에 하나인데 설악산의 대표적인 계곡이다. 이 계곡 이름이 뭐냐? 1번 천불동 계곡이냐? 2번 만불동 계곡이냐? 네, 다 아시죠? 모르시겠으면 1번 적으시면 됩니다. 네. 자, 교통 제보를 2084님이 해주셨는데 소개해드립니다. 서부 간선도로 나와서 일찍 IC에서 성남 쪽으로 빠지는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로에 1톤 화물차 관련된 사고가 좀 전에 일어났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 거기를 돌아서 성남 방향으로 제2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해서 들어오면 탱크로리와 경차의 접촉사고가 있고요. 경차가 현재 역방향으로 서 있으니 이 또한 주의하기 바랍니다. 2084님께서 교통 제보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구창모 씨가 신곡을 냈어요. 또다시 마주친 그대.

네, 권창모 씨의 노래 있잖아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모습이 이제 이 노래의 후속곡인 것 같아요. 신곡으로 또다시 마주친 그대. 9629 청취자가 재밌게 문자를 보냈네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 몇년 만에 또다시 마주친 겁니까? 꽤 오랜만에 마주친 것 같죠? 자, 지금부터 나눈 선물 당첨자들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퀴즈 정답은 1번이죠. 천불동격입니다. 예. 천불이면은 달러로 얼마죠? 120만 원. 아, 너무 구린 유머 같죠? 죄송합니다. 천불동 계곡입니다. 1번. 야, 지금 정말 설악산 천불동 계곡, 그 계곡 사이에 이렇게 등산하고 있으면 땀은 좀 나더라도 얼마나 시원하고 좋을까요? 물소리에. 자, 먼저 첫 번째 당첨자입니다. 3496번님. 안녕하세요. 최일구 씨. 오늘 무지하게 덥네요. 정답은 1번 천불동이고요. 나눔 선물은 김만희 떡볶이 식사권 받고 싶습니다. 왜냐? 휴가도 없이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된다고 코가 쑥 빠져 있는 동생하고 같이 가서 먹고 싶습니다. 보내드립니다. 3496번님께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 3산 식사권 보내드릴 테니까 김만희 떡볶이 가서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1096 청취자께서 네, 단골로 문자 보내시는 1096 양주의 수색대 저희가 별칭을 만들어 드렸는데 문자 보냈어요. 안녕하세요. 1099번이 정답 1번이고요. 내일 이 시간이면 정남진 장흥 가면서 듣고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휴가라서 친정 다녀오려고 합니다.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물축제하거든요. 장흥에서요? 지금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네. 다양한 행사, 풍성한 먹거리, 풍경 좋고 인심 많고, 장흥 물축제 놀러들 오세요. 일거라보니, 빠블로 PD, 돈가스 PD님과 함께 놀라면 식사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갑니다, 우리, 그러면. 야, 장흥 물축제. 저 이거 뉴스 시간에 전에 한번 본것 같아요. 막 그, 막 물총으로 막 인파들 사이에서 물총 쏘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는 것 같던데. 1096님이 완전히 장흥 홍보대사시네. 예. 자, 이어서 9209번님 당첨됐습니다. 190, 저 호랑입니다. MBC 박준영 프로 듣다가 없어져서 채널 돌리던 중에 190이 여기 계시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이 3분의 2 이상이 된다는데, TBS는 아직도 이 지경입니까? 네. 뭐 전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자, 답답합니다. 예. 5804번님, 당첨됐어요. 정답은 1번 천불동 벨이고요. 받고 싶은 거는 포천예술정원 입장권입니다. 왜냐? 아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퇴직을 했는데 아직도 힘들어 합니다. 힐링 차원에서 딸 데리고 셋이서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신청곡은 고래사냥 이렇게 써주셨네. 5804님한테 경기도 포천시 예술정원 1999에 3명 입장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804님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송창 씨. 술 마시고 노래하고 고래사냥.

송창식의 고래사자. 아, 이 노래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당첨자 발표합니다. 2106번님이에요. 정답은 1번이고요. 다음 주 휴가 가거든요. 선크림 좀 받고 싶습니다. 네. 하셨습니다. 2106번님한테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에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마침 오늘 3부에 의사분 출연하는데요. 선크림 협찬해주는 오킴스 피부과 원장, 조항매 원장이 출연합니다. 피부 문제 고민하는 분들 말이죠. 휴가철 또 피부 관리, 이런 문제들 상담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피부 미인이죠. 가수. 청춘은 바로 지금 가수 박주희 씨도 같이 출연해서 조항래 원장과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릴 겁니다. 3부에 여러분들 피부 상담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이어서 4670번님 당첨됐어요. 정답 1번 천불동 계곡이고요. 무더운 날씨에 파블로 PD님 고생하고 190 파이팅하기 바랍니다. 선물은 가락동 민호에 받고 싶습니다. 왜냐? 올여름은 휴가를 안 가고 선선한 가을이나 겨울에 1박 2일 다녀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생하는 와이프랑 주말에 가서 민호회를 좀 먹고 싶습니다. 네. 이번 여름엔 휴가를 안 가고 가을이나 겨울에 다녀오시겠다. 대신 와이프하고 민호회를 먹고 싶다. 4670번님한테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에 자연산 활미너 모듬에 2인 식사권 보내드릴 테니까 두 분이 가서 알콩달콩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요. 7484번님께서

천불동 계곡 정말이지 천불납니다. 빠블로 PD 혼자서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 자, 그렇습니다. 예. 돈가스 PD 이제 오늘부터 생활 전선에 나가서 알바 현장으로 뛰어간다 그러는데 이 더위에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는지. 예. 자, 이어서 4160번님 당첨됐어요. 1번 천불동 계곡이고요. 소고기 수제 만두 받고 싶어요. 왜냐면요, 오늘부터 휴가 들어간 아내와 먹고 싶어요. 날씨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데 컨테이너 일은 줄어들고 많이 어렵습니다. TBS도 정상화를 기대합니다. 4160님께서 수제 만두 하셨습니다. 고기 맛집 고깃집 안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싹 문자로 3891님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처음으로 문자 보내고요. 청취한 지 4주차 접어들어 가는데 장갑 끼고 포장한다고 늘 듣기만 하고 문자 못하다고 감사한 마음으로 잘 듣겠습니다. 몸에 좋은 따뜻한 음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60살 아줌마입니다. 네. 3891님한테, 예. 저 지금 엔지니어 감독이 전화한 거예요, 지금? 야, 지금 안에 스튜디오에 저 혼자 있고, 저 밖에 빠블라고 기술 감독 둘이 앉아, 세 명이서 이거 하고 있는데, 원래 어제까지는 이제 돈가스가 있어가지고, 뒤치다꺼리 좀 하고 그랬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술 감독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나는 왜 자리를 비웠나 그래서, 이게 저쪽에서 전화 거느라고 없었구나. 근데, 3891님 새싹 문자로 보내셨는데 이분한테 그래서 기술 감독이 전화를 드렸대요. 그랬더니 인터뷰해 보려고 전화를 안 받고 계시답니다. 3891님 지금 듣고 계신다면서요. 예. 번호 모르는 번호 오면은 좀 받아보십시오. 일반 전화번호 갈 거예요. 통화 좀 한번 해보게. 아, 지금 통화 됐습니까? 오, 그러면 자 새싹 문자 3891님한테 오란다 세트 파주시 한가 쌀가미리 오란다 세트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노래 듣고 와서 한번 인터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들으실 노래 아주 시원한 노래네요. 키보이스.

0: 이 노래는 듣고만 있어도 막 시원하다는 느낌 나지 않습니까? 자, 노래 들었으니까 3891님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지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잘 듣고 있어요.
0: 아유, 고맙습니다. 60살 아줌마라고 소개를 문자로 해주셨는데.
1: 네.
0: 목소리는 60살이 아니신 것 같아요. 예?
1: 아니에요.
0: 목소리는 막 30대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
1: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0: 오.
1: 여기 옆에 70세 넘어가는 언니하고 20대 초반 애들 둘이서 네. 서로 짝꿍을 맞춰가고 넷이 포장을 하고 있거든요.
0: 오, 공장입니까?
1: 장갑 끼고 하니까, 예. 문자 보낼 틈은 없어요. 계속 듣기만 하고 오. 잘 듣고 있어요.
0: 그 네 분이 한 팀이 돼가지고 뭔 포장을 네. 하시는 거예요?
1: 제품 포장하는데 아침부터 바빠요. 퇴근할 때까지.
0: 아, 그러니까 저 박스 안에다가 무슨 제품을 네, 넣고 네. 포장을 하시나 보다.
1: 네.
0: 종이 상자입니까, 그러면은?
1: 종이 상자도 있고 마대도 있고 종류별로 하다 보니까 이 작업이 장갑을 끼고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장갑을 벗고 문자 보낼 틈은 없고 아. 라디오만 잘 듣고 있어요.
0: 라디오는 어떻게 들으세요? 뭘로 들으세요?
1: 저희 근무하는 위에 탁자 위에 라디오가 있는데 네. 옆에 언니가 이렇게 항상 고정을 해놔갖고 일로 갈아탔어요. MBC에서. 죄송합니다.
0: MBC에서 잘 갈아타셨어요.
1: 네.
0: 축하합니다. MBC 뭐.
1: 뭔가 즐거워요.
0: 거기는 부자 방송이고 저희는 가난하거든요. 네. 가난한 데 좀 많이 들어주셔야지.
1: 네. 예. 잘 듣고 있어요.
0: 아주 바람직한 라디오 선택이시고 언제부터 네. 여기 들으셨어요?
1: 4주 넘었어요.
0: 4주 넘으셨다. 왜, 네. 왜 거기 계속 MBC 듣다가 왜 4주 전부터 여기 오셨어요?
1: 다른 분들하고 똑같아요.
0: 아, 계속 들어오셨구나.
1: 예, 2시 만세 듣다가.
0: 예, 예, 예.
1: 갈아탔어요.
0: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긴장이 되시나 봐. 목소리가 살짝 떨리셔.
1: 떨려요.
0: 그런데 종이 상자나 마대에다가 제품을 네. 넣어서 포장하는데 어떤 제품을 포장하고 계신 거예요?
1: 볼트요.
0: 볼트?
1: 네. 나사요. 나사 볼트.
0: 야, 그래요?
1: 종류가 엄청 많아요. 네.
0: 아니 저는 무슨 뭐 무슨 봉제 인형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그런 거 포장하시는 줄 알았더니
1: 아니에요.
0: 그러면은 볼트도 뭐 종류가 여러 개면 뭐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나 보죠?
1: 네. 네. 자동차 부품하고 네.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거 종류별로 엄청 많아요. 몇 배까지 돼요.
0: 몇 배까지요?
1: 네.
0: 그거를 그러면 어디다 배송을 하려고 분류해서 포장을 하십니까?
1: 네.
0: 주로 그 받는 데는 어디예요?
1: 다 중소기업이랑 대기업에서 주문을 주시거든요. 제품 포장하는데 다 기계 만드는데 다 들어가는 거라서.
0: 아, 그러면 그거를 트럭들이 와서 그 지역별로 쭉.
1: 영업부에서 가지고 가요. 네 분이서.
0: 그렇구나. 예.
1: 네.
0: 그러면 거기 청취자분들 계신 데는 어느 동네입니까? 거기는?
1: 여기 안양이고요. 네. 저는 집이 수원인데 안양으로 출퇴근한 지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0: 아, 그러시구나.
1: 네.
0: 안양에 있는 공장, 볼트 공장에서 생산된 네. 여러 가지 볼트들을 포장을 하는 일을 하고 계시구나.
1: 네.
0: 예. 저 포장하는 분들이 전부 뭐 네 분입니까?
1: 네. 젊은 애들 둘하고 옆에 언니하고 저하고 넷이
0: 네 분이서
1: 근무하고 있어요. 네.
0: 그러면 뭐 예, 근무 시간 내내 바쁘시겠네.
1: 예.
0: 예. 아까 그리고 통화가 안 돼가지고 네. 일단 오란다 강정 세트 제의가 이제 보내드린다고 했거든요.
1: 네.
0: 그 파주 향과 쌀가미래 오란다 세트.

0: 아,
1: 요거
0: 네.
1: 말고 어디 한우국밥인데 요걸 보내드릴까?
0: 감사합니다. 그것도
1: 아니까
0: 좋아요.
1: 하나만 고르신다면 오란다 강정을 받고 싶으세요? 한우국밥을 받고 싶으세요?
0: 한우국밥.
1: 아, 그러십니까?
0: 네.
1: 그러면 바꿔드릴게. 자, 그러면
0: 네.
1: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에 한우국밥
0: 네.
1: 6인분을 보내드릴 거니까요.
0: 아, 네,
1: 거기 네분
0: 감사합니다.
1: 계시다며?
0: 네.
1: 예. 아주 뭐 포식하실 수 있겠네. 예.
0: 어, 감사합니다.
1: 네. 제일 큰 언니가 70살이라고 그랬고, 지금 가운데가 지금 청취자님 60살이라고 하신
0: 네.
1: 거고, 나머지
0: 네, 언니가
1: 동생들은
0: 이제
1: 20대라고요?
0: 21, 예, 21, 26요.
1: 거의 딸급이네, 딸급.
0: 아들.
1: 딸도 아니네, 그냥 뭐 조카쯤 되네. 예.
0: 네.
1: 자, 그러면 지금도 공장의 그 라디오를 저희 95.1에 맞춰서 해 놓으신다는
0: 네.
1: 거고, 예. 고맙습니다. 노래
0: 4주 만에
1: 하나
0: 처음으로
1: 신청.
0: 연기내서 문자 드렸어요.
1: 네?
0: 4주 만에 처음으로 연기내서 문자 드렸어요. 장갑 벗고.
1: 고맙습니다. 예.
0: 네.
1: 문자 보내니까 어디 보낼만 하세요, 이제?
0: 보냈는데, 떨리네요.
1: 자주 장갑 벗고 가끔씩 문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덥진 않아요,
0: 네.
1: 공장 안이?
0: 더워요.
1: 어이구, 땀도 많이 흘리시겠네, 그러면.
0: 에어컨 빵빵하게 틀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서 좀, 뭐, 좀
0: 예.
1: 덥진 않으시겠네, 그러면. 네. 저기 노래 신청곡 하나 한번 해주세요. 같이 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노래 들려드릴까?
0: 저는 혜은이 선생님 노래 좋아하는데,
1: 예. 혜은이 씨 노래.
0: 네, 다 좋아하는데,
1: 네.
0: 감수광 노래를 제일 좋아해요.
1: 감수광, 감수광.
0: 네.
1: 예, 알겠습니다. 노래 잘하실 것 같아요, 청취자님. 앞에 한
0: 아니에요.
1: 소절만 한번 해보세요.
0: 어, 아니에요.
1: 아니에요?
0: 네.
1: 네, 그러면 계속 저 라디오 들으시면서 신청곡
0: 네.
1: 지금 들려드릴 테니까, 자, 근무 잘하시고요.
0: 네,
1: 감사합니다.
0: 잘 듣겠습니다.
1: 네. 예.
0: 네.
1: 안양의 볼트 공장 청취자님과 인터뷰였습니다. 신청곡 듣겠습니다. 혜은이의 감수광입니다.

이제 2부 끝곡을 보내드립니다. 힘든 싱어, 실버돌 힘든 싱어, 최신영 씨의 노래입니다. 있는가 주는 거야, 없는 것도 아닌데. 내가 뭐가 있어야 드리지. 아, 참. 자, 이따 좀 이따 3부. 오킴스 피부과의 조학래 피부과 전문 원장님 나옵니다. 피부 고민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미리미리 피부 트러블 관리 어떻게 하는지 문자로 미리미리 보내주세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고요. 피부미인 가수 박주희 씨도 같이 출연해서 여러분의 상담을 도와드릴 겁니다. 박주희 씨 왔어? 오, 아, 더 이뻐졌네요. 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3부에 뵙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아이고.
3: 사장님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4: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3: 아니, 두루누리 모르시오?
5: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3: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4: 좋다.
3: 두루두루 누리라고.
4: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6: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7: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

0: 많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1: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0: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1: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2: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3: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2: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3: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2: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3: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2: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경남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 38도 이상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니까 온연 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현재 기온은 32.3도입니다. 2시부터 세종대로 청계광장에서 서울시 의회 방면, 서울시 의회 앞에서 집회가 있는데요. 3시 30분부터는 무교동 사거리, 시청 3거리, 또 대한문을 거쳐 서울시 의회까지 한계차로를 이용한 행진이 있겠습니다. 도심 안쪽에서는 남산 1호터널 강남 방면으로 요금소에서부터 한남일 고가차도 남단까지 밀립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 칠곡 부근에서 화물차 추돌사고 있는데요. 2차로를 막고 사고 처리 중인데 잠깐씩 전차로 막고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2km 구간 정체가 심한 상태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7번으로 힘든 싱어 이대가왕이죠. 남산씨의 명곡입니다. 차만 타면 우는데, 차만 타면 울 수 있는데.

네. 남산에 차만 타면 오는데 듣고 왔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일산 오킴스 피부과 조학래 원장 또 피부 미인 가수 박주희 씨 출연합니다. 여러분들 저 피부 문제라든지 피부 질환이라든지 또 탈모 있으신 분들 이 피부 문제로 고민 중인 분들 상담 문자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50원 유료 문자 샵 0951이고요. 상담도 해드리고 나눔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344번님께서 나눔 선물 당첨됐어요. 정답 1번 천불동이고요. 오늘 돈가스 PD가 알바 첫 출근한다고 하는데 날씨 더워서 일은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가스님 불러서 인터뷰라도 듣고 싶은 심정이네요. 그리고요 오늘 갑자기 저희 동네에는 고추 잠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하셨어요. 벌써 고추 잠자리가 보입니까? 고추 잠자리 하면 이제 초가을의 상징인데. 네. 자, 그러면 고추 잠자리 얘기 나온 김에 조용필의 노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잠자리. 1353님께서 노래 조금 이따 듣고 교통제보 주셨어요. 천안 논산고속도로 북공주 제2시 근처인데요. 서울 방향에 대형 트럭이 타이어 파손으로 조각들이 널려 있으니까 안전 운전하세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353님.

0: 얼굴이 칙칙해서 짜증난다. 얼굴 피부.
1: 김이 잡티가 너무 많아 미치겠다. 잡티 고민.
0: 모공이 넓어져서 창피하다. 모공 관리.
1: 주름살만 늘어가니 죽겠다. 주름 고민.
0: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각종 피부질환을
1: 제대로
0: 상담해드립니다.
1: 소문 좀 내주세요. 박지희와
2: 피부치료의 만능손 조영래 원장의 피부 클리닉.
1: 이쁘지 않다고 좀 울지 마세요.
3: 울지 마.
0: 자, 오늘 상담 보조 알바 소문 좀 내주세요. 가수 박주희 씨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피부치료의 만능선 손대면 바로 낫는 명의 조항래 원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조항래 원장님.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박주희입니다.

0: 네.
1: 자, 두 분이 이제 아까 저 대기실에서 서로 이제 인사는 나눴던 거고.
0: 네.
1: 자, 어때요? 요새 박주희 씨 오랜만에 왔는데,
0: 네.
1: 행사 같은 건 많이 있습니까, 요새?
0: 지금 이제 시작이고요. 실은 장마하고 폭염 때문에 약간 7월 달에는 비가 올 때는 좀 주춤했었어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이제부터가 시작인데.
1: 이제 가을 시작되면.
0: 아, 예. 이제부터 시작인데 아직도 좀 뜨겁잖아요. 지금
1: 그렇죠.
0: 야외 공연이 잡혀 있는데.
1: 예.
0: 걱정인 거예요. 이 더위에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주시는 분들도 힘들겠지만, 이제 무대 저희는 조명을 받다 보니까 얼굴에 공연을 하면 열이 진짜 많이 차요.
1: 오, 그러겠네요.
0: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햇볕 알레르기도 좀 있어가지고 몸에 열이 차면 이렇게 뚜들뚜들 나는 거 있잖아요.
2: 네네네. 있어요.
0: 저는 좀 그런 게 있거든요.
1: 뚜들뚜들 나는 게 뭐예요? 네? 여드름이에요?
2: 아니, 그 다형광 발진이라고 햇빛 받으면은 툭툭툭 이렇게 붉게 발진 돋는.
1: 아, 그렇습니까? 네.
0: 그러다가 또 가라앉아요. 약간 멍게처럼 울긋불긋하면서 좀 쓰라리면서 이렇게 빨갛게 좀 돼요.
1: 아, 그렇습니까? 오. 그러니까 자연광이 뜨거운 태양 아래 오래 노출되면 그렇게 된다?
2: 네.
1: 알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 조학래 원장의 이 오킴스 피부과에서 여러분한테 나눔 선물로 선크림을 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학래 원장 전문인데요. 피부 트러블이든지 머리카락. 예.
0: 아!
1: 이런 부분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0: 네.
1: 자, 그러면 여름에 오면서 피부 고민 많이들 하실 텐데, 자, 두 분께서는 지금부터 상담을 해 주시고, 자, 박주희 씨는 뭐, 피부에 특히나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 텐데, 여름 맞아서 원장님한테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0: 정말 많죠. 근데
1: 네.
0: 여름, 겨울을 다 떠나서 모든 여성분들은 이제 노화의 그 측정이 이제 기미. 자, 김인지, 잡티인지 이제 구분도 안 돼요. 이게 안 되고, 이게 주름, 그리고 탄력이 저하되니까 이게 약간 얼굴이 처지는 건가. 그러니까 그 얼굴이 처지는 게 뭐냐면, 눈썹에서부터 이렇게 처져요. 힘이 빠져요.
1: 예.
0: 그럼 저희는 화장할 때 이렇게 속눈썹을 붙이잖아요.
1: 예.
0: 나중에는 이 처진 게 속눈썹을 눌러요. 모든
2: 맞아요.
0: 중력이 얼굴로 다 오는 듯한 그 기분이
1: 그렇지,
0: 든단
1: 그렇지.
0: 말이에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도 온갖 관심이 제가 볼 땐 지금 귀가 다 열리셨을 거야. 특히 여성분들.
1: 예.
0: 고민 많죠.
1: 야, 네. 박주희 씨가 뭐 DJ도 되겠다. 말씀을 너무 잘하네. 저 이분이 저 법학 공부한 분이거든. 법학 학사 출신의 대중가수가 됐는데
0: 네.
1: 말씀을 아주 정말 잘하네.
2: 아니, 아까 대기실에서 네. 라이브 하시는데,
1: 네.
2: 그, 엄청 잘 하시더라고요.
1: 저 밖에 틱톡 라이브, 그거?
2: 아, 그 네. 틱톡 얘기해도 되나요?
0: 예.
1: 근데 보면은 이제 중력 얘기하는데, 정말 이 시간 앞에서 피부도 이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축소축 내려가고 그러는데,
0: 네.
1: 특히 여성들은 이 목주름 같은데 주름살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목주름살 특히... 같은 거를 어떻게 하는 거는 피부과에서 하는 거예요? 성형외과에서 합니까?
2: 대개는 목주름 이제 피부과에서 하죠.
1: 피부과에서요?
0: 네.
1: 어떻게 시술을 합니까, 그러면?
2: 시술, 걸? 이제 피부 탄력을 좀 증가시키는 이제 레이저 장비들을 하는데,
1: 네.
2: 사실 이 아까 말씀하신 눈이 처진다, 목주름 생긴다,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골다공증 오듯이 얼굴 뼈도 작아져요.
0: 아, 작아져요?
1: 잠깐만요.
0: 뼈가?
1: 머리 뼈가 이렇게 수축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2: 그러니까 두상도 지름도 줄어들고.
1: 그래요?
2: 광대뼈도 주저앉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1: 왜 그래요? 아니, 뼈가 이렇게 주저앉습니까?
2: 그래서 땅에서 파낸 어떤 뼈를 보면,
1: 네.
2: 아, 이 사람은 이제 묻힌 다음에는 뼈는 변하지 않으니까, 죽은 뼈니까.
1: 그러니까.
0: 네.
2: 아, 이 사람은 대개 10살에서 20살일 거다. 50대다. 30대다가 딱 뼈 모양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옷걸이가 딱 잡혀 있다가 점점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옷이 어깨가 처지듯이 눈두덩이가 처지고 이 볼이 처지는 게.
1: 그러니까 그 원인이 뼈부터 이렇게 수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2: 피부 탄력도 떨어지지만 뼈도 바뀌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1: 그렇구나. 그래, 제가 키가 갈수록 지금 줄어드나 봐. 나 168인 줄 알았는데, 어디 가서 자면 166으로 나오는 게도 있고, 아, 참.
0: 아니, 말씀 듣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이렇게 딱 떠올려 봤을 때, 약간 얼굴이나 이런 게 좀 왜소한 듯한 그렇잖아요. 느낌이 드는 게 진짜 어, 예. 그렇군요.
1: 박규 씨 말에.

0: 우리 저 빠블로 피디하라는데
1: 네.
0: 여태 출연한 것 중에 오늘이 제일 말이 많아졌다는데 이렇게 말이 빠른 줄 몰랐대.
1: 아주 빨랐나요?
0: 아니
1: 틱톡 하다 보면
0: 뭐
1: 말이 되게 빨라져요.
0: 내가 보조 MC가 갖고 박주희 씨가 메인 MC 같아
1: 왜
0: 오늘.
1: 자리도 이렇게
0: 네?
1: 앉혀주셔가지고 지금.
0: 박수 치고
1: 예.
0: 난리 났어 지금. 자, 그러면 이제부터
1: 네.
0: 상담을 여러분들 상담을 받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박주희 씨가 자 1837님의 예, 상담 내용입니다 하면서 소개를 해주시면 원장님하고 지금부터 상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상담을 주셨어요. 40대 후반에 접어든 여성인데 3년쯤 전부터 광대뼈 쪽으로 기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잘못 시술하면 더 짙어질 수 있다고 해가지고 미백 제품만 바르는데 차도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술을 받아야 나아지거나 더 생기지 않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꼭 좀 채택 부탁드립니다. 저도 진짜 진짜 궁금합니다. 이
0: 박주희 씨는 뭐 아직 기미 같은 거 없잖아. 그럴 나이가 아닌데.
1: 아니에요. 이게 근데 구분을 저희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기미인지 잡티인지 이게 점인지
0: 네.
1: 실은 비전문가기 때문에
0: 네.
1: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 전문의가 봐주기 전까지는 함부로 판단하기 좀 그런 것 같아요.
0: 네. 자 그러면 1837님 상담 좀 해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이.
2: 아, 네. 기미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정말 만만치 않은 게 기미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기미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1: 맞아요. 네.
2: 그래서 전 세계 피부과 전문의 중에서 대한민국 피부과 전문의가 색소에는 1인자예요. 왜냐면은 기미를 해결하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거든요. 근데 이 기미는 이 색소 세포가 아주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치료를 잘못했다가 약간 자극적으로 강한 치료를 하면은 그 예민한 기미 색소가 세포가 확 색소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더 본전도 못 찾게 되는데
0: 네.
2: 그러니까는 무슨 강한 치료를 받으시면 안 되고 제가 지금 이 라디오에서 어떤 대답을 해드려야 만족스러울지 모르겠는데. 딱지가 안 생기면서 반복하면서 뭐 야금야금 색소를 걷어내는 그런 레이저 토닝이라는 기본적인 치료가 있는데 그 치료를 받으셔야 될 테고 미백 제품 뭐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그래도 아마 잘 모르실 겁니다. 이 전문 의약품이 있어요. 바르는 약이 하이드로퀴논 제제도 있고 하는데 병원에서 처방 받아서 좀 바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0: 그렇군요.
2: 가장 악화되는 거 시키는 원인이 햇빛. 그러니까 야외 나가지 않는 날에도 아침에는 꼭 선크림을 바르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0: 아니 집에 있는데도 선크림 바르라고요?
2: 창에 통해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네. 뭐 그냥 아파트나 이런 데서 어디 마트 나가려고 잠깐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자외선 영향을 주니까요.
0: 근데 여성들은 사실 뭐 매일 화장을 하는 사람들은
1: 네.
0: 그거 안 발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선크림 안 발라도?
2: 그런데 화장품 자체가 자외선 차단 능력이 없는 화장품들이 많아요.
0: 그러면은 화장하고 선크림도 바르고 네. 그래야 되는군요.
2: 그렇죠.
1: 그러니까 선크림을 바르고 화장을 하겠죠.
2: 그렇죠. 선크림을.
0: 여보세요. 그 아무거나 먼저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1: 아니요. 순서가
0: 뭐예요, 원장님? 뭐부터 발라야 돼?
2: 이게 문 닫고 들어와라 그러면 문을 닫고 어떻게 들어가요? 그죠?
1: 네.
2: 들어와서 문 닫아라지.
0: 네.
2: 그 선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화장을 하죠, 되게.
0: 박주희 씨 말이 맞는 거예요?
2: 맞는 거예요.
1: 남성분의 시각과 여성의 시각이
0: 아니,
1: 이렇게 다른
0: 그게
1: 거예요.
0: 그거 아닌가?
1: 아니, 그래서
2: 근데 최혜우님 말씀도 맞는 게 화장을 네. 하고 선크림을 바를 수는 없지만
1: 그렇죠.
2: 선미스트. 그거를 이렇게 칙칙칙칙
0: 안개처럼 뿌리는 것도 있습니까? 선크림 대신에?
2: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하신 분이 이 자외선 차단을 필요할 때 미스트로 칙칙칙 뿌리시면 되죠.
0: 나도 그런 거 있으면 하나 바르면 되겠네. 아, 저도 근데 귀찮아서 안 바르는데. 미스트가 칙칙 뿌리는 스프레이가 있다?
1: 네, 남성분들이 좀 잘 안 바르시는
2: 그렇죠.
1: 것 같아요. 귀찮아하시고.
2: 맞아요. 예.
0: 자, 1837님, 자, 상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다음 또 소개해 주세요.
1: 네, 3449님이 주셨어요. 젊었을 땐 없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목이나 사타구니 부분에 뭐라 합니까? 쥐젖,

0: 아, 이런 게 생기는데 왜 생기는지 또 오래되면 커진다고 하는데 그냥 놓아두어도 괜찮은 건가요? 아, 이거 많이 생기긴 하죠.
1: 이게 약간
0: 네.
1: 저도 그런 게 한두 번 있어서 손톱으로 떼낸 적은 있는데.
2: 네.
0: 예. 피하지 않으셨나요?
1: 안 나더라고.
0: 어이구야.
1: 쥐젖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부르는데 의학적으로는 공식 명칭이 있을 것 같아요?
2: 그게 이제 섬유종이라고 해서요.
1: 섬유종?
2: 예. 이게 스킨태그라 그러는데
1: 네.
2: 부분적으로 피부 노화가 오면서 이렇게 그 콜라겐층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혹처럼
1: 예.
2: 이렇게 생기는 건데
1: 네.
2: 간혹은 사마귀 바이러스하고 연관이 돼가지고 쫙 번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만두면 혹시 저게 바이러스랑 연관된 거면은 번질 수 있으니까 없애버리는 게 낫거든요.
1: 예.
2: 예. 근데 저게 뭐 악성은 아니니까 뭐 급하게 치료하실 건 없지만 없애는 게 여러모로
1: 이게
2: 좋을
1: 없애는
2: 것
1: 걸 어떻게
2: 같습니다.
1: 저처럼 손톱으로 잡아떼면 되는 거예요?
2: 손톱으로 잡아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한데
1: 네.
2: 정말 운이
0: 네.
2: 좋게 감염이 안 되신 거죠. 그 손톱에 얼마나 균이 많습니까?
1: 그 피부과 가서 제거를 해야 되겠군요,
2: 네네.
1: 그러면.
2: 마취연고 바르고 이제 레이저로 하면 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3449님 잘 들으셨죠? 네. 손톱으로 절대 뜯으시면 안 됩니다. 그 뜬금없이 1042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냈네.
0: 네.
1: 박주희 씨 예뻐요.
0: 이게 왜 뜬금없는 문자입니까?
1: 아는 분 아니야,
0: 꼭
1: 1042?
0: 필요한 문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1: 1042번님? 예.
0: 감사해요.
1: 아유,
0: 네.
1: 오늘 조항래 원장님 상담 코너인데, 예? 박주희 씨 완전 동무대네. 뭐 박수 치고 난리 났어,
0: 아, 너무
1: 지금.
0: 재밌어요. 이 듣는 정보가 아주 귀가
2: 네.
0: 솔깃합니다,
1: 아,
0: 원장님.
1: 박주희 씨가 오늘 또 아주 멋진 드레스를 또 입고 오셨어. 자, 그러면 박주희 씨 노래 한곡 들어보겠답니다. 신곡인데 소문 좀
0: 네.
1: 내주세요. 이 나온 지
0: 네.
1: 얼마 된 거예요?
0: 지금 한 8, 9개월 된것
1: 8,
0: 같아요.
1: 9개월?
0: 소문이 아주 많이 났는데,
1: 예. 네.
0: TBS에서 또 소문을 내야 제대로 된거
1: 아이고,
0: 아니겠습니까?
1: 고맙습니다.
0: 네.
1: 자, 그러면 박주희 씨의 신곡입니다. 소문 좀 내주세요. 듣겠습니다.

0: 하면은 진짜 최고예요. 아주 선해. 게임은 좀 똑부러지죠?
1: 일찍이 철이 들어 속도 있지요. 한번 만나면 푹 빠져들어요.

0: 박주희의 신곡 소문 좀 내주세요. 내가 지금 최고의 아가씨다 이래 소문 좀 내달라 이런 얘기죠. 아,
1: 예, 자존감 최고의 노래입니다. 예.
0: 저기 조학래 원장님, 이 네. 박주희 가수의 대표 노래가 뭔지 아세요? 청춘은 바로 지금 그 노래.
2: 청바지.
0: 청바지. 뭐 알아요?
2: 아 제가 아까 대표곡을 말씀하셔서 많이 들어본 청바지.
0: 그래요. 오늘은 청바지 아니고 드레스를 입고 왔습니다. 3726님이 이거 원장님한테 물어보래. 지금 소개 좀 해줘봐요.
1: 네. 질문이 너무 재밌는데. 화장품 업계 주식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0: 지금 원장님한테 화장품 전망에, 주식 전망해달라.
1: 지금 피부과 원장님한테 지금 주식을 자, 여쭤보시는 거죠?
0: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상담은 안 됩니다. 자, 계속해서 예. 상담 저 두 분이 해주세요. 시작.
1: 네, 3814님이 또 주셨어요. 원장님, 저는 62년생 남자입니다. 몇 년 전부터 머리카락이 하나둘 줄어들어 맹물로 머리 감으면 다시 회복된다 해서 원장님 벌써 웃으시면 안 돼요. 8개월째 맹물로 머리를 감고 있는데 별 효과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대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아이, 중년의 모든 사람이 고민이죠. 야. 탈모에 대한. 상담을 야, 부탁을 하셨는데.
2: 그런데 이제 3814님 대단하신 게, 네. 맹물로 8개월째 머리를 감고 계신데, 머리 떡지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1: 아니, 웬만하면 저 효과가 없으시면 바쁘신데, 어때 8개월을.
0: MBN의 그 나는 자연인이다, 이거 보고 있으면은, 그 네. 자연인이 계곡물에서 네. 그냥 맹물로 저 감는 건 봤는데, 이분은 자연인도 아니신데 어떻게 맹물로 머리를 감으신데? 예. 자, 이거는 일단 의학적인 뭐 근거가 있습니까? 어때요?
2: 맹물로 머리 감는 거 의학적 근거는 없다고 봐야죠. 예. 그런데 하여튼 탈모가 있으신데 62년생이시고 차근차근 하나둘 줄어가고 있다라고 본다면 그 안드로젠성 탈모증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것만으로 진단 내리기는 어려운데 복용약이 있어요. 복용약이 있는데 그 피나스테라이드, 듀타스테라이드 성분을 가진 복용약이 있는데 아무래도 정확한 진단 받으신 후에는 약물 복용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0: 네. 그러니까 맹물로 머리 감는 거에 대한 거는 뭐 그냥 감으시라고 그래요? 아니면 그러지 말고 샴푸로 감아라 그렇게 해주셔야 되나?
2: 이 얼굴에도 피지가 있지만은요, 머리카락 모공 안에도 매일매일 피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피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약간 세정제가 필요합니다. 샴푸 같은 게.
0: 비누가 있긴 예. 있어야 된다. 예. 이제 3814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샴푸로 하여튼 머리를 감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피부과에 가서 처방을 받아서.
2: 예, 처방 예.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0: 그 처방이라는 게 뭐 탈모 방지하는 그런 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2: 탈모 방지가 아니고 안드로젠성 탈모증 치료제예요.
0: 치료제?
2: 예.
1: 그 머리카락이 나나요?
2: 그러니까 네. 아무나 먹는다고 머리카락이 나진 않고 네. 안드로젠 탈모증의 증상이 있는 분들이 치료가 되는 거죠.
0: 아, 그 탈모에도 여러 종류가 있나
2: 탈모
0: 있나
2: 종류가 많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드로젠 탈모증은 대머리거든요.
0: 네.
2: 대머리한테만 치료가 되는 약이죠. 그냥 나 머리 숱 좀 많아줘야지 이 약 좀 먹어봐야지 하면은 효과 없죠. 그런 분들은.
0: 그러면 대머리라고 하는 거는 뭐 머리카락이 거의 없는 상태에 계신 분? 그런 분은
2: 아니요. 사실은 이제 의학적으로 진단을 하면 네. 사실 저도 대머리의 한 타입이에요.
0: 뭐 대머리 없는데요.
2: 아, 근데 이제 여기 정수리가 조금 가늘어지고 네. 뭐 하는 어떤 그런 타입이라서 남들이 보면 정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네. 대머리의 한 타입이다.
0: 그러니까, 내 머리는 어때요, 내 머리?
2: 아, 역시 안드로젠성 탈모증의 한 타입이십니다.
0: 제 머리가?
2: 예, 예. 그 약 드시면은 이 정수리 머리 좀 굵어질 수 있어요.
0: 아, 가야 되겠네.
1: 가죠.
0: 아니 저는 이제 딴 약을 먹거든
1: 네.
0: 의사 처방 받아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많이 팔리고 먹는데
2: 예, 예, 예.
0: 그거하고 또 다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 그 약일 것 같은데요
0: 아, 그 약입니까?
1: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전문의한테 가셔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겠네요
0: 무슨 뭐 안드로젠?
2: 안드로젠성 탈모증
0: 알겠습니다.
1: 저기 PD님도 뭐 바르신다고 지금 고백하셨는데 나 이거 알아 이거. 어 이거 많이 약국에서 사서 바르시는 거 있잖아요. 네. 예.
0: 바르는 것도 있나 보죠?
1: 네. 아 미장원에서 이렇게 추천해 주셨나 봐요.
2: 마이녹실 성분 바르는 약이 있는데요. 네. 저건 원래 마이녹실 복용약이었어요. 고혈압약. 아. 고혈압 때문에 마이녹실을 먹었더니 얼굴이 원숭이처럼 털이 나요.
1: 에?
2: 그래서 너무 불편해서 아 그러면 이게 털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바르는 약으로 바꿔서 만들어 봐야 되겠다 해서 개발이 된 게 마이녹실 그 바르는 약이에요.
0: 그래서 이제 파블로가 저 마이녹실 바르고 있다 막 써놨네 자기가. 그랬더니 미장원에서 직원한테 칭찬받았대. 흰머리가 없어지고 머리카락 굵어졌다고. 6개월째 바르고 있다는데. 예, 예.
2: 미장원이라고 쓰신 거 보니까 예. 연식 나오시네요.
1: 잘 쓰지 않는 영업이네요.
0: 아주 마이녹실이라는 것도 뭐 효과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
2: 아, 그거는 이제 누구한테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뜬금없는 문자들을 청취자들이 보내시는데 아무래도 박주희 씨 팬들이 보내신 것 같아요. 4261님은 네. 웃음이 전이 되네요. 주희 씨 최고와 내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104님도 박주희 꽃 덕분에 양쪽 두 분이 빛이 납니다. 그러면
1: 감사합니다.
0: 여기는 꽃이고 우리 둘은 뭐야 그러면? 응?
1: 아유 감사합니다.
0: 또 우리 둘은 그냥 병풍이에요 뭐야? 아유 사람 풀었지 오늘. 아유, 사람 풀었어.
1: 네? 제가 좀 풀었어요. 감사해요. 야, 예.
0: 좋습니다. 자, 또 상담 문자 소개해 주세요.
1: 야, 이거 문자 많이 주시는데요. 1338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요, 남편 눈밑 지방 때문에 상담을 드리는데요. 레이저로 없어지는지 궁금하다 하시고요. 아니면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해야 하는지요. 아하.
0: 뭐예요, 이게? 눈밑
1: 저도,
0: 지방.
1: 저도 모르겠는데.
0: 여기 이제 눈 밑에 남자들 이렇게 이제 그렇죠. 두꺼워지는 거
2: 눈밑 지방
0: 아, 뭐 하안검이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안검
2: 하안검 이제 수술 이름이라 그러고요. 눈밑 지방 그 이 두툼해지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건데 눈밑 지방과 눈물 도랑 이런 것들이 문제인데 사실 네. 최근에 레이저 충격파 시술이 있어요. 그러면 좀 자연스럽게 개선이 될 수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도 있어야 되는데 예. 일단 수술을 무려 무서워하시니까 아마 레이저로 되는지 하고 여쭌 것 같은데 예. 레이저 충격파 시술이 최근 이제 개발이 돼서 그거를 병원 가셔서 한번 상담 받으셔 보면.
0: 그 어떻게 치료하는 거예요, 레이저 충격파로? 레이저를 쬐면 충격을 받아서 그 기름이 쑥 들어가는 뭐 그런 거예요? 지방이?
2: 그렇죠. 그러니까 충격파가 피부에 전달이 되면 네. 그 전문 용어로 메카노 트랜스젝션이라는 그런 게 발생이 돼서 지방이 괴사가 와요.
0: 아, 그 속에서?
2: 예, 그래서 아, 2, 3개월.
0: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네. 지방한테는. 예.
1: 좀 무섭다.
0: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야, 지방이.
1: 그 마취 하고 하시겠죠?
2: 뭐 저기 연고 마취만 하고 해요.
1: 아, 그래요? 네. 그 정도로
2: 아 그런데 시술 느낌은 약간 이마에 이렇게 꿀밤 때리는 같은 그런 이제 충격적.
0: 저는 어때요? 이거 눈밑 지방 제거 해야 돼요? 어때요? 지금 상태. 여기 옆에
2: 지금 돼요. 상태를 보니까 과거에 하신 것 같은데.
0: 아, 옛날에 하안검 수술을 성형외과에서 한 적 있어요. 10년 전에.
2: 지금 그 정도에서 저기 레이저 충격파 시술 받으면 약간 울퉁불퉁하고 탄력이 떨어져 있는데 네. 약간 팽팽해지실 수 있습니다.
0: 한번 가겠습니다. 아, 네.
1: 아, 지금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또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또 더 좋아질 수 있어요.
0: 그러니까
2: 제가 한번 해드려보겠습니다.
0: 아, 예, 좋습니다.
1: 되게
0: 같이 갈까?
1: 되게 표정 제일 밝아지셨어 지금.
0: 어, 요즘 네. 좋아졌어. 기분이 울적했는데 뭐. 약간 싸게 해주실 거죠?
2: 아유, 제가 특별히 한번 모시겠습니다.
0: 자, 이어서, 아, 상담 좋습니다, 네. 오늘. 자, 또.
1: 네, 3459님이 또 주셨어요. 네, 63년생인데요. 피부에 하얀 얼룩이 생겨서 고민입니다.
0: 이런 분 가끔 계셔.
1: 예, 기미도 좀 있어서 그런지 얼룩이 너무 눈에 띄네요.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2: 그 일단 하얀 얼룩이 생겼다라는 게 조금

0: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뭐냐면 백반증이 제일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뭐 백반증은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내 면역 체계가 내 피부에 있는 멜라닌 세포를 거부 반응을 일으켜서 공격을 해버려서 더 이상 일을 안 하게 만들어서 그 자리가 하얗게 변하는 건데 일단은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백반증이고 그런데 이거는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과 찾아가셔서 백반증인지를 진단을 받은 후에 뭐 광선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일단 병원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가까운 피부 전문 병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쯤에서 지금 조항래 원장이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빠블로 PD한테 신청곡을 했나 봐.
2: 네.
1: 로이 킴의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이라는 노래.
2: 어머, 되게
1: 이거 신청을 로이 킴의 이런 노래가 있습니까? 뭐
2: 되게
1: 사연이 있어요? 이 노래
0: 감성적이시다. 아, 이
1: 관련해서?
0: 노래 좋습니다.
1: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0: 예.
1: 뭐라 그래요, 그러면?
0: 그럼 이제 그 답이 이제 그 노래에서 쫙 나와요.
1: 그냥 이
2: 그렇군요.
1: 노래가 좋아서 신청한 거예요?
0: 아니, 이 노래가 이제 나온 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이 노래가 흘러나왔는데 이 노래 좋지 그랬는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1: 알겠습니다.
0: 노래야.
1: 그만 더듬거리고 노래 듣겠답니다. 네.
2: 그럼.

0: 일산마디역 오킴수 피부과 조항래 원장이 이 노래를 신청했다고 그래서 노래 나갈 때 이걸 왜 신청했냐
1: 네.
0: 그랬더니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박주 씨 들었잖아 같이.
1: 아까 30년, 이렇게 30주년 되셨을 때,
0: 결혼 30주년?
1: 예, 그래서 와이프하고 찍어서 30년 동안 찍은 셀카
0: 두
1: 사진을,
0: 분이 찍은 셀카 사진만 모아서 영상을
1: 모아서,
0: 만들었는데
1: 예.
0: 거기에 배경음악으로 이 노래를 틀었다는 거야.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랬더니 이게 노랫말에 이렇게 된 거야. 내게 사랑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처음에 설렘보다 이 익숙함을 소중히 할수 있는 것이다.
1: 너무 낭만이에요.
0: 맨 처음에 연애할 때 콩닥콩닥 이거보다
1: 네.
0: 이제 30년 동안 갈고 닦은 거, 와, 이게 익숙함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이게 바로 사랑이다.
1: 우리는 되게 가슴속으로 낭만이 있다 그랬는데.
0: 네, 한마디로 이제
1: 네.
0: 권태기기 극복하겠다는 노래지.
1: 감성팍에서 진짜. 아, 정말.
0: 권태기 찾아왔는데 어떻게 하면 와이프한테 혼안 날까? 아, 이런 노래 같아요. 네.
1: 정말.
0: 뭐 알아요? 저 박주희 씨는 결혼도 안 했잖아, 아직.
1: 아니, 그래도 원장님이 그 30주년 하셨을 때그 일화를 말씀해 주셨을 때, 아, 너무 멋있다.
0: 상당히 낭만적이네, 정말.
1: 예.
2: 아니, 근데
0: 그걸 어떻게 다 찾았어요, 그거를, 사진을?
2: 아, 이제, 디지털로 돼 있는 거는 다 이렇게 했고요.
0: 그리고 금방 찾겠지.
2: 사진은 이제 제가 다 찍었죠.
1: 앵글 사진이요?
2: 종이 사진은.
0: 인화된 거는 네, 휴대폰으로 다시 찍어가지고.
1: 대단한 정상이십니다.
0: 아, 그래요?
2: 네. 아, 근데 우리 최일구님이 말씀하신 권태기 극복송이라고 할 때,
0: 네.
2: 사실은 뜨끔했어요.
0: 하여튼 저 사모님께서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1: 어, 맞아요.
0: 자, 계속. 네. 상담해 주세요.
1: 네, 8272님의 네, 상담입니다. 60대 후반입니다.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휑해져서 피부과에서 처방받아 전립선약 두타드를 5년 정도 복용하고 있는데 장기 복용해도 되는지요?
0: 저는 두타드 있어요?
2: 저거는 어떤 상품명 같고요. 네. 하여튼 성분은 두타스테라이드일 텐데.
0: 두타 뭐요?
2: 두타스테라이드.
0: 저기 동대문 가면 두타 있잖아. 그 얘기하는 거야 뭐야?
2: 두타타워요.
0: 두타타워. 네.
2: 그 지금 뭐 말씀하신 증상이나 연세나 봤을 때 장기 복용하시면 전립선 건강에도 좋으시고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요?
2: 네.
0: 그러면 이 처방은 원장님은 안 했습니까? 두타드?
2: 두타스테라이드 처방하죠.
0: 합니까?
2: 예, 예, 예.
0: 저 어떻게 처방해야 돼요, 저거? 네?
2: 처방 받으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0: 아, 저는 머리카락 가늘어지고 자꾸 빠진단 말이야.
2: 네.
1: 이게 증상이나 이거를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전문의가 보시고 이게 처방하는 약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2: 네, 진단에 따라 그 여러 가지가 있고요. 저 질문해 주신 8272분은 그 약을요, 장기 복용해야 하는 약이니까 걱정 마시고 장기 복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 예. 자, 8272님 좋아하실 것 같아요. 괜찮답니다. 장기 복용해도. 네.
1: 자, 108 하나님입니다. 53년생인 남성입니다. 얼굴에 선크림을 자주 발라주면
0: 선크림이 아니고 선크림. 여보세요. 선크림이 아니고 선크림이래.
1: 선크림이네. 선크림. 네. 얼굴에 선크림을 자주 발라주면 주름이 덜 생길까요? 아니면 주름 방지 크림이 따로 있습니까? 문의 주셨어요.
2: 네. 요거 질문을 잘 보면요.
1: 네.
2: 지금 53년생이시니까요. 이미 주름이 좀 생기실 나이대에 계십니다. 그런데 주름의 가장 큰 주범이 햇빛이에요.
1: 아. 네네.
2: 그러니까 선크림을 바르는 게 유리한데 사실은 20, 30대부터 발라야 됩니다.
1: 그렇죠.
2: 그래야 예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도 계속 바르시는 게 앞으로 더 심한 주름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 선크림을 꼭 바르시고요. 주름 방지 크림. 주름 방지 크림이 있긴 합니다. 그 레티노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그 크림을 꾸준히 바르면 콜라겐이 좀 재생되면서 주름이 좀 방지될 수 있습니다.
0: 네.
1: 오, 처음.
0: 선크림인지 선크림인지를 20대부터 발라줘야 된다?
2: 그렇죠.
0: 근데 옛날에는 저희가 80년대 초반에 군대 갔을 때는 응?
1: 네.
0: 그냥 뭐 그냥 한여름에도 그냥 우통 벗고 구부하고 얼굴 시큼하고 막 그러는데 네. 그게 다 나중에 피부

0: 왜안 좋은 거네,
1: 그렇죠.
0: 그러면.
1: 그게 햇빛이 쌓이고 쌓여서 광 노화, 햇빛에 의한 노화가 오는 거죠.
0: 그러면 그때 와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하지? 내 피부 돌려다오 이래가면서. 예? 자, 그리고 뜬금없는 문자가 또 왔어요.
2: 네.
0: 0899님인데, 뭐야! 영원한 박주희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화이팅 응원함. 여보세요?
2: 네.
0: 사람을 너무 푸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상담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박주희 응원 문자만 지금 소개하고 있어. 0503님.
2: 네.
0: 읽어봐요.
2: 네.
0: 읽어봐요.
2: 저거, 주희 행님 뒤에 제가 있으니 걱정 마시고 방송 잘하세요. 박주희의 경원. 아, 진짜 이거 지금.
0: 경원 있어?
2: 어, 있네요. 제가 오늘 알았네요.
0: 아니, 아까 저 매니저 한 분 계시잖아요. 여성인데.
2: 네.
0: 그분 말고 뒤에 또 있어요, 누가?
2: 있네요. 오늘 생겼네요. 아, 감사합니다.
0: 남성 팬들 네. 되게 많으시네. 좋겠어요, 박주희 씨.
2: 아, 예. 네. 저 그래서 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0: 네. 자, 상담해 주세요.
2: 네.
0: 0416님.
2: 0416님. 50대 중반입니다. 40대.
0: 남자이지, 남자.
2: 네. 50대 중반 남자신데, 어머! 4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동안이고, 항상 웃고 하루에 많이 웃는 편입니다. 웃을 때는 항상 밝은 표정인데 가만히 있으면 눈 아래 물풍선 늘어지듯이 피부가 늘어지며 피곤에 찌든 얼굴처럼 잠 못 잤냐고 많이 묻습니다. 시술 말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0: 저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눈밑 그
1: 충격파? 눈밑 지방이신 것 같아요. 네, 그 레이저 충격파. 그런데
0: 레이저
1: 시술
0: 충격파.
1: 말고 다른 방법이 있냐고 물으시는데 사실은 뭐 드시거나 바르는 약으로 눈밑 지방이 좋아지지는 않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신 거 보면 웃을 땐 괜찮으시다 그러잖아요.
0: 네. 네.
1: 웃을 때 그 웃는 근육이 수축을 하면 눈밑 지방을 좀 밀어 넣어요.
0: 아, 웃을 때?
1: 예.
0: 네.
1: 웃을
0: 그러니까 때. 피부가 이렇게 펴지면서 웃으니까.
1: 예. 눈 주변 웃는 근육이 눈밑 지방을 탁 밀어 넣는데 웃지 않으면 그 근육이 힘을 빼니까 눈밑 지방이 다시 좀 이렇게
0: 그
1: 흘러나오죠.
0: 그러면 0416님한테 어떤 처방을 내릴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1: 지금 시술 괜찮으시다고 하면 레이저 충격파 시술을 하는 게 제일 뭐 큰 무리 없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시술은 레이저 충격파는 하셔야 된답니다.
2: 안 그러면 계속 웃으세요.
0: 잘 때도 웃고.
2: 계속 눈
0: 가만히 있을 때도 계속 웃고 있어.
2: 어, 네. 또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요. 5284님입니다. 원장님, 저는 암 수술 후 피부가 약해져 자꾸 상처가 생겨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암 수술하면 피부가 약해집니까?
1: 아니 뭐 그렇진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어떤 너무 광범위해요. 이제 암 수술을 어떻게 했는지 따르는데 아마 그 수술에 따른 다른 약물을 장기적으로 투여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 피부가 얇아져서 조그만 상처에도 이렇게 멍이 들고 피가 날 수 있는데 그 약을 계속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단해도 되는지 너무 여기서는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약간 지금 상태에서는 시간을 좀 보면서 아무래도 이런 피부 장벽을 개선시키는 보습 크림을 열심히 바르시는 게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0: 보습 크림을 발라주셔야 된다. 자, 참고하시고요. 또요?
2: 네, 2683님이십니다. 네, 저는 눈밑 항관종이라는데 이게 왜 생기고 혹시 가벼운 피부 화상으로도 생길 수 있나요?
0: 눈밑 한관종? 뭐예요?
1: 네, 한관종이라고 하면은 땀 한자에다가 그 관, 땀이 나가는 관에서 생긴 종, 혹이에요. 그러니까 땀 나가는 관에서 생긴 혹. 그러니까 피부에서 생긴 양성 종양이거든요.
2: 네네.
1: 그래서 뭐 점과 같은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생기는 건데 피부 화상 때문에 생기지는 않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생기는 겁니다. 예.
0: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합니까?
1: 저거는 하나하나 레이저로 없애야 됩니다. 치료 방법은 이제 레이저 시술을 해야 되겠죠.
2: 그 사진 주셨는데 약간 눈 밑에
1: 오돌도돌하게.
2: 오돌도돌하게.
0: 아, 저게 한관종이.
2: 예, 이거 여성분들 있으신 분 저도 꽤 많이 뵀거든요.
1: 네. 여성분들한테 좀 더 흔하게 나타나요.
2: 아, 네네.
0: 그렇군요.
2: 아, 네. 이거를 다 그러면은 병원 가셔서 가지고 이걸 다 레이저로 해야 되는 거군요.
0: 아, 그래야지. 저처럼 막 손톱으로 뜯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2: 그러면
0: 세균 감염된대요. 자, 한 분만 더 해볼까요?
2: 네, 이하나 이오님이십니다. 원장님, 저는 눈 밑에 조그만 하얀 점이

0: 약간 길게 생겼어요. 1년이 넘었는데 그냥 놔둬도 될까요? 네, 원장님 부탁드려요. 방송이 너무 재미있어. 배꼽 빠지겠어.
1: 오늘 박주희 씨 나오니까 뭐 방송도 재밌다고 그러고 야 대단해.
2: 네. 지금 하얀 점이라 그러니까 늘 저는 피부과 전문의로서 백반증이 가장 먼저 걱정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병원에 피부과 가셔서 백반증 진단을 먼저 받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예. 자, 피부과에 가서 백반증 여부를 일단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지금 마칠 시간이 됐는데 마지막으로 또 뜬금없는 문자가 또 왔어. 2001 청취자인데 청바지 원 없이 건배로 소리쳤네요.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박주희 씨가 나오니까 시원하네요. 역시 사람을 풀었네. 아, 도대체 몇 명을 푼 거야?
0: 아니,
1: 아까 틱톡 하셨던 분들이 다 이쪽으로 와 계신 거 아니에요?
0: 아니 근데 그러실 수 있어요 정말.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주 재미나네요 오늘. 네.
1: 자, 이 노래 아세요 정학래 원장?
2: 네 저도 건배할 때
1: 바로 지금
2: 저도 건배할 때 청바지 많이 외쳤습니다.
1: 아 그렇습니까?
2: 그다음에 마당발도 외쳤어요.
1: 뭐예요 그건?
2: 마주 앉은 당신의 발전을 위하여.
0: 아 마당발
1: 깨알이네 깨알이야. 야.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조항래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2: 네. 네.
1: 오늘 뭐 휴진이라 어떻게 시간을 내셨습니까?
2: 예 휴진 날인데요. 네. 그래도 또 열심히 또 오전에 급하게 환자를 또 보다가 왔습니다.
1: 네. 아, 네. 박주희 씨가 지금 빨리 자기 노래 듣겠대.
0: 네. 네.
1: 박주희 씨 하여튼 고생 많이 했어요.
0: 아 즐거웠습니다.
1: 아주 네. 오늘 유쾌했습니다. 오늘 끝곡 박주희의 청바지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2: 내가 최고다.
1: 감사합니다.

0: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의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0: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5: TBS 교통정보
6: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2026년 7월 30일 11시 경기 양평 서부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됩니다. 가장 더운 시간에는 야외 활동을 삼가시고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 또 양산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이웃 안전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서울 현재 기온은 32.2도로 계속해서 무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 기름 램프 부근 1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종암분기점에서부터 밀리고요. 반대 성수분기점 방면으로는 연희램프에서 홍은램프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방면 여의상류에서 하류구간의 3차로에서 추돌사고 있어서 2일대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안성나들목 부근 갓길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세상에는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것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더 궁금합니다. 앞집에는 누가 사는지, 저 골목 끝에는 뭐가 있는지, 혹은 펭귄에게는 과연 무릎이 있는지, 라면은 왜 남이 끓인 게 더 맛있는지 하는 것들 말이죠.
1: 인간은 참 이상한 동물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까먹으면서 지도에도 없는 길을 들어가보고 처음 보는 음식을 주문해보고 모르는 나라의 노래를 들어보고 그러다가 펭귄 무릎 검색하고 30분 동안 바다 사자, 황제, 펭귄, 남극 다큐멘터리까지 섭렵하고 오죠.
0: 물론 호기심이 늘 좋은 결과만 가져오는 건 아니죠. 누르지 마세요라는 버튼을 괜히 눌러보고 보지 마세요라는 제목은 끝내 클릭해봐야지 성에 찹니다. 후회하면서도 또 궁금해하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0: 우리를 새롭고 엉뚱한 곳으로 데려가기도 하고 가끔은 곤란한 일을 만들기도 하는 마음, 호기심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 여러분 마음속 작은 왜를 하나씩 네. 꺼내보면서 오늘 한 시간 함께할게요. 여기는 우리 자연사자, 저희는 미미 시스터즈입니다.

0: 첫 곡, 한스 밴드의 호기심 듣고 오셨습니다. TBS FM과 미미 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 오늘 42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 시스터즈의 큰 미미.
1: 저는 작은 미미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0: 여러분, 잘 지내셨죠?
1: 저희는 아주 잘 지냈습니다. 너무
0: 더워요.
1: 더위와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무더위 나고 계신지 진짜 궁금한데요.
0: 그러게요.
1: 진짜 너무 궁금하죠. 그쵸?
0: 궁금해요.
1: 그래서 오늘 테마는 호기심입니다. 여러분은 궁금한 걸 잘 참는 편이신가요? 못 참는 편이신가요? 저희는 참 못 참죠.
0: 절대 못 참습니다.
1: 아, 저 문 열면 저 뒤에 뭐가 있을까? 저 사람 왜 저럴까? 저거 한번 먹어볼까? 궁금하면 결국 가보고 열어보고 먹어보고야 맙니다.
0: 아, 저도 궁금하면은 일단 다 해봐야 성에 차는 편이고요.
1: 그치, 해봐야죠.
0: 저는 궁금한 거 검색하다가 밤샌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1: 아, 일상이죠, 일상.
0: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궁금증.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네. 호기심 때문에 벌어진 일들도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뭔가 처음 말을 건 사람, 그쵸. 처음 여행을 떠난 사람, 처음 사랑을 시작한 사람까지 또 다 궁금증.

0: 순서였잖아요. 처음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저곳은 어떤 곳일까? 이런 궁금증이요.
1: 맞습니다. 어릴 때는 진짜 산타가 있는지 엄마가 과자를 어디에 숨겨놨을까? 선생님은 학교 끝나고 학교에 안 있고 집에 가실까? 이런 게 참 궁금했던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어른이 되고 나니까 좀 달라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AI는 정말 내 말을 이해하는 걸까? 우리 집 고양이는 내 말을 이해하는 걸까? 대체 매번 양말 한 짝은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0: 아, 어릴 때나 커서나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1: 수준은 비슷한 것 같아요.
0: 네, 저도 그런데요. 버스에서 만난 옆자리 사람이 무슨 음악 듣고 있을지.
1: 아, 너무 궁금해.
0: 아, 저 맛집이라고 하는 집은 맛이 없는데 왜 자꾸 사람들이 줄을 서는 건지.
1: 진짜 궁금해.
0: 로또 1등은? 어떤 기분일지.
1: 이건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혹시 계심 이제 1등 하신 분 계시면 알려주십시오. 정말 궁금해요.
0: 네, 이렇게 어른이 되어도 궁금한 건 끝이 없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호기심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새로 나온 과자는 꼭 먹어봐야 하시는 분들 있죠. 여행 가면 골목 끝까지 가봐야 직성이 풀리는 분들, 아니면 인터넷 백과사전을 타고 새벽 서너시까지 밤새운 기억이 있으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시죠.
0: 네, 웃겨도 좋고 해도 좋고 나만 이러나 싶은 이야기는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별난 호기심, 귀여운 호기심 마음껏 자랑해주세요. 쟤는 왜 저럴까? 저 집은 냉장고 속이 어떨까? 왜 이 집은 화장실 휴지를 이 방향으로 걸어놨을까?
1: 화장실 휴지에 대한 이슈가 아주 네. 뜨겁더라고요.
0: 그렇더라고요.
1: 어느 쪽으로 걸어놓는지. 네, 저는 사실 저번 주에 그거 가지고 한 2시간 정도 토론했잖아요.
0: 네, 저는 개인적으로 별 생각 없는데 네. 민감한 분들은 그 방향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논리를 펼치시더라고요.
1: 그렇더라고요. 혹은 그 호기심 하나 때문에 지금의 직업을 갖게 됐다. 우연히 들어간 가게에서 평생 친구를 만났다처럼 인생을 조금 바꿔놓은 호기심 이야기여도 좋습니다.
0: 좋아요.
1: 오늘은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든 작은 호기심들 이야기 기다릴게요.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0: 몽환적인 사운드 위로 천천히 번져가는 호기심을 노래한 곡 We Are The Night의 궁금해 듣고 올게요.
1: 궁금해.

0: We are the night의 궁금해 듣고 오셨습니다.
1: 궁금해.
0: 아, 궁금해.
1: 그 사이에 여러분의 문자가 또 많이 도착했네요.
0: 네, 5145님. 회사에 새로 들어온 극 저소음 키보드 광고를 보고 진짜 소리가 안 날까 싶어서 귀를 키보드에 완전히 바짝 대고 미친 듯이 타자를 쳤죠. 지나가던 팀장님이 자네 키보드랑 대화하나? 하고 측은하게 바라보는 게 생각나네요. 아니 이제 오일사원님은 키보드가 네. 너무 궁금하셨고 팀장님은 오일사원님이 너무 궁금하셨고
1: 아 근데 그거는 약간 호기심도 호기심인데 그 귀, 내 청각이 어느 정도까지 발달했나.
0: 아, 그치, 그치,
1: 정말 이 극저소음도 내 귀에 안 들릴까.
0: 얼마나 극저소음.
1: 이런 호기심인 것 같기도 하네요.
0: 그러게요. 재밌네요. 꽃마리님, 미미 시스터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꽃마리님. 오늘도 안녕하세요, 와주셨네요. 마리님.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소연이 아빠님께서, 미미 시스터즈, 그거 아세요?
0: 뭐요?
1: 출근길이나 네. 등교길에 지각할 것 같은 진감이 들 때, 신발을, 안 신고 양손으로 들거나 네. 옷을 일부러 안팎으로 뒤집어 입고 나와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 오늘 얼마나 급했으면 저러고 나왔을까 하면서 비켜줄 확률이 높아집니다.
0: 천재시다. 지각할 것 같을 때 아예 그 맨발로 뛰면서 양발로
1: 다 비켜 이런 느낌으로
0: 일부러 옷도 밖으로 뒤집어 입고 아유 얼마나 저랬으면 정신이 저렇게 없을까. 좋은 아이디어 감사드립니다.
1: 근데 약간 이상한 분인 줄 알고 피할 확률도 좀 있어 보이고요.
0: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오일사원님 고기는 역시 잡고 뜯어야 제맛이라는 딸을 위해 등갈비 구이를 준비한다는 아내 퇴근하면 행복한 저녁을 준비한 아내를 위해 설거지 하겠습니다.
1: 와 오일사원님 오늘 맛있는 등갈비 구이 드시겠네요.
0: 맛있겠다.
1: 맛있겠다 등갈비.
0: 진짜 에어컨 아래에서
1: 고기 더울 땐 등갈비.
0: 설거지 화이팅입니다.
1: 네, 많이 드시고요. 네. 오일사원님께서 업무가 네. 끝나면 부장님이 사무실 돌며 폐지와 신문을 수거해 가시는데 호기심으로 따라갔더니 옆집 할머니가 손자와 둘이 사는데 폐지 줍는 삶에 보탬이 되고 싶어 챙겨가시는 거였어요. 멋진 부장님.
0: 와. 와. 아, 부장님 진짜 멋지다.
1: 그게 쉬운 것 같아도 그렇게 챙겨가지고 매번 그쵸. 전해드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멋지시네요.
0: 아, 너무 좋다. 그리고 또 그 궁금해서 따라가셨던 오일사원님도 멋지신 것 같아요.
1: 네, 그렇게 따뜻한 관심에 함께 네. 따뜻한 사연까지 저희에게 전해주시는 오일사원님 감사합니다.
0: 소연이 아빠님 아내와 결혼 전에 무더운 여름에 데이트를 하다가 손을 잡았더니 아내가 말하더군요. 아우 더운데 손을 왜 잡아요. 아우 덥다 더워. 인간 이온 음료 같아요. 청량한 목소리로 습도를 다 날려버리네요.
1: 아, 요 마지막 줄은 저희에게 하신 말씀인 것 같고요. 소연이 아빠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아내분이 굉장히 그 시크하시면서
0: 그쵸.
1: 살짝 이 그 애정을 좀 약간 그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시는
0: 그죠.
1: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0: 대문자 T신 것 같아요. 애정 어린 그런
1: 맞아요.
0: 주옥 같은 대사를 또 많이 날려주시는 것 같아서 저희도 시원한 느낌이 들어요.
1: 근데 또 소연이 아빠님은 그런 아내분 사랑하시는 것 같은 느낌. 또 유난히 T와 잘 맞는 분들이 또 계세요.
0: 맞아요. 또 T들이 T스러운 일을 해주시면 또 좋아하시는
1: 어머 T인다 이런
0: 맞아.
1: 느낌으로
0: 어머, 멋있다 이런 거.
1: 저희가 더운데 인간 이온 음료가 되어드렸다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0: 예치 아빠빠님 미미 시스터즈 실망이에요. 너무 더워서 그냥이에요.
1: 아 이제 저희한테 실망하세요.
0: 아 이제
1: 네, 예지 아빠빠님
0: 초반부터 이제 실망 날리시네요.
1: 너무 더워가지고 야. 뭐 그냥 예, 더위가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날아간다면 저희를 그쵸. 저희에게 마음껏 실망해 주세요.
0: 저희의 기쁨입니다.
1: 오일사원님께서 여자들의 속마음이 궁금해서 문자 보내요. 여자들은 밥 먹자고 하면 먹었다고 하고 영화 보자 하면 봤다고 하는 거죠? 그거 맞죠? 아니에요. 예, 오일사원님.
0: 아, 그러게요. 왜 그러실까요, 여자분들은?
1: 여자분들은 밥 먹자고 하면 먹었다고 하고, 영화 보자고 하면 봤다고 하고, 내일 모레 뭐 하냐고 하면 바쁠 예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 주에 뭐 하냐고 하면 아플 예정이라고 하고.
0: 너무 웃기다. 참 궁금한 네. 게 많습니다.
1: 네, 갈 때 네. 같이 네, 변하는 네. 게 여자들의 속마음이지만.
0: 그러게요.
1: 네, 표현을 확실하게 하시는 분에게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예지 아빠빠님, 진짜 호기심에 미미 시스터즈 노래 다

0: 찾아서 들어봤어요.
1: 아,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좋은 호기심이죠.
0: 너무 긍정적인 호기심.
1: 그죠, 아빠님.
0: 아, 너무 잘하셨네요. 아,
1: 저희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 하시면 바로 아, 음악을 다 찾아서 들어봤다.
0: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 네, 이런 호기심 아주 환영합니다. 그렇죠. 이제 아빠님.
0: 내일 이런 호기심 느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1: 아, 아까 실망, 마음껏 실망 더 하셔도 됩니다. 이제 아빠님. 김초복마니님께서 네. 반갑습니다 미미시스터즈. 오늘은 시흥 거북섬에서 후덥지근한 바람 맞으면서 아~ 출첵합니다.
0: 거북섬에서
1: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0: 진짜 아, 더우실 것 같아요. 정말 최고 온도 찍은 지역도 있고 매일매일 난리예요, 그렇죠?
1: 네, 지금 뭐 열대야 주의보, 폭염주의보 난리 네. 난리 났는데 네. 이럴 때일수록 정말 그 물도 많이 드시고
0: 그렇죠.
1: 그 요즘에 냉풍기 같은 선풍기, 그 손선풍기도 유행하더라고요. 그것도 생각보다 시원하더라고요. 뭐 물수건이라든지
0: 맞습니다.
1: 꼭 많이 챙겨서 스스로의 몸을 스스로가 체크하는 요즘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또 더위 때문에 네. 또 짜증도 쉽게 아, 나는 편이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그런 마음도 잘 다스리면서 시원한 여름을 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화이팅!
0: 3983님, 미미지 안녕하세요. 매주 실망하며 알려드린 다른 메뉴들을 미미지는 과연 찾아서 먹어봤을까? 하는 호기심이 있어요.
1: 아, 3983님 얘기하시다.
0: 과연 니네 먹었니?
1: 아, 먹은 것도 있고, 못 먹은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말씀드리면.
0: 네. 그리고 굉장히 신박한 메뉴들을. 네. 그, 신박한 조합들을 네. 얘기해 주신 게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네. 이런 호기심, 오늘 3983님, 오늘 또 점해추는 어떤 말도 안 되는, 당치도 않는 그런 메뉴를 가지고 왔을까 하는 호기심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0: 네.
1: 아, 오늘 좀 많은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기대해 주세요.
0: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이런 호기심 천국 세상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관심사가 다양하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0: 큰미미님은 요즘 뭐가 제일 궁금하신가요?
1: 아, 저는. 네. 저는 뭐 거의 초단위로 궁금증이 네. 바뀐다고 보셔야 되는데 네. 저는 얼마 전에 우연히 인도 결혼식 영상을 보고 그 인도 결혼식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아하. 인도 여행자가 올린 영상에 네. 어떤 지역은 결혼식 전까지 네. 그 마치 한국의 조선시대처럼 네. 신랑 신부가 서로 얼굴도 못 보고 아. 심지어 사진도 안 보고 결혼하는 문화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정말?
0: 네.
1: 근데 그분들이 뭐 현대적이지 않게 사는 건 아니에요. 방에 에어컨도 있고 차도 타고 다니고 스마트폰도 다 사용하시는데 그쵸. 사진을 안 보고 결혼한다는 거죠.
0: 결혼은 여전히 100년 전 스타일로.
1: 네. 그래서 너무 호기심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네. 인도 결혼식은 뭐 일주일에서 거의 막 2주 넘게 하는 곳도 있고
0: 그렇죠.
1: 또 절차도 되게 많더라고요.
0: 맞아요,
1: 그
0: 맞아요.
1: 하루하루마다 어떤 걸 하는지, 혼수 문화는 어떤지, 지역별로 어떤 풍습이 있는지, 결혼식 네. 음식으로 뭘 먹는지 막 이런 것들을 맞아요. 이어서 찾아보다가 밤을 그냥 아주 꼴딱 샜습니다.
0: 아, 저도 일본 인도 결혼식에 참가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1: 네.
0: 진짜 제가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갔었는데 거기서 또 술이 금지예요. 우리는 파티 축제하면은 술이 기본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술 없으면은
0: 하지만 인도에서는 그렇죠. 이제 종교상의 이유로 술을 금지하는데 저에게만 몰래 이렇게 생수통에 위스키를 담아서
1: 어머.
0: 자 즐겨 이러면서 또 주더라고요. 근데 거기 아주 진짜 댄스 특수된 그런 분위기의 스피커가 진짜 귀가 귀청이 떨어져라 음악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 야.
0: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옛날 스타일로 결혼을 하는 네. 인도 지역이 있다니 그것도 굉장히 호기심입니다.
1: 그 전통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고
0: 네.
1: 뭔가 뭐 웃 어른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문화인 것 같습니다.
0: 요즘에 저는 만화책에 많이 빠져 있어요. 날이 더우니까 만화방에 자주 가는데
1: 네.
0: 옛날에 못 봤던 이제 되게 고전 중에 고전 만화책들이
1: 네.
0: 남아있는 그런 만화방을 발견을 했어요.
1: 네.
0: 그래서 거기서 더위도 피할 겸 만화책에 아주 빠져 있습니다.
1: 네. 그런 말도 있잖아요.
0: 네.
1: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인다.
0: 그렇죠.
1: 근데 사실 이 속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뒷부분이 있대요.
0: 아, 그래요?
1: 호기심이 고양이를 죽였지만 호기심을 충족시킨 고양이는 그 만족감으로 다시 살아났다.
0: 아, 다시 살아났대요?
1: 네.
0: 너무 다행이다.
1: 그래서 저는 이 말의 뒷문장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0: 그러네요.
1: 뭔가 궁금한 걸 알아내 했을 때 그 개운함이
0: 그치.
1: 아, 한 번쯤 다시 살아볼 만한 기분이라는 거 아닐까요?
0: 아, 그러게요. 근데 항상 우리는 앞에 문장만 기억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항상 그것만 아, 너무 그러니까 호기심 너무 크게 가지면 안 돼. 위험해. 네. 이렇게 했었는데 뒤에 그 숨은 문장도 있었군요.
1: 그렇다네요.
0: 재밌네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딱 정해진 정답을 찾으려고만 호기심을 따라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새로운 걸 알아가는 재미, 세상에 이런 것도 있었네 하는 놀라움 그런 것들이 하루를 조금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죠.
1: 네, 사람을 젊게 만들어주는 것 같죠.

0: 만드는 것도 어쩌면 나이가 아니라 호기심일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 한번 해볼까? 저건 무슨 맛일까? 이 질문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 세상을 오래오래 새롭게 만나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 좋습니다. 여러분의 호기심 어린 이야기들 더 많이 보내주세요. 궁금해서 시작했다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취미도 좋고요. 아, 이건 정말 신기했다 싶은 문화나 음식, 장소 다 좋습니다. 나 요즘 여기에 빠졌어요 하는 것도 자랑해주세요.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0: 오늘도 수요일 저녁 메뉴 고민 해결사 걱정 마 어차피 잘 먹을 거야 시간이 왔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일단 한 끼 배부르게 먹고 한숨 자고 나면 딱히 달라진 게 없더라도 조금은 기분이 나아지곤 하잖아요.
1: 오늘은 호기심이 테마인 만큼 누군가 한번 넣어볼까 했던 호기심 덕분에 탄생한 음식들로 배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름하여 호기심 한 스푼 배틀.
0: 여기에 이 재료를 넣으면 어떨까라는 호기심에 처음엔 다들 그랬습니다. 굳이? 이 요리에 이 재료를?
1: 굳이?
0: 하지만 그 굳이가 결국 세 개의 조합이 되었죠. 오늘의 문제작 두 메뉴 오늘도 제대로 붙어보겠습니다. 호기심 한 스푼 배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 고고!
0: 호기심 한 스푼 배틀. 오늘 제가 자신있게 가져온 메뉴는요. 고사리 파스타입니다. 귀를 의심하셨죠, 여러분?
1: 고사리 파스타요?
0: 고사리에게도 이탈리아로 떠날 운명이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비빔밥 속에서 평생을 보낼 줄 알았던 고사리가 어느 날 여권도 없이 비자도 없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파스타를 만났습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국 산에서 자란 산나물이 이탈리아 면발과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을요. 처음 접시에 담겨 나온 모습을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멈칫합니다. 잠깐만, 고사리, 네가 왜 거기 있어?
1: 왜?
0: 윤기나는 면발 사이로 갈색 고사리가 너무나도 태연하게 얼굴을 내밀고 있거든요. 마치 원래 파스타집 단골이었다는 표정으로요. 하지만 한 입 먹는 순간 의심은 아주 맛있게 사라집니다. 고사리 파스타의 백미는요. 베이컨이나 돼지고기를 볶아낸 기름에 고사리를 튀기듯 바싹 볶아내는 데 있습니다. 가장자리가 노릇해질 때까지 볶아낸 고사리는 마늘향과 베이컨의 풍미를 머금고 탱글한 면발과 만나 전혀 새로운 얼굴을 보여줍니다. 겉은 살짝 꼬들하고 안쪽은 부드럽게 결대로 씹히면서 말린 나물 특유의 깊고 구수한 맛이 살아납니다. 버섯도 아니고 시금치도 아니고 아스파라거스도 아닌 고사리만이 가진 식감이죠. 그 순간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 친구 원래 고향이 이탈리아였나? 고사리는 원래 돼지고기와 잘 어울리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베이컨을 볶아낸 기름에 고사리를 바삭하게 익혀 파스타와 섞는 일은 엉뚱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자연스러운 조합입니다. 고사리는 평생 비빔밥 안에서만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국경 하나 넘고 베이컨 기름 한번 만났다고 이렇게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아마 이 메뉴를 처음 만든 사람도 이런 말을 들었겠죠. 아니, 거기 고사리를 왜 넣어? 근데 바로 그 왜라는 질문 하나가 새로운 맛을 만들었습니다. 호기심은 늘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해 보이고 엉뚱해 보이지만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몰랐던 조합이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고사리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비빔밥 재료만으로 먹고 살기에도 바빴을 텐데 네. 용감하게 국경을 넘어 우리에게 호기심도 맛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녁 바삭하게 볶은 고사리가 듬뿍 올라간 고사리 파스타 한 접시 어떠신가요?
1: 아니, 고사리가 언제 이탈리아까지 넘어갔대요?
0: 아, 좀 됐어요.
1: 어머나, 고사리, 우리 고사리가.
0: 진짜 맛있어요.
1: 근데 고사리, 굳이 파스타에 고사리를 넣어.
0: 아, 그냥 먹어보지 않으면 모르지, 이건.
1: 굳이. 그럼 저는 굳이 요걸 올려보겠습니다.
0: 어허.
1: 호기심 한 스푼 배틀, 저의 선택은요. 하와이안 피자. 놀라네. 하와이안 피자. 피자 위에 파인애플을 올릴 생각은 한 사람 참 대단합니다. 밀가루 반죽 위에 토마토 소스, 치즈, 햄까지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이런 겁니다. 여기에 파인애플도 올려볼까? 아마 그 순간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했겠죠. 피자에 과일? 장난해? 그냥 후식으로 먹어.
0: 아, 후식으로 먹어 그냥.
1: 하지만 세상에는 말릴수록 더 궁금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0: 파인애플은 피자 위에 올라갔고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 음식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맛집은 몰라도 호불호 맛집은 확실합니다. SNS 댓글 창도, 친구들 단톡방도, 회식 자리도 좋다 싫다 토론이 끝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피자를 먹을 때마다 왜 이렇게 오래 살아남았는지 알 것 같아요. 뜨거운 피자를 한 입 베어무는 순간 쭉 늘어나는 고소함이 먼저 입안을 가득 채우죠. 짭조름한 햄이 뒤를 받쳐주죠. 고소한 치즈 진득하게 감 감사하는 그 순간 파인애플이 등장합니다. 턱 이를 살짝 누르는 순간 달콤한 과즙이 입안에서 터집니다. 그 달콤함이 기름진 치즈의 무게를 싹 걷어냅니다. 느끼할 틈을 주지 않아요. 마치 탄산수를 한 모금 마신 것처럼 입안이 다시 환해집니다. 따뜻한 과일이라니 처음엔 낯설죠. 그런데 이상하게 햄의 짠맛은 더 선명해지고요. 치즈의 고소함은 더 깊어집니다. 서로 막 싸우자 그런 맛이 아니라 서로를 더 맛있게 만드는 맛입니다. 그래서 한 조각 먹고 나면 두 번째 조각이 심심하게 생각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파인애플 없는 피자가 조금 심심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이 피자가 특별한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 아,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 대신 한번 올려볼까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는 분명 이상한 피자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엉뚱한 호기심 하나가 전 세계 사람들이 수십 년째 사랑하고 또 수십 년째 싸우는 전설의 한 조각을 만들어냈습니다. 생각해보면 호기심은 늘 그렇습니다. 정답을 따라가는 마음이 아니라 정답을 한번 흔들어보자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루두루 악플러에게 시달리고 있는 하와이안 피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하와이안 피자 끝까지 잘 살아남아보자.
1: 참 안쓰럽네요. 이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되는지.
0: 아 그럼요.
1: 근데 개인적으로는 뭐 하와이안 피자는 결국 과일 반찬 투척 사건 정도인
0: 뭐라고요?
1: 것 같아요. 뭐라고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들으면 피자라는 이름조차 붙이지 말라고 아주 난리가 날 것 같아요.
0: 아, 이탈리아 사람에게는 비밀입니다. 아, 근데 또 고사리 파스타 들고 나오신 분이 하실 말씀 또 아닌 것 같거든요. 비빔밥에 넣어도 모자란 우리 고사리를 갑자기 왜 이탈리아까지 보내버리십니까?
1: 아, 고사리는 최소한 채소잖아요. 파스타에 채소 들어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이 파스타 면은 물론이죠. 베이컨, 마늘, 치즈 완벽한 조합을 이루는데요. 어허. 제가 파스타 면을 반으로 뚝 자른 것도 아니고 맛도 있고 뭐가 문제입니까?
0: 파인애플도 느끼한 치즈와 짭조름한 힘 사이에서 맛을 기가 막히게 정리해주거든요.
1: 아, 제 생각에 하와이안 피자보다는 그냥 파인애플 치즈 빵 정도가 어울릴 것 같습니다. 과일은 디저트로 먹어야죠.
0: 이럴 수가. 너무 자존심 상하네. 그게 하와이안 피자의 매력입니다. 식사와 디저트까지 아주 한 방에 끝내는 그런 완벽한 식사죠.
1: 그럼 그냥 피자 위에 초코 케이크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0: 알겠습니다. 케이크 피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일 피자 개발해보겠습니다.
1: 오늘도 침 튀기는 배틀이 예상되는데요. 과연 이 음식들은 호기심이 만든 명작인지 아니면 문제작인지 사고인지 뜨겁게 가려봐야겠습니다. 이탈리아까지 진출한 국경 없는 고사리 파스타냐, 호불호의 영원한 아이콘 하와이안 피자냐. 오늘 저녁 여러분의 위장이 원하는 쪽으로 선택해주세요. TBSM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 5일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0: 파스타든 피자든 든든히 드시고 시원한 레몬 녹차 한잔 어떠실까요? 피델 밤비의 아이스 레몬 그린티 듣고 올게요.

0: 페들반비의 아이스 레몬 그린티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군침 도는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1: 문자창이 터졌습니다.
0: 아, 난리 났네요. 오늘은 확실히 문제작이 맞아요.
1: 김차복마니님, 고사리 파스타 호기심 자극하네요.
0: 오, 한 표.
1: 아, 나왔습니다. 고사리 파스타 한 표 나왔어요.
0: 고사리 파스타는요, 진짜 네. 맛있어요. 아, 제가 한번 먹어보고 네. 정말 일주일 동안 계속 먹고 싶어질 정도로 네. 너무 맛있었습니다.
1: 중독적인 맛이다.
0: 네.
1: 소연이 아빠님, 김치 시럽을 얹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 없다니 실망입니다. 매콤새콤한 유산균의 풍미가 차가운 달콤한 속에서 톡 터지는 짜릿한 반전의 맛이 없다니. 아. 김치 시럽 얹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요?
0: 근데 이게 와우. 이게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한국에는.
1: 근데 외국에 있을 것 같은데.
0: 같아.
1: 오, K 아이스크림 이렇게.
0: 유산균이 들어간 몸에 좋은 아이스크림.
1: 오.
0: 근데 이걸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소연이 아빠님이 즉석에서 창작해내신 메뉴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1: 아, 그러게요. 궁금합니다.
0: 오늘도 실망 성공입니다.
1: 성공입니다. 자, 또 실망이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상구팔사님. 큰미미 실망이에요. 쫀득 꼬들 고소한 고사리와 파스타의 조합 찬성인데 이탈리아 사람 괴롭히려고 작정한 듯해요. 그런데 오일이에요? 크림이에요? 오일입니다. 오일이죠. 토마토 소스까지 물어보셨는데 오일입니다. 원래 오일이죠. 고사리 파스타는 오일이에요. 사진은 한강에 물고기가 있을까 하는 호기심에 던진 낚싯대에 걸린 쏘가리예요.
1: 우와, 쏘가리를 잡으셨는데 거의 어른 몸통 길이만한
0: 어른 몸통? 와, 한 초등학생 한 반 정도는 돼 보이는데요.
1: 그러게, 한 4살, 5살짜리 아이 키 정도 돼 보이는 쏘가리를 크다. 직접 잡으신 거세요?
0: 한강에 물고기가 있을까 없을까? 와. 정답은 있다.
1: 있다. 쏘가리가 야, 있다.
0: 쏘가리 언제 잡으셨는지 모르지만 축하드립니다. 상국팔삼님.
1: 대박 대박 대박. 소윤이 아빠님, 저라면 된장 캐러멜 파운드 케이크를 선택하겠어요. 짭조름한 구수함이 진한 버터향과 엉겨붙어 끝도 없이 손이 가는 단짠의 정석이죠.
0: 와, 와 이거 혹시 이거 또 지금 생각해내신 건지 모르겠는데 있을 것 같아요. 있을 해외에.
1: 맞아요.
0: 근데 제가 얼마 전부터 된장 근데 이제 된장이 그 시판 된장 말고 좀 좋은 된장이잖아요. 시골 된장 같은 네. 거. 그 된장이랑 버터를 섞어서 밥을 비벼봤거든요. 아, 너무 맛있는 거예요.
1: 맛있을 것 같아.
0: 이 된장에 살짝 톡 쏘는 향이 있어요. 구수하고 톡 쏘는 그 향하고 버터가 만나니까 너무 환상적. 사실 저 오늘 점심도 그거 먹고 왔거든요.
1: 침이 막 넘어가는.
0: 호기심이 만들어낸 성공작이었습니다. 성공작. 된장 버터 비빔밥.
1: 된장 캐러멜 파운드 케이크도
0: 맛있을 것 같아.
1: 괜찮을 것 같아. 구수할 것 같아요.
0: 된장 버터 비빔밥 먹고 된장 캐러멜 케이크 먹고.
1: 그렇죠. 그리고 김치 시럽 올라간 바닐라 아이스크림 음식 먹고. 완벽하다.
0: 좋다.
1: 예지 아빠빠님 또 실망이네요. 자금이미. 두 분 친구 중에 이탈리아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나요? 파인애플 피자라니 저는 찬성이요. 그리고 피자에 고추냉이 쌈무 조합 투척합니다. 오, 오. 아, 약간 느끼함을 싹 잡아주는
0: 고추냉이 쌈무. 오. 고추냉이로 만든 쌈무를 피자에 같이 먹으면 괜찮나요?
1: 이것도 우리 이탈리아 친구한테 한번 추천해봤어요.
0: 절규할 것 같아.
1: 재밌다.
0: 소연이 아빠님께서 네. 고사리 파스타라니 실망입니다. 파스타라면 미역국 국물로 우려낸 봉골레 파스타죠. 바다의 깊고 짭조름한 감칠맛이 올리브유와 만나 숟가락을 놓을 수 없게 만드는 해장의 품격이 느껴지죠.
1: 아, 미역국 국물로 이렇게 육수를 해도.
0: 아, 소연이 아빠님은 뭔가 퓨전에 일가견이 있으신
1: 그러게요.
0: 것 같은데요.
1: 그러게요. 진짜 약간 메뉴가 지금 벌써 만들어졌어요. 퓨전 식당이 그렇죠. 메뉴가.
0: 그러네요.
1: 와우. 김각규님께서 오늘 방송으로 이탈리아와 국가 간의 분쟁이 이어질 줄 모르겠군요.
0: 안 그래도 이탈리아 더워 죽겠는데 지금 짜증나게 하면 안 돼.
1: 더 열받게 하면 이탈리아 분들에게는 비밀입니다.
0: 네, 이탈리아 분들에게는 네. 비밀이에요.
1: 네네.
0: 이탈리안 잘하시는 한국분 이거 들으셨다면 비밀로
1: 네,
0: 해주세요.
1: 시켜주세요.
0: 이탈리아 입국 금지될 것 같아요.
1: 그러게. 외교 문제로 봐. 진짜. 소연이 아빠님 자금이미 실망입니다. 피자라면 명란 아보카도 피자죠.
0: 예?
1: 톡톡 터지는 짭조름한 바다의 맛과 부드럽고 크리미한 과육이 치즈와 어우러져 고급스러운 감칠맛을 폭발시키는 조합은 어떤가요?

0: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와우.
1: 명란 아보카도를 밥에 비벼 먹는 거는 봤는데.
0: 피자에 올려 드신다.
1: 아, 또 소연이 아빠님 집에서 막 다양한 거 해보시나 봐요. 오늘 약간 전공 분야 나오신 것
0: 그런
1: 같아요.
0: 것 같아요.
1: 실망을 붙이시긴 했는데 굉장히 신나셨어요, 지금.
0: 진짜 신나셨어요.
1: 아, 궁금한데요. 소연이 아빠님 한번 도전해보시고 저에게 사진 한번 보내주세요.
0: 그러게요. 예쁠 것 같아, 또.
1: 그러니까. 김처봉마니님께서
0: 네.
1: 아무거나 넣어도 맛나는 피자에 파인애플 찐 맛나겠네요.
0: 아, 그렇죠, 그렇죠.
1: 아, 이
0: 호호.
1: 조합 은근 괜찮을 듯요. 저는 자그미미님 메뉴에 한 표요.
0: 아, 이렇게 시원하게 또 한 표 보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파인애플 또 좋아하신 분들은 또, 그것만 드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1: 사실 저도 먹긴 먹습니다.
0: 그렇죠. 네. 즐겨 먹지 않을 뿐이죠. 네.
1: 김갑규님께서
0: 네.
1: 하지만 하와이안 피자는 향토 음식이 된 지 오래고
0: 아하.
1: 고사리 파스타도 나름 유명해져서 익숙해졌으니 실망입니다.
0: 아하.
1: 고라니 파스타라면 몰라도요.
0: 고라니 파스타. 아, 이것도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1: 이거는 동물보호협회에서 난리 날 것 같아요.
0: 아,
1: 네.
0: 그러게요.
1: 고라니는... 그 보존해야 되는
0: 네,
1: 동물이죠.
0: 보호합시다. 네, 고라니. 네, 봉근이님. 처음 오신 분 같아요. 반갑습니다.
1: 오, 반갑습니다.
0: 노량진에서 민어회를 포장해 가는 저는 둘 다 별로예요. 민어회 드신다.
1: 맛있겠다.
0: 굳이 하나를 뽑자면 고사리 파스타 한 표 드려요.
1: 봉근이님 잘 모르겠지만 맛을 잘 아는 분인 것 같네요.
0: 민어회 포장해 가시는 분이라면 또 이게 맛잘알이실 것 같은데
1: 무슨 파티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봉근이님 저희 목까지 민어회 맛있게 드셔주시고 자주 놀러와 주세요.
0: 오늘 고사리 파스타가 좀 더 우위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지 아빠님 큰미미 파스타에 취나물하고 시금치 넣고 들기름한밖에 들려드렸거든요. 취나물 파스타 맛있어요. 저 많이 해먹습니다, 종종. 물론 오일 파스타 스타일로요.
1: 그쵸.
0: 다 맛있다는 미미즈. 그냥 호기심이 아니라 뭐든지 잘 드시는 거 아니에요?
1: 맞습니다.
0: 맞습니다.
1: 맞아요. 저희는 가리는 게 없습니다. 저희는 다 먹어요.
0: 다 먹습니다.
1: 다 먹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호기심 때문입니다.
0: 그렇죠.
1: 못 참거든요, 궁금한
0: 그렇습니다.
1: 건.
0: 오늘도 참 뜨거운 댓글. 여러분들이 근데 한 술 더 뜨시는 것 같아요.
1: 저는 사실 오늘 좀 걱정했거든요.
0: 네.
1: 막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왔냐. 근데 생각보다 정말. 여러분이 굉장히 창의적인 메뉴를 많이 알고 계시고
0: 그렇죠. 창작 요리.
1: 저희의 호기심을 더 자극해 주셨어요.
0: 진짜.
1: 그러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0: 정리해 주세요.
1: 네, 오늘의 결론도 아주 간단합니다.
0: 네.
1: 산나물계의 글로벌 스타 고사리 파스타도
0: 네.
1: 피자계의 영원한 문제작 하와이안 피자도 우리에겐 다 필요하다. 둘 다 우리의 호기심을 빵빵하게 채워준다.
0: 어떤 선택이든 세상 모든 고민은 밥 먹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디서 먹든 무엇을 먹든 그 한 끼가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메뉴를 골랐든 걱정 마.
1: 어차피 잘 먹을 거야. 미미의
0: 타임머신.
1: 미미의 타임머신에 탑승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안전벨트는 필요 없고요. 귀만 활짝 열어두시면 어느새 시간여행. 오래된 음악 속으로 순간이동.
0: 오늘은 197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호기심 많은 장난꾸러기의 마음을 또래한 노래 산울림의 개구장이 지금 출발합니다.
1: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 전 대한민국 대중음악계에 조금 이상한 밴드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산울림. 기타는 거칠고 노래는 마치 동네 형이 툭툭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렸고 가사는 더 이상했습니다. 그 시절 가요들이 사랑과 이별을 노래할 때 산울림은 아이들의 상상과 꿈, 바람, 풀벌레, 골목길, 장난, 엉뚱한 생각들을 노래했습니다.
0: 사람들은 처음엔 이게 노래 맞아? 하고 놀랐지만 그 낯설음은 곧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 됐습니다. 산울림은 이후 한국 락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 되었고 지금도 수많은 후배 뮤지션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밴드로 산울림을 꼽죠.
1: 네, 그 중심에는 리더 김창완이 있었습니다. 김창완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로커인데도 날카롭기보다는 다정하고 철학자인데도 어려운 말을 하지 않고 나이가 들어서도 아이 같은 눈빛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여러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은 신기한 것 투성이다. 표현은 조금씩 달랐지만 그의 음악과 그를 관통하는 태도는 늘 비슷했습니다. 세상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재미도 끝난다. 익숙한 것들조차 새롭게 바라보려 했던 사람, 그게 김창완이죠.
0: 산울림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그런 시선이 느껴

0: 떨어집니다. 창밖을 스치는 바람도 골목에서 뛰노는 아이도 나뭇잎 하나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바라보고 아, 저건 왜 저럴까? 이렇게 입으면 어떨까? 하고 끝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1: 네, 어쩌면 창작이라는 것도 그런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이 다 아는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그냥 지나친 질문을 붙잡는 일. 오늘 주제가 호기심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인류의 발명도 예술도 여행도 심지어 오늘 이야기한 고사리 파스타와 하와이안 피자까지도 모두 누군가의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된 것 같습니다.
0: 오늘 들려드릴 개구장이도 그런 노래입니다. 장난꾸러기를 노래하는 곡이지만 저는 이 노래가 호기심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응원가처럼 들려요.
1: 그러네요.
0: 연주도 정말 개구쟁이 같아요. 기타는 퍼즈 이펙터를 잔뜩 먹여서 초박하고 까끌까끌한 소리를 내고요. 베이스는 마치 아이가 뛰노는 발걸음처럼 경쾌합니다.
1: 오늘은요. 잠시 어른의 정답을 내려놓고 개구장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산울림의 개구장이.

0: 산울림의 개구장이 듣고 오셨습니다.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1: 6265님께서 음에 배고파 곧 쓰러지겠어요. 아 오늘 비긴 걸로 하고 빨리 한 그릇 보내줘요.
0: 하와이안 피자 한 그릇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유 지금 딱 배고프실 시간이죠.
0: 아 맞아요.
1: 네 하와이안 피자 저희가 마음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6265님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드세요.
0: 네, 1652님 고사리 파스타 맛있겠네요. 고사리의 감칠맛 들기름 향.
1: 아 진짜 믿어보세요.
0: 진짜.
1: 1652님 저 믿어보세요.
0: 네.
1: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삼겹살이라든지 베이컨이라든지 이런 기름이 좀 많이 나오는 고기 돼지 기름.
0: 아, 돼지 기름으로.
1: 돼지고기 기름으로 아하. 꼭 볶으셔야 됩니다.
0: 아, 알겠습니다. 오일사오님 동심의 짓궂은 웃음소리와 경쾌한 리듬이 어우러져 듣는 순간 온갖 걱정을 잊고 맨발로 달리던 그 시절로 마법처럼 데려다주는 타임머신 같네요. 후. 아 개구쟁이 너무 즐거운 노래입니다.
1: 아 오일사오님.
0: 우리 안 그래도 얘기했잖아요.
1: 네.
0: 제목은 개구장이인데.
1: 노래할 때는 개구쟁이.
0: 그렇죠. 그리고 원래 또 표준어는 또 개구쟁이이고.
1: 아, 그렇죠.
0: 이렇게 또 설정을 하신 김창완님 정말 개구쟁이다.
1: 아, 정말 호기심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이냐.
0: 진짜 개구쟁이.
1: 아, 이렇게 또 마법처럼 그 맨발로 달리던 그 시절까지 가셨다니 오일사오님께서.
0: 아, 너무 좋다.
1: 뿌듯하네요.
0: 네.
1: 소연이 아빠님께서 네. 요즘 출근길에 사 먹는 버터향 가득한 토스트 하나 덕분에 마음까지 풍성해지고 행복합니다. 미미 시스터즈도 주변에서 소확행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제가 수요일 방송 전마다 토스트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0: 아, 맞아. 토스트를 드시는군요.
1: 네, 자주 먹어요. 그래서 되게 반갑네요. 근데 출근길에 그 그냥 아무것도 아닌 토스트 맞아요. 하나가

0: 그 하루를
1: 든든하죠.
0: 굉장히 든든하게 만들어주죠.
1: 저도 아침 메뉴는 항상 토스트입니다.
0: 아, 그렇군요.
1: 잔뜩 채소가 들어간 토스트. 햄과 채소, 치즈.
0: 와.
1: 팍팍 넣은 네. 토스트로 우리 하나 된 너무 행복하다.
0: 아, 네. 지난번에 그 당근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네. 미미가 당근 토스트가 됐더라고요.
1: 아, 네. 당근 앞에 눈이 좋아지는 당근 화이팅 화이팅.
0: 네, 이렇게 저희는 서로 그 맛있는 것도 맛없는 것도 나눠 먹으면서 소확행을 찾고 있습니다.
1: 아, 배고프네요.
0: 어, 그러게요. 아. 끝나고 빨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갑시다.
1: 네,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 이야기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저희의 하루와 여러분의 하루가 어딘가에서 맞닿아 있는 느낌이 들죠. 그 연결감이 저희에겐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계속 기다릴게요. TBSN 메신저를 이용하시면 무료로 사연 전하실 수 있고요. 유료 문자는 샵 09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입니다.
0: 오늘의 마음 체크인 시간입니다. 예전에는 모르는 게 생기면 주변 사람들에게 묻거나 책장을 뒤적이며 답을 찾곤 했습니다.
1: 요즘엔 궁금한 게 생기면 휴대폰부터 꺼내죠. 몇 글자만 입력하면 1초 만에 답이 나오니까요.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0: 그런데 가끔은 답을 너무 빨리 알아버려서 궁금해하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만큼은 검색창보다 내 호기심을 먼저 켜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마음 체크인 문장은 이렇게 가볼게요. 검색창보다 호기심 먼저 켜보기. 정답을 바로 찾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둘러보고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것. 그 짧은 궁금증 하나가 미처 생각 못했던 즐거움을 데려올지도 모릅니다.
1: 창밖을 날아가는 새를 보고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봐도 좋고 늘 지나치던 골목에 새로 생긴 가게도 그냥 슥 한번 들어가 보는 거죠. 처음 듣는 노래 한 곡의 가사를 가사집 찾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는 것도 좋고요.
0: 혹시 오늘 작은 왜 하나가 떠오른다면 바로 답을 찾기보다 잠시 동안만이라도 그 호기심과 함께 머물러 보세요. 생각보다 재미있는 하루가 그 질문 하나에서 시작될지도 모르니까요.
1: 검색창보다 호기심 먼저 켜보기. 오늘의 마음 체크인이었습니다.

0: 민수의 섬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호기심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왔는데요. 어른이 되어도 궁금한 건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호기심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번 주에도 작은 궁금증 하나와 함께 조금 더 재미있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1: 다음 주 방송 테마는 탈출로 잡아봤습니다.
0: 오, 탈출!
1: 다음 주에는 잠깐 어디론가 함께 도망가 볼게요. 오. 무더위든 스트레스든 일상이든 우리가 꿈꾸는 탈출 이야기 즐겁게 나눠봐요.
0: 오늘 방송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 우리 자연사자 다시 보기는요, 지난주 분까지 차곡차곡 길리시스터즈 공식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습니다.
1: 궁금하다.
0: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요. 댓글도 달아주세요. 오늘의 마지막 곡은 긱스의 짝사랑으로 마무리할게요.
1: TBS FM과 미미시스터즈가 공동 제작하는 라디오 우리 자연사자는 다음 주 수요일 오후 4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0: 우리는 목소리로 만나고
1: 음악으로 이어집니다.
0: 잊지 마세요.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줍니다.

0: 수 있죠.
1: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아유,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4: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5: TBS 교통정보.
6: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 기름 램프 부근 1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마장 램프에서부터 속도가 떨어지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으로도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에 4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면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리고 있는데 청담대교와 반포대교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한남대교는 남단에서 북단으로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둔내터널 안 1차로에서 추돌사고로 면옥 나들목에서부터 밀리고요. 중부고속도로 한남 방면으로는 진천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증평에서부터 정체입니다. 이후로 대소 부근 갓길에는 고장차도 있습니다. 지금도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 7곡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4km 구간 막힙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이 프로그램은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입니다.
2: 나선홍의 닥터스.
0: 넓적다리와 정강이 사이에 관절이 있는 부분으로 앞부분은 슬개골이 있어 슬개부라고 하고요. 뒷부분은 슬와부라고 부르는 이곳. 네, 바로 무릎입니다. 어떤 이는 사랑 고백을 위해 무릎을 꿇고 누구는 잘못을 용서해달라며 무릎을 꿇죠.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무릎을 꿇고요.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건 무릎을 감싸고 있는 관절이 있게 가능한 일인데요. 인간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이 관절의 힘. 매일 오후 5시 여러분 마음만큼은 마음껏 씩씩하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일상의 관절이 되어드리는 시간. 전문의가 함께하는 100세 시대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시작합니다. 네, 넓적다리와 정강이 사이에 관절이 있는 부분. 아, 여기가 이제, 아, 이거 저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에, 무릎.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나운서 나선홍이고요. 여러분의 무릎 건강은 어떠신지 에, 궁금합니다. 오늘 여는 말씀에 제가 이렇게 드린 거는 오늘 바로 진료 과목이 재활의학과입니다. 특히나 무릎, 뭐 허리 이쪽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재활의학과 선생님 모시고 잠시 후에

친절한 상담 또 이어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궁금한 점들 문자로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그 전에 오늘도 어김없이 정답을 떠먹여 드리는 친절한 퀴즈죠. 먼저 드리고 갑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몸을 조용히 지켜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이죠. 작은 양으로도 건강의 균형을 잡아주고 하루의 컨디션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 가운데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세포 손상을 막는 데 도움을 주죠. 이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으로 고소한 맛 때문에 간식이나 술안주로도 즐겨 먹는 견과류가 있습니다. 비타민 E 함량이 높아서 항산화 작용을 도와 피부 건강과 노화 예방에도 좋은 견과류. 이것은 다음 중 네,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샐러드, 2번 아방가르드, 3번 아몬드, 4번 다이아몬드. 네. 자, 1번 샐러드, 2번 아방가르드, 3번 아몬드, 4번 다이아몬드. 네. 저희 작가님은, 이거 타면 또 캘리포니아가 떠오르신다고, 네. 다녀오셨나봐요. 캘리포니아. 그 멋진 해변가 말이죠. 네. 이것 무엇일까요? 네. 이를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거 깨물 때, 네네. 우두둑 소리가 나니까요. 1번 샐러드, 2번 아방가르드, 3번 아몬드, 4번 다이아몬드입니다. 저희가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웰빙 플러스에서 생유산균, 주방용품의 명가 주식회사 K노블에서 후라이팬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아, 듣자로 끝나는 거 오늘 골랐군요. 정 PD. 아, 날마다 힘들겠어요. 가뜩이나 우리 힘든데 선곡하느라 더 힘들고. 네, 솔리드입니다. 천생연분.

0: 몸이 아프면 우리는 흔히 치료를 떠올리지만 그 치료 이후의 삶까지 책임지는 곳이 있습니다. 다시 걷고 다시 움직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길, 단순한 회복을 넘어 삶의 기능을 되찾아주는 곳. 바로 재활의학과입니다. 자,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요, 통증 너머의 회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분을 모셨습니다. 아픈 몸이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멈춘 일상이 다시 흐를 수 있도록 곁에서 길을 열어주시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재활의학과 김범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교수님.
1: 아유, 안녕하십니까.
0: 네네.
1: 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유, 교수님, 그 인상을 이렇게 뵈니까 첫인상이 아주 그, 저, 환자분들이 굉장히 그, 재활하시잖아요, 환자분들이.
1: 예, 예, 예.
0: 근데 재활이 교수님 얼굴만 보고 있어도 될 것 같다.
1: 아유, 거창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 네네.
1: 최대한 많이 웃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0: 자, 재활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제 수술 후에 어떤 재활을 한다.
1: 예.
0: 보통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제 그 대본을 좀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재활이라는 게 상당히 그 광범위하더라. 예. 그런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1: 예, 이게 재활의학과가 사실 생긴 지 얼마 안 된 학문이거든요.
0: 네.
1: 이게 세계 2차 대전 때 이제 부상병들의 그런 회복과 그런 뭐 기능 회복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고,
0: 네.
1: 이게 불과 한 100년이 안 됐습니다.
0: 근데 아, 그렇군요.
1: 예, 교과서에만 소개되어 있는 재활의학과의 그런 세부 분야가 10개가 넘거든요.
0: 네.
1: 뭐 뇌나 머리를 다치신 분들을 위한 뭐 뇌신경계 재활도 있고요. 그다음에 척손상 당하신 분들을 위한 재활 분야도 따로 있고,
0: 네.
1: 뭐 소화 재활도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아니면은
0: 네.
1: 뭐 척추 질환, 그런 퇴행성 관절 질환, 그런 통증으로부터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전공을 하고 있고요.
0: 네.
1: 이제 정맥 질환도 이제 부수적으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이제 그 봄철 네. 완연한 봄인데 봄 맞아서 이렇게 좀 늘어나는 환자가
1: 예.
0: 예를 들어 무릎 뭐 허리도 있고요. 어떤 환자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났습니까?
1: 아, 예. 봄철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겨우내 움츠리고 계시다가
0: 네.
1: 이제 야외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러면서 좀 많이 다쳐서 오십니다.
0: 네.
1: 근골격계 부상이 굉장히 흔한데요. 아, 이제 안 하도 운동도 하시면서 등산하시다가
0: 아.
1: 이제 무릎 쪽에 불편하다고 오시는 분들 오늘도 몇 분 오셨고요.
0: 아, 정말요?
1: 그리고 이제 발목 같은 경우는 이제 아킬레스건 그쪽의 통증이라든지 아니면은
0: 네.
1: 발목 염좌라든지
0: 염좌. 뭐
1: 이런 질환도 흔하게 발생을 하고 또 봄철에 이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0: 네네.
1: 그래서 이제 목이나 허리 쪽으로
0: 물건 들다가
1: 예, 무거운 거 옮기시다가
0: 조심해가지고
1: 예, 디스크 질환으로도 상당히 많이 오십니다.
0: 네네. 저도 그 과거에 이제 등산을 좀 좋아했었는데
1: 예.
0: 그때 당시에 이제 오를 땐 괜찮은데 하산하다가
1: 예.
0: 무릎이 잠깐 삐끗했는데 그 예. 이후로 무릎이 안 좋거든요.
1: 예.
0: 그래서
1: 아이고.
0: 그 등산하신 분들 주로 어떨 예, 예. 때 그렇게 많이 다치시는 건가요?
1: 그 내려갈 때 조금 더 부담이 많이 되는
0: 게 있습니다. 그렇죠.
1: 그래서 충격이 조금 더 흡수가 안 돼서
0: 네네.
1: 하산할 때 더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지팡이
0: 네.
1: 같은 거 사용하시고 가실 때 하산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예.
0: 네. 자, 그리고 이제 재활의학과는 단순히 통증 치료를 넘어서 기능 회복을 강조한다라고 들었는데
1: 네.
0: 치료 목표를 이제 설정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기준 이런 건 어떤 걸까요?
1: 이게 뭐 분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뭐 제가 주로 이제 보는 분들은
0: 네.
1: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0: 그렇죠.
1: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환자분들 안 아프게 드리는 겁니다.
0: 네.
1: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넘어가지고는 이제 환자분들의 일상생활 잘 하실 수 있고 삶의 질을 올려드리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0: 네.
1: 삶의 질이랑 직결되는 게 결국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0: 그렇죠.
1: 기능 회복에도 중점을 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서 일만 주고 병원 가면 검사 많이 하잖아요. 엑스레이도 찍고 뭐 초음파도 찍고 뭐 심한 경우는 뭐 MRI도 보는데 그 이미지 결과 자체가 치료의 목적이 아니에요.
0: 네.
1: 예, 왜냐하면 대부분 환자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온 퇴행성 질환이거든요.
0: 네.
1: 그거는 이미지를 고치는 게 아니라 환자분의 증상을 편하게 해드리고 조금 더 근본적으로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는 게 가장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그러니까 이미지의 결과가 아니고
1: 네.
0: 정말로 그분이 갖고 있는 환자분

0: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환자분들이 재활 치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지속해야 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뭐 만성 통증 그다음에 퇴행성 질환 같은 경우는 이게 완치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이게 완치라기보다 치료 완치 뭐 이런 개념보다는 네. 평생 관리하시면서 지내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꾸준하게 뭐 좋은 생활 습관이라든지 운동 같은 거 자세 교육 같은 거 해드려도 결국엔 본인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그게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아, 이거를 그렇군요. 전문 용어로는 수능도라고 얘기합니다. 수능도 얼만큼 예, 잘 따라하는지. 그런데 수능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가장 노력하는 부분은 일단 대화를 좀 많이 하고요. 최대한 설명을 좀 상세하게 하고 또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상당히 좋은 이제 그 습관 같은데 네. 그 숫자에 굉장히 예민하십니다.
1: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어떤 건가요?
0: 시험 성적 같은 거에도 예민한 것처럼 저희가 이제 그 평가를 좀 해서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근력 같은 그런 점수를
1: 수치를 보여드리면
0: 예, 수치화를 해서 이제 전후 비교를 해서 네. 아, 이전에 비해서 얼마나 좋아졌다 그러면 굉장히 신나시고
1: 좋아하시고
0: 예, 동기부여 잘 되고 이런 팁이 있습니다.
1: 그런데 이제 조금 중간에 이제 포기하신 분들이 이제 좀 연세 드신 어르신들.
0: 예, 주로 노인분들이 굉장히 어렵죠.
1: 네.
0: 예,
1: 그리고 주변에서 말씀을 드려도 좀 잘 안 먹히는 경우도.
0: 아, 그렇죠. 저를 있으신... 오히려 혼내시는 분도 많습니다. 왜 이런 불가능한 거를 하냐.
1: 아니, 그럼 그때 예. 얘기를 했어야지 뭐 이렇게요?
0: 그렇죠. 말씀을 드려도 이제 나중에 잊어먹으시고 이제 저한테 네네. 예, 왜 말씀 안 해줬냐고 하시는 경우가
1: 있으시죠. 네. 그 자녀분들하고 이제 저희가 문자를 받아보면요. 네. 자녀분들이 문자를 많이 보내세요. 네. 그런데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이렇게 권유를 해도 말씀을 잘 안 들으신다. 이런 문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예. 네,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0: 아, 정말 영원한 안재 같고요. 이제 저희가 열심히 해가지고 풀어야 될 숙제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고요. 잘 따라만 주셔도 네, 재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아, 그럼요. 그리고 네. 이제 아무래도 제 생각은 중요한 거는 네. 이 진료 과정을 항해에 비유하면요. 결국에는 환자분들 스스로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이 항해사고 이제 저는 옆에서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등대 정도로 제가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의지가 있고 동기부여가 잘 된 상태에서 하는 재활치료와 네. 이제 그냥 의사들 말만 듣고 하는 것과는 상당히 결과 차이가 많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스스로 잘 좀 시간을 잘 쪼개서 네. 재활에 좀 힘을 본인 스스로가 잘 노력을 해야 되겠죠.
0: 화이팅 하셔야 됩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나선홍의 닥터스 진료 과목은 재활의학과입니다. 허리, 어깨, 그리고 무릎의 근육과 뼈에서 오는 질환을 비롯해서 하지정맥류 같은 혈관이 유발하는 통증, 이 밖에도 참고 계신 가벼운 통증이나 운동, 식습관 등 재활 관련 궁금증이 있으시다면요.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근골격계 통증 이렇게 이제 좀 광범위하게 저희가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근골격계 통증 이게 구체적으로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무릎, 허리 뭐 이쪽 그 통증이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0: 예, 근골격계가 사실 굉장히 광범위한 용어인데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 근육이랑 그다음에 인대, 뭐 힘줄, 뭐 뼈 이런 거를 이제 다 아우르는 시스템이 되겠죠. 그래서 네네. 거기서 그 구조물로부터 기인하는 그냥 통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척추 관절 통증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1: 척추 관절 통증. 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단순 근육통하고 예. 아, 이거는 정말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질환을 이제 구분하는 기준이 보통 이제 엑스레이 촬영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 기준을 어떻게 교수님은 판단하시는지요?
0: 일단은 용어부터 조금 이제 명확하게 하면은 네. 단순 근육통과 이제 그 다른 근골격계 질환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진 않고요. 네. 이제 근육통은 어찌 보면은 근골격계 시스템의 그냥 하나의 그냥 속하는 그런 통증으로 볼 수가 있고요. 통증이 근육에서 올 수도 있고 힘줄에서 올 수도 있고 인대에서 올 수도 있고 뼈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에서 올 수 있는데 이 치료가 필요한 통증, 병원에 가야 되는 통증과 이제 내가 지내도 되는 통증을 구분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네. 근데 만약에 급성으로 내가 뭐 외상을 당했다, 다치거나 넘어지거나 해가지고 굉장히 심한 통증이 있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 그러면은 그거는 빨리 병원에 가보는 것이 좋고요. 네. 골절과 같은 그런 급성 질환들을 감별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느끼기에 그냥 뻐근한 정도로 이제 10점 만점이 최고 아픈 거, 0점이 하나도 안 아픈 거라고 했을 때 뭐 한 2, 3점 내에서 내가 그냥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굳이 병원에 가지 않고 네네. 일상생활에서 내가 그냥 지내는데 무리 없으면 지내셔도 됩니다.
1: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만성 정맥 질환 네. 또 이 말초신경계 질환

0: 이제 교수님께서 전문 분야라고 하셨는데 만성 정맥 질환 그러면 이 아까 소개해드렸던 하지 정맥류도 해당이 되는 거죠?
1: 예, 그러니까 만성 정맥 질환을 이제 좀 생소하신 용어일 것 같은데요.
0: 네.
1: 하지 정맥류로 좀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거는 눈으로 봤을 때 혈관이 울퉁불퉁 돌출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는 선 상태에서 이제 혈관의 직경이 정맥의 직경이 3mm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를 뜻하게 되는데
0: 네.
1: 그거는 엄밀히 말해 하지 정맥류는 그 만성 정맥 질환의 1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 중에서 2단계의 한 단계에 속합니다.
0: 아.
1: 예, 그래서 만성 정맥 질환이 어떤 질환이냐면은
0: 네.
1: 하지 쪽에 불편감을 호소하는 그 유발하는 그런 질환이에요.
0: 네네.
1: 그래서 하지 정맥류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뭐 밤에 내가 쥐가 나서 잠에서 깬다든지 아니면은 밤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는다든지 근데 네네. 아침에 자고 나면 붓기가 싹 빠지고 그리고 뭐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워진다든지
0: 네.
1: 뭐 이런 증상들이 반복되고 이게 단순한 통증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뭔가 애매한 그런 불편감, 하지의 불편감. 그리고 이제 근골격계 쪽의 문제도 아니고 척수 쪽의 문제도 아니고.
0: 네네.
1: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만성정맥 질환을 항상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0: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가 어떤 식으로 보통 이루어집니까?
1: 단계에 따라가지고 상당히 달라요.
0: 네.
1: 이제 그리고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 만성정맥 질환의 단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두 번째로는 환자분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0: 네.
1: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환자분의 요구가 뭔지. 일단 하지정맥류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굉장히 겁나서 오시거든요.
0: 네.
1: 여기다 뱀처럼 튀어나오는데 이거 치료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나 혈관에 뭐 나중에 중풍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 이건 살고 죽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리가 불편하고 그다음에 불편감 유발하고 내가 보기에 미용적인 그런 좀 안 이쁜 다리, 치마 입기 어려운 뭐 그런 다리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이게 내가 미용적인 목적에서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혹은 하지 불편감을 치료하고 싶다라고 하면 치료를 하는 거고요.
0: 네.
1: 만약에 튀어나오는데 증상이 없는 분도 있어요. 저한테 오신 분 중에는 30년 동안 오늘도 오셨는데 30년 동안 다리에 정맥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데 증상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0: 네.
1: 근데 걱정이 돼서 오셨다는 거죠. 네. 근데 그분은 뭐 연세도 70세시고 뭐 이제 반바지 입을 것도 아니시다 이러면서 본인은 미용적인 거 상관없다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검사를 할 것도 없고 치료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치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환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 뭐 어떤 걸 원하시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정맥 질환의 그 단계가 1단계부터 6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1: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아예 정상으로 보일 때도 있고요. 1단계가 되면은 실핏줄처럼 보이다가 이제 2단계가 되면은 이제 뱀처럼 이렇게 정말 뱀 똘이 튼 것처럼 튀어나오고요. 3단계가 되면 다리가 한쪽이 붓습니다.
0: 네.
1: 그리고 4단계가 되면은 피부에 약간 착색이 돼가지고 피부 색이 좀 변하고요. 이제 6단계가 되면은 이제 피부에 궤양이 발생하거든요. 피부 병변이 동반될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권해드리고요.
0: 아, 그렇군요. 네,
1: 그 경우가 아닌 경우는 일단은 우선적으로 보존적인 치료를 해보는 게 맞습니다.
0: 네네. 자, 재활의학과 오늘 뭐 방금 이제 하지정맥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허리, 어깨, 무릎, 근육과 뼈에서 오는 질환 비롯해서 통증 관련해서 하지정맥류 같은 통증이라든가 가벼운 통증, 운동, 습관 이런 것들 궁금한 점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통증 너머의 회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범석 교수님과 함께 통증과 재활치료 관련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이게 맞는 건지 잠깐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교수님 앞에 OX 팻말이 있죠. 네, 카메라를 향해서 제가 드린 질문에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맞으면 O, 틀리면 X 답을 해주시고 세모도 가능합니다. 세모는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대답은 다 끝난 후에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갑니다. 먼저 다섯 가지 질문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허리가 아플 때는 가만히 누워있는 게 최고의 치료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세모입니다.
0: 세모입니다.
1: 네.
0: 자, 두 번째. 하이힐을 신는 여성들이 종아리 부위 통증을 호소하지만 실제 가장 통증의 빈도가 높은 것은 앞쪽 정강이 부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X입니다.
0: X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무리한 유산소 운동은 노화를 부추긴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세모로 하겠습니다.
0: 세모요. 네. 자, 네 번째입니다. 심리적 요인도 만성 통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입니다.
0: O입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잘못된 자세는 통증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치료 결과에도 영향을 준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O입니다.
0: O.

0: 위해서 다섯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자, 먼저 가장 먼저 제가 이제 허리가 아플 때는 가만히 누워 있는 게 최고의 치료다. 아, 이게 맞나 틀린가 이렇게 제가 여쭤봤는데 세모를 드셨어요.
1: 예.
0: 네. 어떤 얘기입니까?
1: 이게 그러니까 어느 시기냐에 따라 답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급성 우리가 갑자기 내가 너무 통증이 허리 삐끗하면서 지우개 줬다가 혹은 뭐 땅바닥에 물건 줬다가 급성으로 통증이 악화돼서 허리가 너무 아프다. 그럴 때는 누워 있는 자세를 하는 것이 그리고 푹신한 침대에 눕거나 혹은 누워서 허리 밑에 이제 팔뚝만한 쿠션을 깔고 계시면
0: 네.
1: 디스크 압력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래서 초기엔 통증과 염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0: 네네.
1: 근데 그렇게 한 하루 이틀 정도 계시는 건 괜찮으나
0: 네.
1: 계속 그렇게 계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걸을 수 있다고 하면 걸으시는 게 디스크 입장에서 가장 좋거든요.
0: 네.
1: 왜냐면은 디스크라는 게 결국에 그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물렁뼈고 이게 그냥 가만히 멈춰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지속적으로 확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영양도 공급되고 피도 가고 그쪽으로 산소도 보내고 노폐물도 이렇게 걸러주는 과정이 일어나거든요.
0: 네.
1: 근데 그게 일어나려면 어느 정도 중력이 가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누워만 계시면은 디스크 안에서 그런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못 일어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0: 네네.
1: 내가 조금 아프더라도 견딜만 하다. 그러면 하루에 30분, 한 시간 정도라도 걸어주시면
0: 네.
1: 요게 쫙 짜면서 이제 걸레에서 때 국물 싹 빠지듯이 거기에 이렇게 노폐물도 빠지고 디스크에 이렇게 영양소가 공급되면서 이제 빨리 좋아질 수가 있는 거죠.
0: 걷기 운동만 30분 정도 해도요?
1: 걷기 30분에 1시간 정도 내가 만약에 아주 심하지 않을 정도라면 건네시는 게 좋습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걷기가 그 허리에 상당히 도움이
1: 굉장히 되는... 좋습니다. 허리에
0: 네.
1: 좋다고 이제 그 아주 객관적 여러 가지 양질의 그 연구를 통해 입증된 운동이 몇 개 없어요.
0: 아.
1: 대부분은 이제 전문가들이 자신의 지식을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0: 네.
1: 제가 알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허리에 좋다고 디스크에 좋다고 알려진 운동은 두 개밖에 없습니다.
0: 어떤 거죠?
1: 한 가지가 이제 평지 걷는 거. 걷거나 뛰는 운동이 좋고요. 그다음 두 번째 운동은 신전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0: 신전 운동이요?
1: 예. 예. 그래서 뭐 서울대병원의 정성 교수님께서도 많이 이제 소개해 주셨지만 허리 꼿꼿한 상태에서 옆에서 이제 C자 모양 곡선을
0: C자 모양 곡선
1: 예. 그 목이랑 허리 유지하고 그 전방 곡선을 유지한 상태에서 지그시 젖혀주는 여기 신전 운동을 자주 틈틈이 하는 게 굉장히 디스크 입장에 좋습니다.
0: 지금 저 방송 지금 들으신 분들은 C자로.
1: 예, 그러니까 허리 배를
0: 내리고. 훈련하신 분들은 하시면 안 되고요.
1: 예, 가슴 펴고 지그시 이렇게.
0: 그러면서 네. 힘을 약간 허리 쪽에 두는 겁니까?
1: 힘을 주는데 초점을 두시는 것보다는
0: 네네.
1: 그냥 지그시 젖혀가지고 C자 고양 목선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하늘을 턱 들고 멍 때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지그시.
0: 이 정도로 지그시. 몇 분 정도나?
1: 그렇게 한 3에서 5초 정도만 유지하시면
0: 3에서
1: 되고요.
0: 5초 정도.
1: 예. 그리고 이거를 교육하면은 막 20분 동안 하시고 오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너무나 이제 열심히 하신 건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짧게 한 3초에서 5초만 하더라도 자주 하시는 게 좋고요.
0: 네네.
1: 저 같은 경우는 한 10분, 15분에 한 번씩은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0: 10분에서 네, 15분 정도.
1: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0: 있으신 분들은. 예, 예. 네. 통증이 없어도 이렇게 네. 자주 하면은 허리에 좋다는
1: 좋습니다.
0: 그런 말씀이시겠네요.
1: 예, 좋습니다.
0: 그렇군요.
1: 예, 디스크 손상이 있는 분들은 그게 어쨌든 간에 디스크를 아물게 해주는 아주 좋은 동작이기 때문에
0: 네네네.
1: 신전 운동을 자주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0: 네. 이거는 지금 저 혹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은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동작을 보여주셨거든요. 요거를 평소에도 계속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1: 예.
0: 네, 그렇군요. 이 디스크라는 게 그 상당히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제 맞게 되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저절로 나올 수도 있나요?
1: 그럼요. 저절로 났습니다.
0: 그래요? 네,
1: 좋은 자세와 나쁜 운동 안 하고 좋은 네. 자세와 이제 좋은 운동들만 잘 해주게 되면은 저절로 디스크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네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엄청 이제 고통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을 때
1: 네.
0: 이게 이제 시술이 있고 또 수술이 있는 겁니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1: 이제 허리 쪽에 정말 사실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이제
0: 네.
1: 같은 증상으로 어떤 의사 선생님을 가는지에 네, 네, 따라 네. 치료 방법이 좀 달라지고
0: 우리가 이제 교차 진료라고 이제 예, 얘기를 예. 하는데
1: 예 그런 경우도 네. 있는데 이제 이 분야가 아무래도 그 아트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예술적인 측면이 있는 게 딱 정답이 있기보다는
0: 네.
1: 어찌 보면은 그 의사 선생님께서 조금 더 선호하는 치료법이 있기 마련이고요. 이게
0: 그렇군요.
1: 이제 확증 편향의 오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네. 관심이 있고 내가 잘하는 분야를 내가 조금 더 선호

0: 하게 나도 모르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술하시는 교수님들, 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수술적 치료에 굉장히 좀 호의적인 그런 경향성이 있고,
1: 네네.
0: 그다음에 뭐 저처럼 수술 안 하고 뭐 이렇게 비수술적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보존적인 치료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그런데 그게 뭐 절대적으로 딱 그런 기준이 정말 정말 스트릭트한 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네네네. 아무래도 그런 예술적인 아트적인 성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1: 아, 네. 그게 또 예술적으로 이렇게 또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예, 달리 들리네요.
0: 예,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환자분들도 아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1: 아, 네,
0: 그러니까 그게 진리가 아직은 조금 더 많이 연구가 필요한 것 같고요.
1: 네네네.
0: 아, 어찌 보면 그 의사의 판단 자체도 주관적인 게 개입이 되는 지점이 많이 있습니다.
1: 네네.
0: 그리고 어찌 보면 이 통증 환자라는 것이 그 치료 목표가 환자분의 증상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환자분의 증상을 좋아지게 하는 목표를 향해서 여러 가지 그런 길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게 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1: 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복근 강화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까? 허리 예, 통증에? 예. 이건 어떻습니까?
0: 아, 정말 안 좋습니다.
1: 아, 안 예, 좋아요?
0: 그거는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그 허리를 구부리는 동작이 네. 정말 디스크를 찢는 주범이라고 할 수 있고요.
1: 아,
0: 이거는 내가 디스크를 너무나도 망가뜨리고 싶다.
1: 네.
0: 아, 이런 분들 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내가 정말 튼튼한 허리를 갖고 있고 한 번도 허리가 안 아프신 분들은 뭐 복근 강화 운동 하셔도 됩니다. 근데 네. 디스크 질환에 진단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요통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은 복근 운동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1: 아.
0: 복근 운동뿐만 아니고
1: 네.
0: 누워서 발 들기 운동, 그다음에 뭐 고양이 자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굴곡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1: 네.
0: 허리를 숙이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디스크가 이제 그 일종의 찐빵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1: 네.
0: 이제 팥 같은 게 들어있고 바깥에 단단한 껍질이 싸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1: 네네.
0: 숙이는 자세에서는 그 팥이 뒤로 밀려요.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껍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져가지고 껍질이 뜯기게 하십니다.
1: 오히려 그 운동을 하다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0: 그렇죠.
1: 그런 말씀이시군요.
0: 네. 아. 복근은 키워질지언정
1: 네.
0: 그 뒤에 디스크, 그러니까 허리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구조물인 디스크는 오히려 찢을 수 있는 거죠.
1: 아. 아니 저도 이제 그 많은 영상이나 이런 거 보면 뭐 고양이 자세 같은 거
0: 안 좋습니다.
1: 아, 안 좋군요. 네,
0: 정말 안 좋습니다. 네.
1: 잘못된 영상들이 많이
0: 예, 예.
1: 돌아다니고 있고요.
0: 예, 예. 그리고 아. 그거는 많은 사실 연구들이 나와 있고요. 어느
1: 아,
0: 정도 이제 컨센서스가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이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1: 네,
0: 그래서
1: 네.
0: 이제 목 디스크 환자분들한테 턱 당기기 운동 이런 것도 안 좋고요. 뭐
1: 네.
0: 뒤에 수건 밀기 이런 것도 정말 좋지 않습니다.
1: 아.
0: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굽히는 거기 때문에.
1: 네, 네. 그럼 그 허리 디스크 예, 조금 전에 예. C자형 그거 네. 이제 말씀하셨는데 목 디스크는 어떻습니까?
0: 아, 목 디스크도 마찬가지로 전만곡선이 중요합니다.
1: 아.
0: 그래서 살짝 이렇게 고개 들고
1: 네.
0: 좀 거만해 보일지언정 이렇게
1: 네.
0: 들고 다니시는 게 제일 좋고요.
1: 아, 거만하게?
0: 예예. 예. 그리고
1: 아,
0: 그다음에 고개 많이 숙이시는 건 안 좋고 저치는
1: 네.
0: 신장운동 자주 하시고 평소에 이렇게 사무직 계신 분들께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사무 환경을 조금 높이시는 게 좋아요.
1: 아.
0: 그래서 높낮이 테이블 같은 거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1: 네.
0: 오랫동안 일할 때는 내 시선이 전방보다 한 20, 30도 정도 이렇게 상방을 보고 작업하시는 게 좋고요.
1: 네네.
0: 그 의자를 게이밍 의자처럼 여기 목까지 올라오는 거 해가지고
1: 네.
0: 아예 그냥 뒤에 이렇게 기대가지고
1: 기대서 하는 게
0: 예, 힘 촥 풀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아.
0: 오히려.
1: 아, 그렇군요.
0: 예.
1: 네. 목 디스크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도 계시고
0: 예.
1: 뭐 이렇게 주로 앉아서 그 업무를 보신 은행이나 뭐 이런 증권회사 같은 데 가면은 서서 일하신 분들도 또 계시더라고요.
0: 예, 예, 예.
1: 네, 네. 그렇군요.
0: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주로 제 환자들로 많이 오시는 게
1: 네.
0: 디스크도 좀 안 좋으시지만 또 오래 서 있고 오래 앉아 계시면은 이제 그쪽에 이제 어찌 보면 하지정맥류의 고위험군이거든요.
1: 아.
0: 예, 그래서 예, 정말 현대인의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교수님 지금 시간이 오해와 진실을 한 문항밖에 못 풀었어요.
0: 빨리 가야겠네요.
1: 네. 아니요. 일단 2부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1: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옵니다.
2: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여러분은 지금 전문의가 함께하는 건강상담 프로그램 100세시대 당신의 건강 파트너 나선홍의 닥터스 스페셜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나선홍의 닥터스, 오늘은 단순한 회복을 넘어 삶의 기능을 되찾아주시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범석 교수님 모시고 통증 재활치료에 대한 유쾌한 해답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다섯 가지 오해와 진실 알아보다가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입으로 넘어왔는데요. 그 가운데 무리한 유산소 운동은 노화를 부추긴다? 근데 세모를 드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2: 네, 지금 3번으로 고정하네요.
1: 네네네.
2: 아, 예, 예. 그렇죠. 이게, 뭐, 무리한 유산소 운동이라면.
1: 무리한 유산소 운동이라면 어떤 걸까요?
2: 그 이제.
1: 계속해서 유산소 운동만 하는 건가요?
2: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거는 좀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 부분 같은데요.
1: 네.
2: 일단은 무리하다는 것 자체가 본인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어느 선, 역치를 넘었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고.
1: 네.
2: 그래서 무리한 유산소 운동은 내가 이제 정말 힘든데 그걸 참고 통증을 참고 그냥 계속하는 상태의 운동이라고 생각이 돼요.
1: 네.
2: 그거 같은 경우는 노화를 부추긴다고 생각합니다.
1: 아.
2: 예. 그리고 그게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 네네.
2: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무리한 유산소 운동할 경우 활성산소라 그래서
1: 활성산소
2: 예, reactive oxygen species라는 게 많이 과다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활성산소가 체내에 많이 축적이 되면은
1: 네.
2: 이제 우리 그 세포 수준에서
1: 네.
2: 그 텔로미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세포의 수명을 뜻하는 건데
1: 네.
2: 그거를 짧게 한다는 그런 실험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유산소 운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쌓이는 그런 활성산소와 그냥 여러 가지 세포 작용에 의해서 노화를 촉진할 수 있다고 저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 아, 그렇다면 그러면
2: 예, 예.
1: 유산소 운동만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유산소 운동과 적당한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하면 노화가 급속하게 가는 걸 좀 막을 수 있다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2: 이게 그러니까 운동의 종류에 의해서 이제 유산소냐 뭐 아니면 무산소냐에 따라 가지고 노화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1: 네.
2: 과유불급을 항상
1: 그러니까
2: 좋을
1: 운동을
2: 것 같아요.
1: 좀 과하게 했을 때
2: 예, 예.
1: 라고 생각하면
2: 예, 예.
1: 되나요?
2: 그러니까 내가 특정 유산소 운동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저도 즐겨하고 항상 추천드리거든요.
1: 네네.
2: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못 견딜 정도로 가령 운동하는데 내가 통증이 너무 심하고 운동이 끝나고도 심하고 다음날도 정말 운동하고 나서 깨기가 어려울 정도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거는 그건 과한 겁니다. 그런
1: 네네.
2: 경우는 노화가 촉진되겠고요. 하지만 내가 견딜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적정 힘들긴 하지만 그 끝나고 나서 다음날 아침까지는 괜찮다라고 하면은 그 정도 운동하시는 게 좋고 이제 그 미국 스포츠 의학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이제 유산소 운동을 추천할 때 그냥 주 3회 정도 중강도 그러니까 내가 살짝 숨 헐떡이는 정도 옆에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정도를 주 3회 정도 하고 그다음에 주 2회 정도는 저항 운동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1: 웨이트 트레이닝.
2: 예, 그래서 근력 운동을 주 2회 정도 섞어주면서 주 3회 유산소를 병행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네. 우리 교수님 오늘 김범석 교수님 말씀을 오늘 잘 귀담아 들었다가
2: 네.
1: 3회 정도 유산소 주 이틀 정도는 근력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 이렇게 하시면 딱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2: 네.
1: 네. 저도 유산소를 좀 많이 하는 편이라.
2: 아, 유산소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1: 아, 그런가요? 네, 네.
2: 그 수명 연장도 있고.
1: 네. 네. 네. 지금 청취자분들 문자가 좀 쇄도하고 있어서요. 좀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2456번님이 저는 10여 년을 아침마다 줄넘기를 해오다가 작년 11월부터 오른쪽 무릎이 아파서 지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걸어 다닐 때는 괜찮은데 무릎을 꿇고 앉질 못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2: 연세가 어떻게 되신다고?
1: 지금 나이는 구체적으로 적진 않으셨어요. 10여 년을 줄넘기 운동을 하셨다.
2: 일단 기본적으로 줄넘기 운동은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유산소
1: 그렇구나.
2: 운동도 되고 어느 정도 순발력도 요하면서
1: 네.
2: 상당히 혐흥도 요하기 때문에 저는 좋은 종합운동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 네.
2: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그 무릎을 꿇을 때 통증이 있다는 거.
1: 네, 네.
2: 그 무릎 꿇는 것 자체가 무릎이 안 좋습니다.
1: 아.
2: 예. 그래서, 이제 동양인들 같은 경우, 특히
1: 네.
2: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좌식생활에 익숙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2: 그게 정말 안 좋아요.
1: 아.
2: 무릎 관절에도 안 좋고, 고관절에도 안 좋고, 허리에도 안 좋습니다.
1: 네네.
2: 그래서, 무릎을 굽히고, 닐링이라고 하죠. 그 땅바닥에 마치 이거 쓸듯이.
1: 네.
2: 바닥 닿는 그 자세를 하지 말 걸 추천드리고요.
1: 아, 그렇군요.
2: 예, 예. 그리고
1: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좀 많이 그런 세대시잖아요.
2: 예, 예. 그래서 그 땅바닥 쓸 때 항상 그냥 긴 거 이렇게 장만하셔가지고 저 최대한 덜 꿇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서서 이렇게 하시던가요?
2: 예, 예, 서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네, 그래서 지금 오른쪽 무릎이 많이 아파서 예. 못 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병원에 가보셔야 되겠죠.
2: 일단 통증이 있어가지고 내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한번 가보시는 게 좋죠.
1: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34번님. 교수님 제가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있다 보니 목과 어깨가 아플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 혹시 일하다가 잠깐씩 할 수 있는 체조나 바른 자세가 있을까요? 아까 이제 답변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2: 예, 맥켄지 네. 신전 운동이라고 하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이제 현대인들 같은 경우 아무래도 이렇게 고개도 숙이고 이렇게 움츠린 상태에서 집중해서 일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목 뒷근육도 긴장을 하게 되고 이제 고개를 숙이는 굴곡 자세를 하게 되면서 디스크 압력이 높아져서 네네. 통증이 악화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목만 아픈 게 아니라 이게 어깨 뭐 날개축지 뭔가 군데가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럴 때 항상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그래서 항상 꼿꼿이 C자 모양을 유지하고 허리와 목 곡선에서 그 다음에 가슴을 쫙 펴가지고
1: 가슴을 펴고
2: 예, 편 상태에서 이렇게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네. 10분 15분에 한 번씩 가슴을 쫙 펴고 이제 날개뼈를 뒤로 모은 상태에서 턱을 지그시 뒤로 젖힙니다.
1: 네, 지그시 뒤로
2: 예, 젖혀서 네네. 이렇게 하늘을 멍하게 그냥 3에서 5초 동안 봐주시고 다시 똑바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1: 이것만 해도 아우 시원한데요.
2: 예, 이거를 꾸준하게 해주시면 정말 즉각적으로 효과 나타나고요.
1: 아 그래요?
2: 예, 신전 운동은 디스크에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자 지금 그 이 방송 뭐 장거리 운전하시는 우리 기사님들도 많이 들으실 텐데 휴게소 같은 데서 이렇게 한 번씩 하시면은 운전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 예, 예.
1: 네네.
2: 그리고 장거리 운전하실 때 목 이렇게 기대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그리고 4179번님. 쪼그리고 앉아서 일을 하는데요. 한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허리와 다리가 너무 아파서 허리가 바로 펴지질 않는데 제 관절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2: 지금 말씀하신 증상이 디스크 요추, 허리 디스크 손상이 가장 흔한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거든요.
1: 아, 그래요?
2: 그거를 이제 디스코제닉 캐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1: 네.
2: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쪼그려 앉고 그다음 맨땅바닥에 좌직으로 앉는 것 자체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내가 관절을 굽히게 굴곡 자세가 되거든요.
1: 네네.
2: 예,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섬유륜 쪽에 디스크에 아무튼 가해지는 하중도 올라가고 섬유륜에 압박도 많이 되게 그 아무튼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겠고요.
1: 네.
2: 그런 경우 일단은 그 자세 피하시고 신전운동 열심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1: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신 그 운동도 네. 좀 자주 해 주시고요.
2: 예, 신전운동 네. 자세 그리고 숙이는 거 하지 마시고.
1: 숙이는 거요.
2: 예. 허리 숙이는 거 가급적이면 뭐 어떻게 안 할 수야 있겠습니까만은 네. 그래도 최대한 덜 하시는 게 좋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예.
2: 그리고 네. 어쩔 수 없이 내가 숙인다고 하면 가령 뭐 세수하거나 뭐 머리 감을 때 안 숙일 순 없으니까 숙이고 나서 곧장 한번 이렇게 젖혀주시고 3초 해주시고
1: 네네.
2: 하는 게 좋습니다.
1: 그 예를 들어서 무거운 뭐 예를 들면 뭐 쌀가마이다 예, 예. 이거를 예. 들 때 드는 예, 예. 방법이 또 있나요?
2: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스쿼트 할 때 보면은 이렇게 허리는 꼿꼿이 한 상태에서
1: 네, 이제 바로 앉게 되죠.
2: 예, 이렇게 무릎을 앞으로 안 빠지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이렇게 쭉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허벅지 힘으로 들잖아요.
1: 아하.
2: 이제 그 자세로 이제 좀 보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 스쿼트 자세로 드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1: 그렇게 무거운 예. 물건은 그렇게 예. 들어야 된다.
2: 예, 전만 각도를 유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 뭐 헤비리프팅 하시고 뭐 역도 선수들 보면 자세가 다 이렇게 엉덩이 쭉 빼고 여기 C자에 한 상태에서 하잖아요.
1: 네네.
2: 그래서 그 자세가 좋습니다.
1: 아, 네. 자, 그리고 2629번님. 저는 디스크가 앞으로 터졌어요. 그래서 아픔이 거의 없이 굳었다고 병원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2: 저는 사실 디스크가 앞으로 터진 경우를 보지는
1: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네.
2: 대부분, 예, 그거는 정말 희귀한 경우 같고요.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리고 네네. 제가 본 건 다 뒤쪽으로.
1: 아, 그래요?
2: 예.
1: 네네.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뭔가 병원에 가셔서 다시 한번 예, 좀 예. 선생님하고 좀 상의가 되셨을 것 같은데
2: 예 앞으로 저는
1: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하고 점점점 그러니까 예.
2: 예,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디스크 입장에서 보면 뒤로 나왔을 건데 그걸 척추관의 입장에서 보면 앞일 수 있죠.
1: 아
2: 예, 근데 이제 디스크 자체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이제 뒤쪽으로 탈출되는 그렇죠. 게 가장 흔합니다.
1: 네네. 뭐 엑스레이를 거꾸로 볼 일은 없겠죠.
2: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네네. 네,
2: 그리고 디스크를 볼 거면 엑스레이는 뼈밖에 안 보이고요. 이제 MRI를 찍어서 볼 수 있어요.
1: 아,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1935번님은 뒤쪽에 전기 흐르는 느낌,
2: 예.
1: 벌레 기어다니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원인이 뭘까요? 목 디스크 그 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2: 예, 목디스크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1: 아, 그래요?
2: 예, 통증 외에도 뭐 정말 다양한 그런 감각 이상이라든지 불편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1: 네네네. 아,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샵의 0951번입니다. 아까 오해와 진실에서 이제 두 번째 질문 드렸던 하이힐 신는 여성들이 종아리 부위 통증을 호소하지만 실제 가장 통증의 빈도가 높은 것은 앞쪽 정강이 부분이다. X 라고 하셨죠?
2: 예, X입니다. 네네네. 이게 하이힐 신으면은 체중이 이렇게 딱 높아지면 체중이 그 앞, 발의 앞부분에 쏠리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흔한 거는 족부 통증입니다.
1: 족부 통증. 예,
2: 발이 아프고 특히 발 부분에도요. 이게 전족부라 그래서 앞쪽 발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무지외반증이라든지 뭐 네. 중족골통 이런 거 많이 호소하시고요.
1: 네.
2: 그다음에 하이힐 신으면은 그 종아리 근육 뒤쪽 근육이 짧아지잖아요.
1: 네.
2: 그래가지고 뒤쪽 통증이 오히려 조금 더 흔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왜냐하면 곽인장 상태를 오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발목 관절 구조 자체가, 이렇게 발을 족적 굴곡이라고 하는데요. 발의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 하이힐을 신은 자세에서는 굉장히 불안정해요. 그래서 안쪽으로 접질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그래서 발목 염좌도 굉장히 취약한 자세가 되기 때문에,
1: 네네.
2: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힐 신으시는 분들은, 신지 말라고 다.
1: 아, 네네. 요즘에 그 무지외반증.
2: 예, 예.
1: 예전에는 이제 그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직접 그 절단하는 그런 수술이었는데 예, 요즘은 예. 어떻습니까?
2: 각도에 따라가지고 그게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1: 아, 그래요?
2: 예, 예. 일단은 뭐 각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네네. 자, 그리고 2234분님이 교수님 홈쇼핑 같은 데서 허리 지지대를 하면 물건을 번쩍 들고 잘 걷는다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그러셨어요.
2: 아, 이제 뭐 기술의 발전 속도가 하도 빨라서 어떤 지지대를 말씀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1: 네네.
2: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 뭐 벨트 같은 정도 그거를 하는 거는 사실 교과서적으로는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예, 그래서 저는 뭐 허리 지지대는 굳이 하실 필요 없다. 그거는 보온 효과만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1: 아, 그렇군요.
2: 예, 그러니까 굳이 추운 거 아니시면 하실 필요 없습니다.
1: 네, 그리고 지금 그 질문에서도 물건을 번쩍 들고 해서 번쩍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2: 그럼요. 천천히 들어야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스쿼트 자세를 잘 유지하면서 네네.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 서서히 올리셔야 됩니다.
1: 네. 그러셔야 됩니다. 네. 2234번님. 네. 좋은 질문이셨어요. 네. 자, 그리고 2291번님. 허리가 아파서 주사 치료를 권유받았는데요. 네. 자주 맞아도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2: 이제 어떤 주사인지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야기가 다를 것 같긴 한데
1: 네.
2: 일반적으로 그 허리 아플 때 주사제를 놓는 허리나 무릎이나 뭐 되게 비슷합니다만 주사 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거는 스테로이드입니다. 일반적으로.
1: 네.
2: 근데 그 스테로이드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염증도 잘 빼주고 통증도 완화시켜주고 아주 효과적인 건데요. 저는 이걸 총알로 비유하거든요.
1: 총알이요?
2: 예. 그래서 이게 효과는 좋지만 부작용도 많습니다.
1: 아,
2: 혈당도 올라가고요. 이게 내분비계도 교란시키고.
1: 아, 혈당도 올라갑니까?
2: 혈당도 올라갑니다. 아,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정말 조심해 쓰셔야 되고요.
1: 아, 그렇군요.
2: 제가 본 분은 그 당뇨 조절 안 되는 분 중에 스테로이드 주사 맞고 나서
1: 네.
2: 이거 약간 그 혼수 상태 오셔가지고
1: 응급실 쇼크?
2: 예, 쇼크 오신 분도 봤거든요.
1: 아, 그렇군요. 예,
2: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네. 오래 쓸 경우 내분비계가 다 망가질 수 있고요. 골다공증도 잘할 수 있고요.
1: 그러니까 골다공증.
2: 뭐 온갖 안 좋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이제 정말 보수적인 가이드라인들 그런 지침들에서 국제적인 지침들에서는 1년에 3번까지만 맞으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1: 아,
2: 예, 근데 제가 보기에 그거는 좀 과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1: 네.
2: 적어도 몇 주의 간격은 띄워놓고 맞고 내가 통증이 없고 일상생활 할 수 있다면 일상생활 할 수 있을 정도의 통증이라면 저는 주사 안 맞는 거 추천드립니다.
1: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제 다르겠지만 또 이제 만성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2: 예.
1: 각별히 그 선생님하고 상담을 잘 받아보시고

0: 그런.
1: 아, 예. 그렇군요.
0: 예. 근데 뭐 아마 꼭 필요한 경우만 주사를 권유하실 테니. 네네. 뭐 그렇다고 해서 주사를 뭐 겁먹고 안 맞으실 필요는 없어요. 네. 꼭 필요한 건 맞으셔도 되는데. 네. 주의사항을 이제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 전문의 선생님들과 잘 상의하시면 안전하실 겁니다.
1: 네. 그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그 엘보나 예, 예. 어깨 통증으로 또 문의하신 분들도 많이 예, 계시거든요. 예. 이분들이 이제 예. 주사치료 문의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0: 일단 가장 흔한 질환들로 말씀을 드릴게요. 워낙에 네. 질환이 많기 때문에. 근데 네. 엘보 같은 경우는 이제 퇴행성 질환 중에 가장 유병률이 높은, 그러니까 가장 흔한 질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테니스 엘보.
1: 테니스 엘보. 그리고 바깥쪽인 거죠?
0: 테니스 엘보는 안쪽이고요.
1: 안쪽입니까? 예. 네네.
0: 아, 테니스 엘보 바깥쪽입니다. 네네. 네, 죄송합니다. 테니스 네. 바깥쪽이고, 이제 골퍼스 엘보가 안쪽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테니스 엘보와 골퍼스 엘보는 그냥 동전의 앞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치만 다르고, 뭐 발생하는 원인과 뭐 병태, 생리, 치료가 전반적으로 비슷한데요. 네. 일단, 한 가지는 시간 지나면 저절로 좋아집니다.
1: 아, 그래요?
0: 예, 그게 아주 유명한 대규모 연구들이 여러 차례 나왔고요. 네네. 이미 10년, 20년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1년 내에 저절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80% 이상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고, 그게 퇴행성 변화입니다. 테니스 엘보와 골프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픈 걸 참고 지낼 수 없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 아픈 걸 가라앉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치료들이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약만 먹는 경우, 그다음에 뭐 물리치료 받는 경우 괜찮습니다. 근데 네. 주사는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이, 스테로이드 주사가 단기 통증 완화 효과는 좋은데 장기적으로는 그 더욱더 힐링을 저해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팔꿈치에는 스테로이드 주사 안 맞으실 거 추천드리고요.
1: 네네.
0: 뭐 PRP 같은 경우는 최근 많은 근거들을 쌓여가지고 어느 정도 그래도 안전하고 좀 효과도 좋은 것을 보고 되고 있습니다. 어깨 같은 경우도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아, 네. 스테로이드는 최대한 자제하시고, 이제 뭐, PRP 주사는 어떤 걸 PRP 주사라고 합니까?
0: 그거 얘기하자면
1: 난 좀 길어야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스테로이드가 무조건 안 좋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네네. 테니스 엘보와 골퍼스 엘보 환자분들에서 정말 조심히 사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시간 지나면 저절로 좋아지는, 자연경과에 좋아지는 질환이거든요. 네네. 그 사이에 통증만 완화시키면 되는 것인데 통증을 더욱더 강하게 잡으려다가 오히려 힘줄에 더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1: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친 부위를 다시 다친다라는 게 그런 건가요? 아, 그건 좀 다른 얘기인가요?
0: 그러니까 그 질병 경과를 악화시킬 수 있는 거라서 결국에는 나을 거를 못 낫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1: 네네네. 네. 자, 그리고 2291번님이 왼쪽 어깨에 석회가 생겨서 최외 충격파 치료를 10여 회 받고 나왔는데요. 예, 예. 재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어떤 걸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네요.
0: 아, 이게 석회 말씀 들으시면 굉장히 좀, 이제 우울해하신 분 많거든요. 석회가 사실 그 이것도 퇴행, 노화의
1: 50대 이후에 이제 급격히 많이 증가하는 그런 질환.
0: 나이가 좀 많이 증가합니다. 이게 근데 뭐 20대에도 있고요.
1: 아, 그래요?
0: 네, 이게 사실 뭐 대중이 없는 건데. 퇴행성 변화입니다. 또 나이가 들어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1: 네네.
0: 생각해야 될 게 석회는 있다고 해서 그거 빼내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거를 최충격파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치료예요. 그거는 네. 아주 입증된 치료고요. 근데 그거를 다 깨가지고 아주 잘게 부순다고 할지언정 석회가 또 생길 수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석회는 생성과 분해를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내가 살면서 그냥 쭉 갈 수 있는 거다. 근데 네. 뭐 우리 소나기 오면 잠깐 비 피해감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처럼 석회에 의해서 녹으면서 엄증이 일으켜서 어깨 아프면 그때 잠깐 병원에 도움을 빌리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요.
1: 네.
0: 일상생활 제한하실 필요 없고 오히려 석회 있으신 분들은 뭐 수영도 하시고 골프도 치시고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1: 오히려 움직이는 게 좋은 거군요.
0: 예, 움직이면 오히려 석회가 더 빨리 녹습니다.
1: 아, 네. 그 뭐 절대 그 수영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 뭐 이렇게.
0: 회전근개 파열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러니까 회전 어깨에 힘줄이 파열돼서 정말 심하게 뭐 팔이 안 올라가지고 네네. 이런 분들은 수영 정말 안 좋긴 한데요.
1: 네.
0: 그렇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깨 잘 움직이고 각도 다 나오는데 좀 아프다. 근데 병원 갔더니 석회라 그런다. 그러면은 네. 그냥 움직이십시오 오히려.
1: 아, 그렇군요. 네,
0: 다 하신 게 좋습니다.
1: 네. 네. 벌써 이제 시간이 1분여밖에 남지 않아서요. 네. 우선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비타민 E가 많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하는 네, 이것 경과류 3번 아몬드였습니다. 유산균 받으실 분 9807번님 8213번님 후라이팬 받으실 분 2456번님 4179번님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고요. 아,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0135번님이 연골 찢김으로 PRP 시술 2회 받고 1회를 더 받아야 하는데 아직도 통증이 있어요. 혹시 좋아질까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어느 부위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1: 네.
0: 예, 어느 부위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0: 저는 개인적으로 PIP식으로 적극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네. 이걸 좀 구체적으로 봐야 이렇게 구체적인 좀 대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네. 맞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자, 통증 견디는 걸 또 미덕으로 여기며 병원을 찾지 않고 있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0: 예, 통증은 이제, 우리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네. 통증은 아예 없애는 건 불가능하고요. 통증은 기본적으로 그 뜻 자체가 내가 네. 느끼는 주관적 감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집에 다들 강아지 키우실지 모르겠는데 강아지 네. 정도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강아지가 적절한 게 나랑 이렇게 놀아주고 애가 핥고 이런 건 괜찮은데 네. 만약에 이 친구가 변해가지고 나를 물어뜯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정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면 같이 가시고 안고 사시고 만약에 이게 내 일상을 괴롭힌다면 그때는 네. 병원의 도움을 받으실 것 추천드립니다.
1: 자, 오늘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재활의학과 김범석 교수님과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5시에 닥터스.

0: KBS 캠페인
1: 퀴즈입니다. 의사는?
2: 의원.
1: 한의사는?
2: 한의원.
1: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3: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1: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4: 아이고.
5: 사장님들, 웬 시름이 그리 깊어?
6: 우리 집은 사대보험 가입시켜줘야 되는데 임대료에 인건비에 어깨가 무겁네.
5: 아니, 두루놀이 모르시오?
7: 우리 회사 근로자 수가 10명이 제한되고 신입 직원 월급 270 미만이면
5: 고용보험이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80%나 나라에서 지원한다네.
6: 좋다!
5: 두루두루 누리라고?
6: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금 바로 검색하시오.
8: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9: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10: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9: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10: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빗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더위가 계속되고 있어 야외활동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현재 기온 30.7도로 여전히 높은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원룸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 양방면에서 밀리고요. 내부순환로도 연희램프에서 홍은램프 구간의 양방면에서 정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 차량이 많아서 군자교에서 장안교까지 원룸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밀립니다. 분당 수서로는 청담대교 방면 복정에서부터 탄천 1교까지 어렵고요. 청담대교나 반포대교 다리 건너기는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지금도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면 칠곡 부근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6km 구간 밀리고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방면 석수 부근 2차로 갓길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7: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8: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9: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0: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도심 안쪽 남산 1호 터널 강남 방면으로 요금소에서부터 밀려서 한남일 고가차도 남단까지 정체가 됩니다. 남산 3호 터널 강남 방면으로도 2, 3호 터널 합류부에서 재정관리단 앞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한강대로는 한강대교 북단 방면 서울역에서 남영 3거리까지 밀리고요. 반대 방면으로도 숙대 입구역에서 서울역 광장까지 속도를 못 냅니다. 북부간선도로는 도심방면 구리나들목에서 종암분기점까지 정체고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으로만 성수분기점에서 중랑교까지 월릉분기점에서 상계교까지 밀립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방면 일직분기점 부근 3차로에서 사고 처리가 진행 중이라 뒤로 정체고 인천방면으로도 석수에서 광명터널 안현분기점에서 신천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4: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3: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4: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3: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4: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3: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거나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TBS 교통정보
3: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사고가 있습니다.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의 5차로에서 추돌사고로 처리작업 중이라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이후로는 한남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립니다. 반대 김포 방면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와 여의하류에서 가양대교까지 속도를 못 내고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동작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정체인데 한강대교 다리 건너기 북단에서 남단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방면 묵동 나들목에서 하월고까지 물리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으로는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정체입니다. 또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재에서 반포까지 아직 도심 방면 차량이 많고요. 부산 방면으로 청주 부근 갓길에 고장차 있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28.5도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일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일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 동로가 도로 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 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

뉴스 교통과 생활 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0: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0: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안녕하세요, 권진우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더위인가 봅니다. 아, 많이 덥네요. 어차피 더운 거 즐기죠 뭐. 권순우의 새벽 공감입니다.

데미안 키스, High Enough. 아, 덥지요. 저는 더운 건 괜찮은데 습한 게 싫어가지고 이제 장마가 끝났으니까 습한 거는 이제 좀 없어지겠죠. 이제부터는 이 더위를 즐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더위를 어떻게 즐기시는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시죠.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추첨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퇴근하시고 안 나오신대요.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이야기 들었어요. 라고 하시면서 사연을 보내셨는데, 이 0511번님은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지만 허리케인 라디오도 들으시나 봐요. 정말 TBS 애청자신 것 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황정호 PD는 허리케인 라디오를 이제 그만하는 거고요. 저희 권순우의 새벽 공감은 계속 이어갑니다. 여기 사연 끝에 황정호 PD님 제가 좋아해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야, 우리 황정호 PD님 팬도 있고 좋으시겠습니다. 하루빨리 정상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무리하셨습니다. 고마워요.

Elias, more than word can say. 이어서 산울림, 기타로 오토바이를 타자 들으셨습니다. 이 산울림 노래는 0644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엘리아스는 그 쉐리프하고 허트의 멤버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허트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언론으로 워낙 유명하시니까 이제 다 아실 거고 이 두 밴드가 모여서 프로젝트처럼 만든 밴드죠. 일리어스 딱 요거 음반 한 장 내고 해체됐습니다. 그래요. 그 두 밴드가 모여서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이어지는 노래는 6556번님께서 신청하셨어요. 오랜만에 잭슨 5 I want you back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듣겠습니다.

0: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1: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0: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753번 쓰시는 분이죠. 안녕하세요, 스누디. 저 내일이 생일입니다. 근데요, 어릴 땐 생일이 너무 기다려졌는데 요즘은 그냥 평범한 하루처럼 지나갑니다. 축하 연락을 받아도 예전만큼 설레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너무 빠르다는 생각만 드네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원래 이런 기분인 걸까요? 스누디도 그러세요? 네, 이렇게 사연 보내셨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을 느끼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어릴 때 생일은 이제 뭔가를 받는 날이었죠. 케이크를 기다리고 선물 기다리고 축하 기다리고 1년 중 가장 특별한 날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면 생일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연말이랑 더불어서 생일은 그 시간의 빠름을 가장 선명하게 느끼는 날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뭐 이런 기분이 꼭 나이를 먹어서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시간이 빨리 흐른다고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일상이 반복되기 때문이라는 심리학계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이 많았던 어린 시절에는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졌지만 비슷한 일상이 이어지는 우리 어른의 삶에서는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자꾸만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하네요. 축하 연락이 예전만큼 설레지 않는 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당신을 기억하고 있다 라고 오는 그 누군가의 연락. 2753번님, 그동안 잘 살아왔다는 증거죠. 그래서 생일이 예전처럼 들뜨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것은 설렘을 잃는 게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깊어졌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753번님, 생일 축하합니다.

Warrants Heaven 들으셨습니다. 아, 2753번님 생일에 대한 사연을 써주셨네요. 맞아요. 저도 그래요. 이제 생일 되면 아휴 또 나이 먹었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지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수록 이런 생각들은 너무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워런트 헤븐 들으셨는데 여기 2011년도에 보컬 제니 레인이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하면서 팀이 정리가 되지요. 이 노래 참 제가 좋아했던 노래인데 또 마침 4874번님이 또 신청을 해주셨네요. 꽃마리님 TBS 힘내세요. TBS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고

9391번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상대에게 서운한 감정이 든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에게 기대했기 때문이네요. 스누디님은 나름의 훈련을 통해서 극복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훈련법 혹시 비밀인가요? 저도 알고 싶어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않는 거 쉽지 않지요, 사실. 그래서 저도 훈련을 많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 아니 뭐 비밀은 아니에요. 근데 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한테도 기대를 갖지 않는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 간의 관계를 소원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좋아하는 거, 좋은 거라 이런 거와 상대방에게 기대하는 거는 좀 많이 다르지요. 각자만의 훈련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밀은 아니지만 저하고 9391번님하고의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번 잘 찾아보시면 가능해요. 상대방에게 기대를 걸지 말자. 사연 감사합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오늘은 벨벳 언더그라운드 페일 블루 아이스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2: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난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1: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2: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1: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2: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1: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1: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0: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

0: 근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람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휴, 더워.
2: 더워.
1: 아유, 왜 이렇게 덥냐.
2: 너무 덥네.
3: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여름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1: 먼저 폭염특보가 내려진 경우 낮 12시부터 5시 사이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0: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할 땐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햇빛을 가릴 모자나 양산도 챙겨주세요.
1: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덧발라야 효과적입니다.
0: 평소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피해주세요.
1: 현기증이나 두통 같은 열사병 초기 증세가 나타날 때는 시원한 장소로 옮겨 휴식을 취한 뒤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0: 특히 더위에 취약한 노인이나 심혈관 질환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스택 소린 실패로부터 성장해 성장해 사랑은 하고 싶지만 Nobody wants to deal with the pain that follows No, I understand them though Yeah, 이해돼 이해돼 사랑이라는 게 매롭게 하던 게 이제는 매 괴롭게 해 아픈 건 없어지겠지만 상처들은 영원해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강한 바람과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 위력이 센 태풍은 한순간에 많은 것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3: 태풍 경보가 발령됐을 때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부득이 외출하실 때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절대로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로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저속으로 운전하시고 만약 도중에 시동이 꺼졌다면 다시 켜지 마시고 견인 차량의 도움을 받거나 밀어서 차량을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2: 태풍을 대하는 현명한 자세, 사고 위험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1: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특히 폭염중대경보가 발표된 경남권을 중심으로는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충남권과 전북 동부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 끼는 곳이 있겠으니 안개 구간 지나는 분들은 감속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남양주요금소를 지나면서부터 화도까지 정체되는 이유는 화도나들목 부근에서 발생한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3차로에서 2시간 넘게 처리 작업이 계속되고 있고요. 서울 시내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기름램프 부근 3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이 40분 가까이 계속되고 있어서 뒤로 종암분기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아이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열심히 장사했는데 왜 안 될까요? 열심히 하는 것과 잘하는 건 다르거든요. 내 방법이 맞는지 혼자서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새벽에 문을 여는 사람, 올바른 방향을 찾는 사람, 오늘 안 됐어도 내일 다시 시작하는 사람. 서울은 그런 사람들 덕분에 움직입니다.
2: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오늘을 버텨 내일을 만드는 사람들.
1: 방향만 잘 잡으면 달라집니다. 자영업자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2: 이 캠페인은 수도권 소상공인의 든든한 동반자 장사의 신과 TBS가 함께합니다.
3: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4: 아유, 더워.
5: 더워.
4: 아유, 왜 더우냐.
5: 너무
6: 왜 이렇게 더운 거야.
3: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부곡나들목을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승용차 추돌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둔대분기점부터 정체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강일나들목 부근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4차로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순천 쪽으로 익산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고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화도 졸음쉼터 갓길에서는 화물차 추돌사고 처리가 3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남양주요금소를 지나면서부터 6km 구간 정체인데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중이고 정체는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 양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9도입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4: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마들로 월계역 입구에서 녹천중학교 쪽으로 월계 2 지하차 도협 도로에서는 승용차가 전복된 사고가 났습니다. 이 때문에 지하차 도협 함계차로가 통제 중이라 일대로 서행하고요. 올림픽대로 김포 쪽으로 동호대교 부근 5차로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뒤로 성수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 동작대교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차 처리 작업이 2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고요. 하남 쪽 정체는 행주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이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려운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양재나들목 부근에서는 화물차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4차로와 5차로 막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미 차가 많았던 곳이라 뒤로 잠원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한 우리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지연입니다. 요즘처럼 잠깐만 밖에 나가도 온몸이 뜨거워지는 날씨엔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아, 딱 5분만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고 싶다. 그런데 이게 농담이 아니라 현실이 됐다고 하는데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일본에서 사람 한 명이 통째로 들어가서 몸을 식히는 이른바 인간 냉장고가 등장한 거예요. 문을 닫고 5분 정도만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시원한 바람으로 열기를 식혀주는 장치라고 합니다. 가격이 무려 1,400만 원이나 하는데도 폭염 속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으로 꽤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네요. 폭염을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이겨낼 방법은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경제 고민도 함께 풀어가면 해법이 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입니다.